0: 들으신 오늘 첫 곡은 AJR이라고 하는 미국 출신 3인조 밴드의 World's Smallest Violin 이라는 노래였어요. 노래에서도 느껴지는데 뭔가 친근하고 아주 버스킹으로 다져진 그런 내공이 느껴지는, 왜 AJR이냐면요, 아담, 잭, 라이언 이렇게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대요. 파란 개미 왔어요. 오늘도 파랑이에요? 오늘 뭐 미국 조금 올랐다고 그럼 우리도 영향받지 않나? 저 몰라요. 저도. 9917님. 메뚜기 정어리보단 개미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성실하잖아요. 맞네. 굳이 우리는 뭔가 개미는 그래 배짱이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고, 네, 그래서 배짱이에 대한 곡해가 편견이 생겨버렸죠. 음악하는 사람들 배짱인데. 김주환님. 네, 그래도 뭐 개미들이 더운데 일할 때 배짱이가 노래 불러줘가지고 서로 같이 윈윈. 예. 갑자기 오프닝 그 얘기 듣고 들으니까 인간 개미들의 합창 같아요. 밝은데 슬프다. 그냥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 진짜 우리 나영 PD님이 거기 이제 응가에 관련된 비속어가 있는 부분을 살짝 드러내셔가지고, 예, 여러분 들으실 때 그거 에러 아니었습니다. 예. 저희 집에도 한숨 개미가 있는데 우리 남편. 전화 안 하는데요, 주식을. 요즘 많이 안 좋은지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요. 박효정님. 예, 요새 뭐 한참 또 좋을 때가 있다가 또 며칠, 아이고 죄송합니다. 누구지? 아니 이제 폰이 오래되니까 얘가 진동을 대놓으면 너무 미세하게 떨려가지고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소리로 해놓자니까 말이 많아졌어요. 뭐 좋은 날이 있겠죠? 네. 크크크. 자, 오늘 아침 1, 2부는요.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UN난민기구, IS동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롯데렌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공무원 합격,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오뚜기 카레와 함께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0: 땅에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아이고.
5: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6: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5: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7: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5: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6: 좋다!
5: 두루두루 누리라고?
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이분은 뭐 K-POP 가수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 내적 친밀도를 가진 제이슨 무라즈의 Did You Get My Message였습니다. 오래된 노래네요. 거의 초창기 20년 전 오구 이사님이 신청하셨어요. 메시지 받았는지 물어본 거 보니까 또 읽씹했나 봐요. 20년 전에는 이제 읽씹이라는 표현도 없었고 참 새로 단어들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이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색소폰이 발목을 잡더니 오늘은 피아노 연주가 제 발목을 잡아요. 예, 정자 양수정님 감성이 이렇게 풍부하셔서 예. 상디 점장님이 이 아침에 톡도 오고 부럽다. 아까 톡소리 들으시고 중년의 남자는 보통 이 아침에 톡 올 일이 없다시네요. 0513님 예, 저도 중년의 남자로서 아침에 톡 올 일이 없는데요. 아들이 오늘 일본 간다고 네, 공항 도착했다고 가족 톡이 왔었던 겁니다. 가족 톡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종소리로 바꿔놨다가 이런 사달이 나버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오프닝 듣고 생각이 났는데요. 각 나라별로 고양이 기르는 사람 부르는 말도 달라서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집사라 그러죠. 일본하고 미국은 하인이라 그러는데요. 오, 썰번트라 그래요? 중국은 응가 치우는 사람. 그리고 독일이 제일 웃긴데요. 켄따게라고 부른대요. 그나마 집사가 제일 낫죠? 예. 거기는 보통 간식을 캔에 든 거 좋은 거 먹이네. 네. 그렇구나. 그래도 다 비슷비슷한 취지로 만들어진다는 게 역시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부터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돼 있고요.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료가 부과됩니다.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 네,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고 좋은 뭐 노래 마음에 드실 때 하트 표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귀만 기울여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타나 네, 정말 이름만 대도 우리가 그 기타 톤까지 생각나는 몇 안 되는 기타리스트죠. 여기에 미국 R&B 듀오 더 프로덕트가 피처링을 했어요. 더 프로덕트 G&B가 함께한 마리아 마리아. 네. 그의 슈퍼내추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앨범에서 듣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자주 들으셨던 노래인데 갑자기 산타나라는 이름을 듣고 소름이 돋는 거 있죠? 아 노래 정말 좋다. 맞아요. 121123님 MBC 라디오를 늘 틀어놓는데요. 각 프로그램마다 듣다 보면 DJ들이 휴가도 많이 가고 개인 사정으로 잠깐 특별 DJ가 오기도 하는데 문득 윤상님은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시는데 휴가 안 가세요? 옛날에 여행 잘 안 다니신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뭔가 윤상님은 한결같아서 대단하게 느껴져요. 3909님 아, 요 타이밍에 왜 제가 작년 6월에 잠깐 다녀오고 그쵸 예, 올해 지키고는 있는데 저도 휴가는 아니고요 이제 좀 정리할 일이 있어서 네 8월 한 두째 주 정도에 한 2주 정도 자리를 비우게 될 것 같아요.

요 3909님의 그 사연 듣다 쑥스러워서 예, 저도 예, 잠깐 일을 좀 보고 와야 해서 예, 그걸 갔다 와서 또 열심히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쑥스럽다. 자, 네, 10일부터 아마 한 10일부터 보름 정도 다녀오게 될 것 같아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한여름밤 사...

0: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스타 M&N's.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틀 전인 20일 월요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주민등록 정보와 또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데요. 휴대폰으로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참여하지 않는 세대는 또 9월 8일부터 방문조사까지 받게 되니까 휴대폰으로 5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조사니까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9월 7일까지 꼭 하시면 굳이 방문조사 나오는 뭐 인력과 시간, 수고스러움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수 GD, G-Dragon이 국내에서 처음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홍보대사로 선정이 됐대요. G-Dragon이 그동안 설립한 공익재단이 유네스코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연설을 통해서 예술의 힘으로 전쟁과 또 기후위기로 협박받는 세계유산 보호에 힘을 보태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재단을 통해 추진한 캠페인 모금액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에 전달될 예정인데요. 자, K-POP 스타들의 이런 의미 있는 영향력이 더 빛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거 장기 이용권 끊었다가 환불 문제 생긴 적 이게 좀 잦죠. 이런 일들이 그 소비자 피해가 많이들 신고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 표준 약관을 마련했대요. 앞으로 이용권을 중도 해제할 경우에는 무조건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환불을 해야 되는데 위약금은 업체에서 그렇게 임의로 따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이용료의 10%로 명확하게 제한됩니다. 또 업체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는 최소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자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는 시행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죠.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그럼 드릴게요. 요가의 수업 시작과 끝에 나누는 인도 전통 인사말이 있습니다. 두 손을 모아 가슴 높이에서 합장을 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래요.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배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인사말 다들 떠오르시지 않나요? 네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어제와 같이 닭고기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힌트송은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인데요. 나만 안 되는 연애.

자, 오늘 저칼로리 퀴즈의 힌트송은 볼빨간 사춘기의 남아 안된 연애였어요. 아, 저 10월에 인도하고 스리랑카로 휴가 가는데 지금부터 기대하고 있어요. 상디 나마스테. 4423님 네, 유산균 세트의 주인이 되셨고요. 자, 닭고기 세트 받으실 다섯 분. 야, 근데 진짜 요가하는 아침 가족들 이렇게 많았구나. 나마스테. 안 그래도 지금 요가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5792님 뭔가 이 어감에서 좀 나른하고 묘해요. 나마스테. 네, 네 글자라니까 사와디캅도 나오는데 네. 아니고 나마스테죠. 3811님 요가하다 허리 아파서 물리치료 받고 가다가 듣다가 정답하고. 야, 오히려 조심하세요. 진짜 무리하면. 6691님 요가 수련 6년차. 오, 그럼 대단한 동작 다 가능하시겠다. 강력 추천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손수경님도 나마스테. 집에 요가복만 한 50벌은 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제 자신. 오늘도 요가복 구경하고 있는데 반성합니다. 아니 누굴 보여주려고 요가복으로 패션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참. 50벌은 너무하다 진짜. 그리고 이동아님까지. 네, 이렇게. 자, 이번에는 구와 숫자들이라고 아시죠? 2009년에 혜성처럼 나타난 인디밴드, 또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록 부분에서 상도 받은 그런 팀인데요. 김연수님이 평정심이라는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구와 숫자들의. 그리고 평정심에 이어서 네, 변우석, 평행선, 이수정님의 신청곡으로 평정심과 평행선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11세기 대군 부인 OST에 들어있었어요. 이수정님이 신청하신 변우석의 평행선. 노래도 잘해. 평행선이라는 제목을 듣는 순간 너무 슬프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구 끝까지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박순정님. 저는 갑자기 문희옥의 평행선이 떠올랐어요. 같은 제목인데 전혀 다른 텐션의 노래죠. 우린 서로 평행선. 어머, 평정심 신청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저의 마음 편안해지는 곡 중에 하나인데 저는 비틀비틀 울먹울먹 이 부분 들을 때 감동이 옵니다. 0715님 네, 구화 숫자들의 평정심에 이어서 평행선 함께 들었고 오늘은 엄마를 보내고 맞이하는 첫 생일입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할 사람이 없어서 서글프네요. 라고 신정혜님 이렇게 사연 주시면 아마 아침 가족분들이 많이 또 축하해 주실 거고 예, 정혜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저희 제가 왜 2부 마지막에 오늘 아침에서 준비하는 선물 쭉 읊어드리잖아요. 작가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놈으로다가 보내드릴게요. 상디에게 했어요. 저는 가족톡 알람도 끄고

0: 뒤늦게 보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은 놓치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시는군요. 그래서 폰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빠가 사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가족톡 알람 살포시 켰습니다. 4782님. 네, 뭐 저희 집도 부모들만 이러고요. 애들은 밑에 뭐 하트 달고 막 그래도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하지만 어디 멀리 가고 그럴 때는 꼭 그래도 도착하기 전, 그러니까 출발할 때, 도착할 때 꼭 부모님께는 네, 톡을 하거라, 문자 하거라.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잠시 광고 듣고 이어드립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찌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자, 2부 끝곡은요, 루사이트 토끼라는 팀이 있죠. 2007년부터 활동을, 예, 에롱이라는 가명을 쓰는 보컬, 그리고 영태라는 기타리스트로 구성된 2인조 유닛입니다. 루사이트 토끼의 비오는 날 듣고요,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광암동은 어제보다는 조금 밝은 회색빛 하늘이고요. 비 오는 수요일 어떤 노래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얼마 전에 한 OTT에 연상호 감독이 각본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 가스인간이라는 일드가 있더라고요. 다 보지는 못했는데 반가운 노래가 나와가지고 그 어제 XFN의 노래 들려드릴 때 많은 분들이 어둠에서 듣다가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반가웠다고 하는데 뭐 이틀 연속도 일본 노래를 들려드리긴 좀 그래서 이 서든 올스타즈의 이토시노 엘리, 그러니까 귀여운 엘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곡도 90년대에 국내에서 엄청 사랑을 받았어요. 어둠의 그런 경로를 통해서 발표는 무려 79년도에 발매된 노래인데 노래가 예사롭지 않다 진짜. 근데 이 곡을 1990년에 소울 음악의 정말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레이 찰스가 리메이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같이 음악하는 입장에서 무슨 구아타 게이스케라는 이 서든 올스타즈의 프론트맨이 여러 상 뭐 다 받아봤겠지만 이런 소울 음악의 대부가 내 음악을 리메이크를 했다. 이건 정말 최고의 영예가 아닐까. 그리고 듣다 보니까 진짜 구아타 게이스케의 음색도 레이 찰스와 뭔가 견줄만한, 야 갑자기 신분 상승하는 느낌이. 그래서 레이 찰스의 버전으로 엘리 마이 러브라는 노래, 오늘 생각한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0: 지금 많은 아침 가족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 노래가 원곡이고 사든 올스타의 곡이 리메이크로 반대로 아신 경우가 많았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이게 리메이크였군요. 4692님, 8180님 이게 원곡이 아니라 리메이크라고요? 대박 사건. 평생을 좋아한 노래인데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네요. 라고. 예. 아무튼 보다 보니까 원래는 원작이 60년대 흑백으로 만들어진 그 영화를 가스인간 제1호인가? 그걸 연상호 감독이 아무튼 뭐 각색 같은 걸 하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대문짝만하게 연상호 감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세계관은 글쎄요. 뭔가 일본 애니메이션에 익숙하다면 뭐 보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저는 조금 그 세계관 일단 가스인간이 실제 하는 거니까 사람이 그냥 가스가 돼서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뭐 슈퍼맨 같은 세계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뭐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 근데 거기서 이 가스인간을 소환하는 노래가 엘리 마이 러브 원곡인 79년도 사든 올스타의 이토시노 엘리라는 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도 이 노래 부른 분 있지 않나요? 라고 0427님이 대표적으로 박상민 씨하고 김장훈 씨가 우리말로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3, 4부는요. 키움증권, 오뚜기카레, KB국민은행, 경기도청, 주식회사 그레인온, 음주우엔 팀앱대리,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헤리즈하보에, 가마치통닭, 브람스 안마의자와 꾸며드릴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0: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효소에 대한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우리 애청자 최의원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저도 몰랐던 팀이에요. 노래 엄청 좋은데요. 라 카사 아술 파란 집이라는 스페인 밴드인데 오히려 스페인인데 일본 시부야 K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냈대요. 보드리아 셀 보에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제목의 노래였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또 게시판에 귀 민감하신 애청자분들이 너무 좋다고 하트를 막 눌러주고 계십니다. 3415님도 이 노래를 들으니까 사무실에 앉아있는 내가 싫으다. 휴가 가야 될 것 같아요. 0466님은 수요일은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배워요. 오늘 다 같이 윤상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리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원래는 절간처럼 조용하거든요. 절간처럼 조용한데 이렇게 스케치하는 소리 이렇게 이런 소리 막 나죠. 미술학원. 네. 제가 오하윤 듣자고 강추했죠. 감사합니다. 그림 그리는데 집중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BGM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쌤도 좀 전에 문자를 주셨다는데 반갑습니다. 미술학원 강사인데요. 성인반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윤상님의 오랜 팬이세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들으면서 그림 그리고 있는데 덕분에 귀호강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1535 번호 쓰시는 쌤도 같은 학원이겠죠? 뭐 이렇게 된 거 나머지 학생분들도 문자 주시면 저희가 학원으로 아예 간식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야, 이 노래 진짜 오래 이게 40년 된 거예요. 내년 되면 김한선 씨의 거의 데뷔곡에 가깝죠. 분명히 제가 실루엣 할 때 열심히 연주했던 노래일 텐데 신중현 선생님의 작품으로 당시 신인 가수 김한선의 정말 파격적인 노래 리듬 속의 그 춤을 현대 음률 속에서 자, 아무튼 이 노래와 하고 또 이어서 신해철 91년 솔로 2집 마이셀프 중에서 재즈 카페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립니다.

지금 차에서 못 내리고 계신 0592님. 완선 언니와 해철 형님이라니. 아유, 일에 지장이 없다면. 네, 차에서 그렇게 감성에 빠져서 라디오에 집중하게 되는 것도 좋은 일이죠. 0592님. 자, 재즈 카페. 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표준 FM 4시 때 주병진 노사연 선배님이 진행하실 때 이 노래를 제가 그 해석해드립니다. 그래갖고 제가 따로 시퀀서 막 가져가가지고 여긴 스윙이 한 60% 들어가 있고요. 막 그러면서 빠빠바라바바 막 브라스 이런 거 따로따로 들려드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아, 야, 0592님께는 저희가 커피 한잔 보내드리면서 잠시 후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 비 부가세 별도.
4: 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 참 사키 어디 있는 거지? 평소 같으면 제가 일어나서 같이 찾아줬겠는데 그날은 저도 몸이 무거워서 눈 꾹 감고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의 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점점 노골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서랍도 막 드르륵 드르륵 쿵 물건도 막 푸득푸득 푹푹 혼잣말도 더 커져가지고 아니 여기도 없고 아이씨 발이 달렸어?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일어났죠. 없다고. 어제 입은 바지 주머니 봤어? 아 여기 있네. 역시나 어제 입은 바지에 들어있더라고요. 이상하다. 너 어제 분명히 내 이거 뺐는데. 고마워 자기야. 더 자. 어? 한 시간은 더 자겠다. 자. 잠 다 깨워놓고 어? 그때부터는 또 살금살금 행동하는 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손 많이 간다. 손 많이 가.

이게 대놓고 깨우지는 못해서 더 노골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남편의 입장이 자기는 도저히 못 찾겠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일어나줬으면 하는 거야. 이럴 땐 자기가 좀 찾아주라. 손 많이 간다 그랬는데 뭐 보통 남편들 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그렇게 살금살금 또 나가는 뒷모습이 그렇게 밉지 않으셨다니까 참 다행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7월 20일 수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해봅니다.

소희라고 하는 원래는 브라질 음악 동호회 밴드 그 그룹 잠이라는 팀에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솔로로 활동하는 소희라는 가수의 그럼 그렇지라는 노래였어요. 그럼 그렇지 찰떡이네요. 오늘 아침 저의 모습하고 비슷해서 웃을 수가 없어요. 김주원님. 일단 찼던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깜깜해져요. 저도 우리 애들도 다 좀 절 닮아서 아내가 가끔 자기 없으면 어떡하냐고. 좀 없어도 잘 사는데 지금. 아무튼 근데 가끔은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혹시 그거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러면 그걸 찾아. 거기 어디 서랍 저기 얼어. 야 대단하긴 해요. 참 타고난 게 다르니까. 예. 근데 아무튼 남자들은 찾을 생각보다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찾으니까 안 찾으시는 것 같아요. 솔직 고백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딜 둘러봐도 일단 눈에 안 들어와요. 내 눈앞에 바로 있었는데. 그런 심리죠. 그리고 자기가 딱 생각한 거, 그러니까 바지 주머니에 있을 거야 했는데 거기서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딨지? 어딨지? 자, 화제를 바꿔서 김명희님, 방학한 중딩 아들이 봉사상을 받아왔네요. 이게 뭐지 했더니 학급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또 일반 쓰레기 담당인데 집에서는 가끔 종이박스만 버려주거든요, 얘가. 또 밖에서는 곧잘 하나 보죠. 근데 그런 아들도 코앞에 있는 물건은 못 찾아요. 야, 이건 여자아이들은 또 잘 찾죠. 그것도 나름이겠지만. 자, 아침부터 천원샵에 수박통을 사러 오신 4430님. 반으로 자른 수박을 쏙 넣을 수 있는 통인데요. 수박통은 없어서 사지도 못하고 다른 것만 잔뜩 샀어요. 제가 그젠가 올 들어 처음 수박 하나 한입 했는데 되게 달더라고요. 수박통 사러 가서 그래서 뭘 사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신예은, 이분이 배우도 하는구나. 아니구나. 예, 그러니까 배우인데 드라마 정년이, 아, 더 글로리에서 연진이 아역으로 출연한 배우라고요. 신예은의 목소리 3025님이 신청하신 별똥별이란 노래 지금 준비했습니다.

자, 2018년에 데뷔한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1772님께서 신청하신 샘 피셔의 This City였습니다.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인데 역시 이런 게 라디오의 묘미인가 봐요. 생각도 못하고 잊고 있던 노래를 다시 상기시켜준다. 아,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니까 DJ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진세은님. 얼마 전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아들하고 오하윤을 듣는데 거기서 나오는 노래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너무 좋아서 노래를 먹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감성인데. 노래를 먹으면 이 노래를 자기가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노래도 들었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싱어송라이터 스타일의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그죠? 이렇게 노래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취할 거예요, 아마. 예. 꾸부리도 막 잘해. 9916님의 아드님 얘기였고. 물건 못 찾는 얘기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야, 너 핸드폰 찾으면서 지금 핸드폰 후레시키고 찾았잖아. 그랬더니 친구가 그랬더래요. 그래서 어디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3416님의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찾겠다는 의지보다 나는 못 찾을 거다라는 거기에 내 모든 머리가 지배당하는 거라니까. 지금 자기 휴대폰을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자기가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손에 들고 나 진짜 이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처럼 못 찾는 사람들은 잘 찾는 법을 떠나서 마음에 여유를 갖도록 해야 돼요. 이게 다 여유가 없어서 그래. 자, 천천히. 자, 지금부터 왼쪽부터 50cm 간격으로 한번 찾아볼까? 자, 위로 아래로 이렇게. 자, 그러면 또 50cm 전진. 이렇게 훑다 보면 나오는데 그 뭐 찾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눈이 보면서도 못 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만 보면은 역시 아까 그 피셔 같이 외국 송라이터인가 하는데 국내 뮤지션이고요. Kenny the King 이 노래해요. 국내 뮤지션입니다. Farewell.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극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포항인데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 32도입니다. 양심 없다 진짜. 3052님. 대구인데요. 폭염 중에 일하고 있는 에어컨 기사입니다. 덥습니다. 0475님. 아우,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릴게요. 기사님께. 조금 이따 11시 되면 경남 진주, 산청, 합천, 경북 상주, 예천, 의성, 청송 등 지역과 광주, 광역시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이래요. 이제 6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너무 더울 때 야외활동 좀 자제하시고요. 특별히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또 하실 때는 정말 조금씩 물 자주 드시면서 조심하십시오. 컨디션. 오늘 끝곡은 진 켈리 0892님이 신청하신 Singing in the Rain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저와 김은희 작가가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인생의 파트너로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일단 뭔가를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죠. 어떤 관계이든 내 기준을 들이밀면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순간 관계는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섣부른 잔소리 대신 전적인 믿음이 깔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유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유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의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집에서 쉴 때 봤던 드라마 또 보고 봤던 예능 또 틀어놓는 분들 계실까요? 새로운 게 수백 수천 가지인데도 자꾸 익숙한 것에 손이 갑니다. 여기에는 근데 이유가 있다고 해요. 이미 아는 이야기, 예상 가능한 전개가 우리 뇌에 휴식을 주기 때문이라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 걸 유독 찾는 날에는 유난히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보면 스스로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익숙한 음악, 또 익숙한 제 목소리가 여러분께 작은 쉼이 된다면 잠시 머물러 주세요. 여러분께서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7월 22일 수요일 브런치 카페 보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요.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듣고 왔습니다. 저 아까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 진짜 공감하거든요. 막 이게 쉴 때 뭔가 익숙했던 드라마 또 봤던 예능 또 보는 그런 뭔가 익숙한 거에 눈과 손이 가는 그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도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요. 혼자 밥을 먹거나 집에서 쉬는 시간만 되면 항상 무한도전 에피소드를 하나씩 찾아가지고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무한도전을 한 편씩 보더라고요.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때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 친구 행동이. 다른 콘텐츠를 찾아서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콘텐츠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한데 왜 항상 무한도전 에피소드만 찾아보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좀 다른 것 좀 봐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바쁘게 하루 보내고 나면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전부터 좋아하던 노래를 듣거나 이미 내용 다 아는 콘텐츠를 멍하니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돼서 저는 그게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여러 그제서야 이제 그 당시에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신 편인가요? 뭔가 쉬는 시간에 휴식 시간에 익숙한 콘텐츠 뭐 노래 예능 드라마를 보시나요? 아니면 항상 새로운 걸 찾아서 새로운 콘텐츠 뭐 요즘 재미난 거 없나 이렇게 탐방하시는 성격이실까요? 궁금합니다. 문자로 알려주시고요. 듣고 싶으신 노래 뭐 익숙한 노래도 좋고요. 요즘 새로 빠지게 된 그런 노래도 좋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신청곡도 만나볼게요. 지금 이 시간에 오전 시간 뭐하고 계신지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저희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라는 새로운 채널로 한 번 더 이사를 했잖아요. 어제 사실 제가 그제 우리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분들한테 아 다음날부터 새로운 채널로 이사합니다 라고 공지를 하고 이사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걸 깜빡했지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라디오로 들으시는 우리 강원도 지역 청취자분들도 계시지만 보이는 라디오로 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청취하고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놓쳐서 죄송한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우님이랑 올리버님이 오늘 찾아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올리버님께서 단독 너튜브 라방 채널 오픈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네 너튜브 채널 너무 많이 옮겨서 솔직히 조금 헷갈렸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뭐, 여러분을 조금 번거롭게 해드렸는데 저희 원조 MBC에서 지금 너튜브를 조금 뭔가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라는 이 음악 방송이 단독 채널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방송 시간에 많이 많이 구독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어제 20명대, 20명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40분이 넘으셨어요. 구독자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튜브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라는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0: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7월 22일 오늘의 재난 정보입니다. 여름철에는 비가 자주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워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젖은 노면에서는 차량의 제동거리가 마른 노면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어 평소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직후에는 노면의 먼지와 기름 성분이 빗물과 섞여서 가장 미끄러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급가속이나 급제동, 급차선 변경을 피하고 제한속도를 지켜서 안전운전해 주십시오. 교통법규를 지키는 작은 습관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안전입니다. 네,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비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이 고정선님께서도 너튜브에서 강릉 날씨가 잔뜩 흐려져 있고 후텁지근 불쾌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흑임자님께서 춘천도 후텁지근하다 하셨고요. 올리버님께서는 서울은 3일 가까이 장맛비가 내렸다 말았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고 꿉꿉한 날씨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물론 항상 안전운전이 중요하지만 더욱더 안전운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재난 방송 전해드렸고요. 신청곡 하나 만나볼게요.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 듣고 오겠습니다.

네,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듣고 왔습니다. 7732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와, 저한테 7732님께서 프로미스 나인의 이나경님을 닮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 얘기를 조금 몇번 들었어서 사실 찾아봤는데 이나경님 엄청 예뻐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나경님 팬들께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7732님이 비타민 영양제 같은 방송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신청해주신 비타민 미였는데 오늘도 한번 활기찬 방송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와, 이나경님 진짜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7732님의 신청곡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오전 이 시간 뭔가 대부분 강원도 전역이 뭔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날씨 속에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샵 1133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 있습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청곡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지금 띄워드릴게요. 0022님의 신청곡입니다.

네,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듣고 왔고요. 아까 그 프로미스 나인 비타민 위 띄워드리면서 이 우리 청취자분께서 저 프로미스 나인 이낙연 닮았다고 해주셨던 이야기 하자마자 너튜브 댓글에서 이승우님이 프로미스 나인은 모두 늘씬한데 점점점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살 빼게요. 네 지금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헤이즈의 노래인데요. 신용재가 피처링했네요. 고정선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너튜브에서 지금 바로 함께 할게요. 비도 오고 그래서.

네, 고정선님의 신청곡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진짜 이 노래는 비 오는 날한 번씩 꼭 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한곡더 듣고 2부로 넘어갈게요. 시카고의 How to Say I'm Sorry 띄워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있어.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한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고소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오시면 전해드린 선물 소개해드렸고요. 아마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뮤직 퀴즈 극장 출발해볼게요.

0: 브런치 카페 수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꽁트 듣고 문제 풀고 노래 듣고 선물도 챙기고 일석사조가 있는 재미죠. 뮤직 퀴즈 극장. 네, 뮤직 퀴즈 극장의 맛을 살려준 남자를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금 카메라 앞에서 엄청 열심히 댄싱을 하고 계시거든요. 연극배우 염지웅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염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염지웅 배우와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뭔가 그루브가 네. 달랐던 것 같아요.
1: 아, 이게 약간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그 뮤직 퀴즈 극장 시작할 때 이 오프닝 노래가 좀 서부 느낌이더라고요.
0: 서부?
1: 그래서,
0: 네,
1: 그래서 약간 거만하게 좀.
0: 서부라는 게 미국 서부?
1: 네, 미국 서부 같은 약간 서부 영화에 나올 법한 네. 그런 노래 같아서 좀 거만하게 가봤습니다.
0: 좀 약간 거만해 보였어요.
1: 네.
0: 네. 지금 거만한 배우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1: 네.
0: 네, 오늘도 뮤직퀴즈극장 저희가 들려드릴 건데요. 뮤직퀴즈극장 본격적인 꽁트 들어가기 전에
1: 네.
0: 사실 뭔가 목 상태가 오늘 평소보다 뭔가 더 허스키해신 것 같아요.
1: 예, 제가 지금 또 바빠서.
0: 아, 또 바빠요?
1: 예, 예.
0: 항상 바쁘네요.
1: 예, 근데 이제 제가 2인극 페스티벌, 그러니까 어울림 골목길 연극유열전에서 2인극을 성공적으로 좀 맞춰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제 선배님들, 뭐 동료들과 세주 한잔하면서 그런 삶을 사느라고 조금 약간 목이
0: 이 주당의 그렇게. 삶을 사느라고 지금
1: 네, 그렇고 있습니다.
0: 아, 또 2인극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면서요. 또 예. 오늘 소식 하나 있잖아요.
1: 아, 예. 제가 오늘 강원 MBC 강원 365인가요? 그게
0: MBC 강원 3사에서 공동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고요.
1: 예.
0: 강원 365라는 예. 매거진 프로그램.
1: 아, 예.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몰라서 가지고.
0: 본인이 출연하면서 보면 어떡해요?
1: 근데 거기에 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2인극 이제 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촬영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텔레비전에 이거 약간 너무 촌사람 같나? 제가
0: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어.
1: 텔레비전에 예. 유선방송. 유선방송 맞네. 아무튼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0: 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5분에 네. MBC 강원 3사 채널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 라디오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대개에서 다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강원 365 프로그램에 염지웅 배우가 나온다고 합니다. 많은 네. 기대 부탁드릴게요.
1: 야, 텔레비에 나온다.
0: 그거 불러주세요.
1: 어떤 거요?
0: 텔레비전에 이거요.
1: 어떤 노래인지 잘 몰라가지고.
0: 아, 알잖아요. 네,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꽁트 들려드릴 건데 아까 사실 오프닝에서 저희가 막 익숙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찾게 된다는 이야기 했었거든요.
1: 예.
0: 뭔가 봤던 예능 또 보고 봤던 드라마 또 보고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1: 네.
0: 우리 351 청취자님께서는 추노만 완결까지

0: 7번을 보셨대요. 그래서 10대, 20대 땐다 회차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는 본 것도 안 본다고 이렇게 351님이 보내주셨네요.
1: 네.
0: 근데 저도 약간 어떤 건본 것도 보고 어떤 거는 뭐안 보기도 하는데 또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게 귀찮아가지고
1: 네.
0: 요즘엔 봤던 것도 보기도 하거든요.
1: 네.
0: 염지웅 변 어떤 스타일이에요?
1: 저는 무한도전만 봅니다.
0: 아, 진짜요?
1: 예, 무한도전. 완전 제가 무도 퀴즈라서
0: 네.
1: 이제 좀 학창 시절을 계속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정말
0: 오.
1: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무한도전을 보면은 그때 생각도 나고 뭔가 마음에 안정이 되면서 항상 틀어놓고 밥을 먹는다거나
0: 오.
1: 그런 식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약간 소름 돋는데?
1: 왜요?
0: 아까 1부 오프닝 안 들으셨죠?
1: 예.
0: 그 제가 1부 오프닝 끝나고 나서
1: 네.
0: 제가 대학생 때 친했던 친구가 진짜 밥만 먹을 때면은 무한도전만 하루에 하나씩 에피소드 틀어서 봤어요.
1: 네네.
0: 그래서 왜 맨날 무한도전만 보냐고 제가 싫어했거든요. 물론 무한도전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고 하는데 왜 맨날 무한도전만 보냐 이렇게 제가
1: 네네.
0: 했었는데 염지웅 배우가 지금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1: 아, 싫어하셨구나.
0: 아, 네, 근데 지금은 이해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아니요, 저 바꿀게요.
0: 무한도전 너무 좋아합니다.
1: 네,
0: 저
1: 마리텔로 바꿀게요.
0: 네, 지금 이렇게 네.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거만한 배우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뮤직키즈 극장 오늘 함께 해볼게요. 꽁트 들려드릴 건데요. 보통 꽁트 아닙니다. 이 무대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생생한 연기 펼쳐줄 염지웅님의 명연기 살아있는 꽁트 전해드리고요. 이 꽁트 들으시고 나서 이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가 가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노래 속 상황, 뭐 정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셔서 정답송과 그 정답송을 부른 가수까지 50원의 정보 이용료 되는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답자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오늘 꽁트는 저는 사유리 씨 역할 맡았네요.
1: 네.
0: 염지웅 배우는.
1: 저는 또 돌아왔습니다. 추성훈 아저씨.
0: 아저씨.
1: 아, 아저씨.
0: 네, 아저씨와 사유리가 함께하는 네, 꽁트에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2: 사유리, 아니 아저씨 잘 지내지 못해서 요즘 마라탕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도 나오고 이젠 파이터로서 나는 끝났어.
0: 아저씨 마라탕 어디에서 먹었어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했어요? 혼자 먹으니까 맛있었나요?
2: 사유리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0: 아니요 아저씨, 근데 괜찮아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운동하면 다시 싸울 수 있어요. 제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2: 아니야, 난 틀렸어. 이미 마라탕에 중독됐다고. 가슴속에 차오르는 마라탕.
0: 진짜예요? 그래도 너무 주눅 안 드신 것 같아요. 주눅되지는 마세요. 당당하게 걸어야 해요. 당신은 추성훈이에요. 센스 있는 말투가 매력이잖아요. 센스 있는 포즈하면 아저씨잖아요.
2: 아, 오케이. 그런데 지금부터 노력한다고 그게 될까? 삼시세끼 마라탕만 먹었더니 피부도 다 상한 것 같아요.
0: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저씨 왜 그렇게 해요? 이해 안 돼요. 어디서나 당당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표정 산뜻하게 저처럼요.
2: 이렇게?
0: 아, 네. 아, 표정 아주 산뜻해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다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되진 않죠.
2: 아, 근데 사유리,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마라탕 집 있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먹고 시작해도 될까?
0: 좋아요. 아저씨가 쏘는 거예요. 그러면 전 돈 없어요. 오, 네. 지금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뮤직퀴즈 장 꽁트 들려드렸고요.
1: 네.
0: 오, 추성훈 아저씨 맞는 줄 알았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꽁트 들으시고 이 꽁트가 무슨 노래를 떠올리게 한다,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 것 같다 생각나신다면 샵 1133, 샵 1133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럼 정답송은 문자로 만나보고 우선 힌트송부터 들어볼게요.
1: 네.
0: 어떤 힌트송 준비하셨죠?
1: 아, 힌트송 오늘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0: 네.
1: 네, 조금 쉬운 힌트송으로 네, 준비해드렸습니다.
0: 아, 힌트송 만나보기 전에
1: 네.
0: 우리 너튜브 댓글에서 청취자분들이 네. 나연 아나운서는 사유리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사유리는 어디에 나유리인가요? 제가 이 꽁트 하기 전에 사유리 씨가 말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그 조금 한국말이 살짝 부족하신 거 말고는 특징을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1: 근데 나연아 선수가 약간

0: 습관이 있습니다. 연기할 때그어좀 뭔가 그 정보가 부족한 대상을 연기를 해야 되면은 그 특정 말투가 있어요.
1: 그래요?
0: 네. 아저씨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옛날 너무 옛날 드라마를 많이 보신 게 아닌가?
1: 막 예를 들면 막 옛날 서울 말투 뭐 이런 걸까요?
0: 예.
1: 모르겠다. 아 죄송하고요. 그럼 힌트송 만나볼게요. 힌트송 뭐예요?
0: 아, 네. 힌트송은요. 데이식스의 예뻤어 라는 노래입니다.
1: 오 데이식스 예뻤어.
0: 네.
1: 지금 먼저 듣고 올 테니까요. 샵 1133으로 정답송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오늘 뮤직 퀴즈 극장의 힌트송 데이식스의 예뻐서 듣고 왔습니다. 이 뭔가 힌트송을 듣고 이게 힌트가 돼서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1: 네.
0: 한번 문자 읽어볼게요.
1: 예.
0: 8554님, 조장혁의 중독된 사랑. 지웅 배우님 TV 꼭 봐야겠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해주셨네요.
1: 네.
0: 중독된 사랑, 이게 마라탕에 중독됐다, 뭐 이런 대사가 있었어서. 또
1: 네네.
0: 3969님도 조장혁의 중독된 사랑 하시면서 오늘 조금 어렵다고 보내주셨네요.
1: 아, 네네.
0: 맞나요? 중독된 사랑.
1: 오답입니다.
0: 오답이에요.
1: 예, 아쉽습니다.
0: 역시 중독됐다는 이게 헷갈려하시나 봐요.
1: 예.
0: 네, 이해합니다. 그리고 2460님, 시아 여성시대 당당하게 외쳐라 해서 힌트 얻어서 보내셨다고.
1: 오. 그쵸, 당당한 게더 중요한 거다라는 대사가 있었죠.
0: 네.
1: 오답입니다.
0: 오답이에요.
1: 예.
0: 사실 저도 이게 뮤직 퀴즈 극장 정답송과 힌트송은 작가님과 이 염지웅 배우만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힌트송은 제가 틀어야 되니까 염지웅 배우가 미리 알려주는데 정답송은 저도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요.
1: 아, 예, 그쵸.
0: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꽁트하면서 아, 이거 시야 여성시대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우리 이사육공님도 여성시대 해주셨네요. 오늘.
1: 그래서 힌트송에 조금
0: 맞아요.
1: 집중하시면은, 예.
0: 오늘 힌트송이 데이식스의 예뻤어였잖아요.
1: 예.
0: 힌트송이 예뻤어여서 생각난 노래 하나. 박진영은 그녀는 예뻤다.
1: 아, 아쉽습니다.
0: 4815님.
1: 예.
0: 아, 아쉽습니다.
1: 꽁트와 함께 합쳐져야. 예.
0: 네, 오늘 염지웅 배우 강원 365 시청하겠다 해주셨고요.
1: 예.
0: 이제 또 나름 그래도 꽤 모인 그게 있어요, 노래가. 진행자 바뀌고 처음 문자 보낸다고 퀴즈가 어때요? 네, 힌트송이 없었으면 감못 잡았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프리티걸 해주셨네요. 프리티걸.
1: 아, 예.
0: 가수 이름 안 보내셨어요.
1: 아, 그렇군요.
0: 왜 웃으셨어요?
1: 아니요. 아, 그 발음이 굉장히
0: 아, 제 발음이요?
1: 좋으셔가지고.
0: 네, 7193님이 그렇게 보내셨고, 0494님 카라 프리티걸, 9663은 그냥 프리티걸이라고 9663님께서 보내셨고,
1: 아, 네네.
0: 5408님 카라의 프리티걸, 351님도 카라의 프리티걸 같다고.
1: 네네. 정답입니다.
0: 와,
1: 예, 프리티걸.
0: 이게 아마
1: 예.
0: 막 어느 대사일까요? 산뜻하게, 당당하게
1: 네.
0: 뭐 이런 대사들이 아마 가사
1: 예,
0: 속에 있을 거예요.
1: 맞습니다. 이게
0: 네.
1: 예, 그 산뜻한 센스 있는 포즈. 예, 뭐 당당하게
0: 센스
1: 걷기.
0: 있는 포즈,
1: 오.
0: 그냥 되지는 않죠. 이거 맞죠?
1: 예.
0: 오.
1: 역시 아, 진짜. 네.
0: 알아들었어요?
1: 아, 예.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0: 왜 이렇게 반어법을 쓰세요?
1: 아니요,
0: 네.
1: 반어법 한게 아니라.
0: 아니, 어쨌든 지금
1: 네.
0: 뭔가 말이 우리가 길어졌는데. 카라의 프리티걸이고요. 이
1: 네.
0: 노래를 최근에 정말 핫한 그룹이잖아요.
1: 네.
0: 리센드라는 그룹이 프리티걸 카라의 노래를 올 7월에 리메이크해서 싱글 앨범을 냈대요.
1: 맞습니다. 저 이벤트 참여했거든요.
0: 어떤 이벤트요?
1: 프리티걸 이제 리메이크 기념해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준대요.
0: 아,
1: 그래서
0: 진짜요?
1: 홀린 듯이 전화번호를 입력해 버렸어요.
0: 아, 리스는 좋아해요?
1: 아, 네. 아, 좋죠. 너무 좋아요.
0: 그럼 리스는 노래는 오늘 끝곡으로 만나봐야 될것 같고요. 우선 광고 듣고 와서 저희가 당첨자분들 발표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잠시만요.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5: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왔고요. 정답자분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가장 먼저 카라의 프리티 걸이요라고 말씀해주신 5408님, 그리고요 카라 리센드의 프리티 걸이라고 완전 정확하게 써주신 3329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안내드릴게요. 5408님, 3329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염지웅 배우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인사드릴 시간인데, 염지웅 배우 소식이 하나 더 있다고요.
6: 예.
5: 그 봉천 내 사람들 지난번에 원주 백운아트홀에서 6월에 공연하셨었는데 네. 또 한다고요?
6: 네, 맞습니다. 이번에 평창에서 이제 내일 모레 하고요. 내일 모레 24일에
5: 네, 7월 네. 24일 금요일 네. 오후 7시 30분 평창 네. 문화예술회관.
6: 네.
5: 제가 더 잘하네요.
6: 아, 문화예술회관. 아니 그 뭔가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신 것 같고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5: 왜 역시. 그러세요 오늘?
6: 아니, 최고라서.
5: 네, 봉천 내 사람들, 이 만두 전성시대 봉천 내 사람들이잖아요 주제가.
6: 네, 맞아요.
5: 네, 우리 이번에 원주, 지난번에 원주 백운아트홀에서 못 보신 분들 혹은 평창 지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에 평창 문화예술회관에서 염지웅 배우 궁금하신 분들은 봐주세요.
6: 아, 잘 부탁드립니다.
5: 네, 지금까지 염지웅 배우와 오늘 뮤직 퀴즈 극장 함께했고요. 저희 전문 답송 띄워드리면서 이제 인사드려야 되는데
6: 네.
5: 인사 부탁드릴게요.
6: 아, 아쉽네요. 또 이렇게 헤어질 시간이 되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염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지금까지 뮤직키즈 극장 염지웅 배우와 함께했고요. 염지웅 배우 오늘 더 멋지다고 들들이맘님께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 승호님께서 염 배우님 오늘도 잘생겼다고. 오늘 염지웅 배우 팬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네요. 오늘도.
6: 진짜?
5: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 네.
5: 저는 끝곡으로 카라의 프리티걸, 리센드의 프리티걸 중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리센드 프리티걸이 요즘 새로 나오기도 했고 요즘 핫한 그룹이잖아요. 또 안 들어보신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아서 리센드 버전으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센드의 프리티걸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11시에 찾아뵐게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여전히 방법은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6: 94.3 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호입니다. 일주일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7월 22일 수요일 점심입니다. 혹시 뉴스 한복판을 뜨겁게 달궜던 동물원 탈출 스타들

기억하시죠? 2023년 울타리를 넘어서 서울 도심 주택가를 누볐던 얼룩말, 새로부터 얼마 전 사파리를 탈출해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늑대, 늑구까지 요즘 그 녀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봤더니 아주 씩씩하고 평온하게 적응을 마쳤다고 합니다. 탈출 후에 몸무게가 4kg이나 빠졌던 늑구는 소고기와 생닭을 폭풍 흡입하며 옛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고요. 부모와 단짝을 떠나보내고 외로워하던 얼룩말 새로도 정서안정을 위해서 그려진 얼룩말 벽화 친구들 곁에서 사육사에게 애교를 부릴 만큼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한때 지독한 불안과 혼란 때문에 잠시 울타리를 넘고 길을 잃었던 녀석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한층 더 건강해진 것처럼 혹시 요즘 삶의 궤도에서 잠시 비틀거리거나 마음이 좀 들떴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따뜻한 평온을 되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7월 22일 수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이찬혁, 멸종위기 사랑.

0: 어실원샷
1: 무조맨
0: 티 어실원샷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2: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6: 워킷 워킷 안전화.
17: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8: 영월이래요.
17: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8: 영월이래요.
17: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7: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동물원 탈출 스타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오프닝 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2023년 한 3년 됐습니다. 이 서울 도심 주택가를 누볐던 얼룩말 기억하시나요? 그 친구의 이름이 새로. 예, 얼룩말 새로부터 해서 얼마 전이었죠. 또 사파리를 탈출해서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늑대, 늑구까지 이 탈출해서 다시 돌아갔다라는 기사까지는 봤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서 지금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은요 아주 씩씩하고 또 평온하게 적응을 마쳤다고 하고요. 이 늑구 친구는 탈출 후에 몸무게가 4kg이나 빠졌었는데 지금은 뭐 소고기와 생닭을 폭풍 흡입하면서 옛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았다고 하고요. 이 얼룩말 새로는 사실 이 부모와 또 단짝을 떠나보내고 정말 외로워하고 있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정서 안정을 위해서 그 얼룩말 벽화를 그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동물원 안에 왜 얼룩말 새로가 있는 공간에 정말 벽에 그 얼룩말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벽과 친구들 곁에서 또 애교를 부릴 만큼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요즘에 야 이상하게 또 상반기가 지나고 좀 마음이 뒤숭숭하다. 혹은 인생의 권태기, 인택이라고 하죠. 올 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황과 불안, 혼란 마치 이 늑구와 새로처럼 울타리를 좀 넘고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잡고 평온을 되찾아보시는 건 어떤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수요일에 출석 체크해주고 계신데요. 1419번님 한 주의 고비 수요일이에요. 두 시간도 질방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출첵해 주셨고요. 7732번님께서는 꿉꿉한 날씨에 또 비타민 영양제 같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제발 장맛비야 물러가라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2018번님께서는 후디 출첵합니다. 첫 스타트 곡이 정말 좋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반면에 2904번님은 후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더니 그새를 못 참고 또 이찬혁 씨 노래를 틀었군요. 킥킥킥킥 보내주셨거든요. 아 이게 그 아마 심리적인 느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찬혁 씨 이야기를 할 뿐 노래는 생각보다 그리 자주 틀지는 않습니다. 예, 분기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착각이실 수도 있다. 그래도 멸종위기 사랑 노래가 평화로워지잖아요. 뭔가 그냥 세상의 평화, 사랑을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 막 인류에 막 도달하는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또 2904번님께서 사진 여러 장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몽골 여행 다녀오고 나서 이 후기 사진 와 보내주셨거든요. 와 근데 진짜 몽골은 몽골은 몽골이네요. 이게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와 그 영화 속에 그 뭔가 어느 장면에서 본 것 같은 풍경 예 와 대박입니다. 대박. 또 그 몽골의 고양이까지 사진 보내주셨고 몽골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했는데 사진으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별이 좀 빼곡하거든요. 근데 사진으로도 이 정도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와 너무나 부럽습니다. 잘 다녀오셨나요? 몇 박 며칠을 다녀오신 건지 그리고 몽골 여행을 완전 추천합니다 보내주셨거든요. 또 뭐 어떤 거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 몽골 여행 또 여행은 가고 싶지만 뭐 정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갈 곳이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선택지에서 몽골을 하나 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7259번님께서는 후디 출첵합니다. 라디오 앱을 켜니 우리 천재 찬혁 노래가 나오네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고성에 있는 또 카페에 왔어요. 여기 진짜 최고인든요. 후디도 휴가 기간에 한번 와보시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카페 사진도 여러 장 보내주셨는데 오 여기도 풍경이 장난 아니군요. 예, 고성 잔디 바땡이라는 카페라고 하는데 풍경 굉장히 좋네요. 예, 7259번님의 추천 감사드립니다. 자, 문자창 여전히 열려있는데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출석 체크, 뭐 신청곡, 또 그리고 뭐 그냥 다양한 썰들 또 그리고 여름 휴가 계획들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을 준비했고요. 국가스텐의 사냥 그리고 오반의 사랑만 하자 준비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게요.

5반의 사랑만 하자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5477번님께서도 신청곡과 함께 또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비가 그치고 좀 덥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려고요. 즐거운 오후 되세요. 또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몽골 여행 다녀오신 2904번님의 후기 예 도착했습니다. 4박 5일 다녀

왔다고 하셨는데 도착날은 밤이어서 시내에서 숙소를 이용했고 다음날은 미니 사막을 가서 낙타를 타고 와 게르, 전통 숙소죠. 게르에서 1박을 했고 그리고 셋째 날은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말도 타고 사원도 보고 게르에서 또 1박을 했고 넷째 날은 몽골 시내에서 백화점 쇼핑하고 또 흐미 공연이라고 전통 노래 및춤 공연을 보고 호텔에서 잤다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중간에 이 게르 2박은 이동거리도 꽤 되고 그래서 가이드 투어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또 게르에서 잘 때는 이불 없으면 못 잡니다. 시원해요. 후디도 시간 맞을 때꼭 가봤으면 좋겠어서 길게 써봤습니다. 보내주셨거든요. 와, 너무나 좋으셨겠다. 저는 가장 좀 눈이 가는 게 미니 사막에서 낙타 타고 전통 숙소 게르로 가는 그 느낌. 그리고 그 미니 사막에서 조명 하나 없는 빛한점 없는 곳에서 밤하늘에 별볼때 너무 좋을 것 같고. 와, 그리고 말 타고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게전 너무 낭만적인데요. 너무 잘 다녀오셨구나. 저도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자, 노래 하나 더 띄워드립니다. 더보이즈의 소년, 보이.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더 보이즈의 소년 보이 듣고 오셨습니다. 자, 1부 함께 하셨고요. 1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역시 런치 퀴즈가 준비되어 있고 3부, 4부에서는 또 수요일 코너가 아닌 예 오늘은 또 상중한 뮤직 퀴즈로 또 준비를 했는데요. 강현 리포터가 또 가족여행 홍천으로 또 가족여행을 갔다고 해요. 그래서 예 오늘은 또 상중한 뮤직 퀴즈 또 재미난

노래들 맞히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아, 이 노래 아는데 하는 그런 노래들 제가 또 정말 엄선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예, 3부 4부까지도 많은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Hold My Hand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잠시 후 런치 퀴즈로 돌아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주기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역전 드라마를 쓰며 2승 1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AI 시대에도 변수를 줄이는 완벽한 맞춤형 전략으로 인간 최고수의 저력을 입증한 이 바둑기사는 누구일까요? 1번 이세돌, 2번 신진서, 3번 최양락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예, 최근에 예, 정말 따끈따끈한 이 뉴스죠. 인공지능 카타고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이 인물 누구일까요? 자,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송입니다. 나인뮤지스의 뉴스라는 곡을 힌트송으로 들고 왔는데요. 뭔가 이름에서부터 아 뭔가 그 신인 느낌이 나요. 뭔가 그 파릇파릇한 느낌. 예, 2000년생의 또 바둑기사거든요. 1번 이세돌, 2번 신진서, 3번 최양락. 정답을 보내주시죠.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세계 랭킹 1위이자 한국 바둑의 간판인 이 기사가 최근 현존 최고 수준의 바둑 인공지능 카타고아의 대국에서

첫 번째 힌트송 나인뮤지스의 뉴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세계 랭킹 1위이자 한국 바둑의 간판인 이 기사가 최근 현존 최고 수준의 바둑 인공지능 카타고와의 대국에서 역전 드라마를 쓰며 2승 1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AI 시대에도 변수를 줄이는 완벽한 맞춤형 전략으로 인간 최고수의 저력을 입증한 이 바둑 기사는 누구일까요? 1번 이세돌, 2번 신진서, 3번 최양락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자창을 좀 보면은 오답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아마도 그 이유로는 이 비슷한 상황이 10년 전에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이 바둑기사가 알파고를 상대로 1승을 따냈던 기억

있는데 그분하고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예, 보기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1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AI, 예, 인공지능, 이번에는 알파고가 아닌 카타고라는 친구와 또 대국을 펼쳤는데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예, 승리를 2승이나 거머쥐었습니다. 1번 이세돌, 2번 신진서, 3번 최양락이고요. 그래서 준비한 또두 번째 인트송이 있는데요. 존 메이어의 New Light라는 곡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뭔가 뉴한 느낌이 있어요. 이름에서부터. 자,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잠시 후에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짐한 선물도 드릴게요. 존 메이어입니다. New Light.

존 마이어의 뉴 라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약간 좀 오답이 좀 많이 좀 섞여 있긴 했지만 예,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신진서 구단이었습니다. 아, 이 신진서 구단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서울 중구에서 열린 또 최종 3국이었죠. AI 또 카타고를 상대로 221수 만에 흑 11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 17일에 1국이 열렸었는데 예상밖에 또 초반수에 흔들리면서 완패를 기록

입국을 했고 그리고 지난 19일 2국에 이어서 어제 3국까지 연달아 승리하며 최종 전적 2승 1패로 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대결은 그런데 이 카타고의 압도적인 기력을 고려해서 신진서 구단이 흑돌 두 점을 먼저 놓는 접바둑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이 이세돌 구단도 바로 또 연상이 되죠. 10년 전 2016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인공지능의 등장을 알렸던 충격이었다면 지난 어제 열렸던 3국 또 2026년 10년이 지나서 신진서 구단과 카타고의 대결은 AI 시대에서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승부였거든요. 인간 최고수가 AI와 맞선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 대국의 출발점과 의미는 완전히 달랐던 또 10년 전과 올해 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전에 당시 그때만 해도 과연 인공지능이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가 있겠어? 에이 뭐 이런 반응이 사실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4승 1패를 거두면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뒤 지난 17일과 19일 그리고 어제 또 이렇게 경기가 열렸는데 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경기와는 달리 이 신진서 구단은 흑돌 두 개를 먼저 놓는 이 두 점 접바둑으로 대결을 했고요. 이 이유는 신진서 구단의 기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지난 10년 동안 바둑 AI의 기력이 인간 최고수와 대등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 앞서갔다는 의미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많은 바둑 프로의 구단들은 이미 AI를 활용해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AI에게 배운 인간이 다시 AI에 도전하는 어찌 보면 좀 역설적인 장면이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전략만 봤을 때는 경기 전에 이 두 점을 뭐 미리 깔긴 하지만 카타고가 유리할 것이다 라는 또 평가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인간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탐색량, 흔들리지 않는 형세 판단 능력, 그래서 AI를 과연 이번에 신진서 구단이 이길 수 있을까라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궁금해하면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야 어떻게 또 2승 1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국을 해설한 또 박정상 해설위원의 말을 좀 빌리면 신진서 구단이 정말 퍼펙트한 모습을 보여줬다. 우상접전에서 좀 손해인 것을 인지하고도 변수를 줄이는 맞춤 전략을 택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하면서 AI 시대에는 요 복잡한 전투보다는 변수를 통제하는 선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진서 구단이 또 10년 딱 지나서 또 카타고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5574번님도 2번, 4231번님 처음 보내주셨네요. 와 신진서 구단 대단해요. 역시 사람이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또 화물차 기사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3333번님도 정오에 찾아가는 편안한 라디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또 0514번님께서는 신진서 구단하고 또 사진 찍은 아드님이 또 사진을 찍은 요 한 컷을 보내주시면서 신진서 기사님 저희 아들이 존경하는 바둑 기사님이랍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러시구나. 근데 아드님도 뭔가 바둑 고수 느낌이 나는데요. 벌써부터. 예, 너무 귀엽습니다. 또 그리고 8062번님께서는 아이고 이세돌 제2의 이세돌님이 나올까요? 하셨는데 또 현재는 또 신진서 구단이 세계 랭킹 1위이기도 하고 예 AI 카타고를 또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제1의 신진서가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7184번님 역시 이세돌 또 그리고 6774번님, 0514번님, 1598번님, 2145번님도 처음 보내주셨습니다. 2번 신진서 구단. 또 그리고 7370번님께서도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워먹기 힌트 주시네요. 형님은 그래서 정이 갑니다. 정답은 신진서입니다. 하시면서 매일매일 응원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뭐 힌트송을 들으시면 쉽게 맞히실 수 있는 런치 퀴즈 준비하고 있고 5313번님은요.
이세돌 구단이 알파

0: 하고 이긴 지가 언젠데 왜 최신 기사라고 하지? 했는데 최근에 AI를 이겼었구나. 대박이네요. 경기를 못 봐서 너무 아쉽습니다. 정답은 신진서 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아, 저도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아, 이 대국 정말 10년이나 지났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이 AI는 그냥 못 이기 에이 어떻게 이세돌 구단 프로를 이겨 정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그때 친구들과 이렇게 지켜보면서 와 재밌긴 한데 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와 연달아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와 아직도 그 장면이 좀 생생합니다. 10년 됐네요. 10년. 또 그리고 6811번님, 2082번님, 또 6412번님도 신진서 구단 맞춰주셨고요. 5061번님께서는 와 신진서 구단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인공지능 AI를 이기다니. 그리고 최양락씨 알까기 보내주셨거든요. 알까기. 예, 알까기 하면 또 최양락 구단이죠. 예, 저도 어렸을 때 그 이거 많이 봤었거든요. 예,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 그립습니다. 또 그리고 6412번님께서도 문자와 함께 올해 휴가 계곡 펜션에서 족대로 고기 잡고 또 숯불에 고기랑 새우랑 고소하게 구워 먹을 계획입니다 하시면서 또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런치 퀴즈 참여해 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런치 퀴즈와 함께 또 하고 계십니다. 2부 듣고 계시고요. 자, 당첨자도 두 분 발표할 시간인데요. 두 분을 또 선정을 했습니다. 당첨자는 0514번님 그리고 1598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부도 함께 하셨는데요. 88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 저희 학교와 교류를 맺고 있는 몽골의 학생들과 강릉의 바닷가를 갔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다를 본 몽골 학생들의 그 표정과 반응을 잊을 수가 없네요. 강원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여줄 수 있어서 바다를 볼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행복했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입니다. 이문세 사랑은 한 줄기 햇살처럼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거든요. 그러셨군요. 2주 전이면 최근인데요. 학교와 교류를 맺고 있는 몽골 학생들. 저도 기억나는 게 그 피지컬 아시아의 또 몽골 선수들이 한국에 놀러왔을 때 받아보고 싶다고 그랬던 이야기가 저 기억이 나거든요. 그 표정들 잊으실 수 없겠습니다. 예, 얼마나 초롱초롱했을지. 노래도 지금 들려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3부, 오늘은 상중하 뮤직 퀴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육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FM for you.
4: 펌페 펌펌펌 펌앤업계 펌펌펌 펌앤업계.
5: 정우의 희망곡 3부 첫 곡입니다. 장우혁 피처링 에스더 폭풍 속으로.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노래만 듣고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히는 시간 상중하 뮤직 퀴즈. 오늘은 상중하 뮤직 퀴즈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마다 난이도가 각각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점점점 문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난이도 상 문제까지 맞힐 수 있을지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중하 뮤직 퀴즈. 자, 오늘 또 수요일에 돌아왔는데요. 첫 번째로 난이도 하 문제 노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난이도 하 문제는요. 노래를 들으시고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난이도 하 문제인 만큼 좀 스트레칭 좀 하고 워밍업 좀 하시라고 저희가 힌트송을 두 곡을 들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은 비교적 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노래 제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좋아하면 다 그래 라는 곡 제목입니다. 이 곡을 부른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상중하 뮤직 퀴즈 난이도 하 문제 첫 번째 노래 나갑니다.

상중하 뮤직키즈 난이도 하 문제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좋아하면 다 그래 라는 곡을 듣고 오셨는데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지금 확실히 이 문제도 난이도 하 문제이긴 합니다만 맞히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예, 2904번님 체리나, 1419번님 샤크라, 5645번님 거북이. 자, 이게 약간 오답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노래 그래도 한 곡을 더 들려드릴 거니까요. 요 문제에서 아마 이 노래가 제 생각엔 이 가수분들의 가장 메가 히트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의 제목은 왜 불러라는 곡이거든요. 예, 왜 불러. 요 노래가 실제로 라디오에서도 방송 횟수가 가장 많이, 가장 높은 곡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죠. 자, 당첨자 한 분께 또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겠고요. 그러면 난이도 하 문제 두 번째 노래 바로 띄워드립니다.

상중하 뮤직 퀴즈 난이도 하 문제 두 번째 노래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왜 불러 그리고 좋아하면 다 그래 듣고 오셨는데요. 아, 정답은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디바였습니다. 아, 좋아하면 다 그래에서 약간은 좀 어려워하셨는데 확실히 왜 불러 노래에 나오고 나서는 쭉쭉쭉 예, 추억 이야기와 함께 아, 문자가 또 많이 또 쏟아졌습니다. 4130번님께서 정답은 디바. 여름이면 항상 내 플레이리스트에 함께하는 나만의 최곡입니다. 왜 불러? 하시면서 정답도 맞춰주셨고 1696번님 학창시절 많이 듣고 따라하기도 했는데 생각이 나네요. 또 까만 피부 디바 하시면서 정답도 외쳐주셨고 5701번님 디바죠. 디바의 왜 불러? 오후 출근이라 출근 준비합니다. 애들 방학 시작. 엄마 좀 그만 불러라 하시면서 아 그러네요. 예 이제 방학 시작이군요. 아 이제 또 여름 방학이 왔는데 또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뭘 먹이지 하는 예 아 그 고민의 시간이 찾아왔군요. 예 또 그리고 1189번님께서도 엄정화. 아, 엄정화 씨는 땡이었고요. 또 그리고 1696번님, 3547번님, 1141번님께서도 디바요. 그 시절 저의 여전사 언니들입니다. 하시면서 또 정답도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디바의 노래 중에 제 취향인 노래는 그래거든요. 그래. 그 후렴의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요즘에도 간간이 한 번씩 듣는데 디바. 예, 너무 좋습니다. 또 그리고 244번님 왜 다 모르시지? 저 혼자 옛날 사람인가요? 디바 노래 노드 좋아요. 정답은 디바. 또 외쳐주셨고 3433번님, 6915번님, 2596번님께서도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2904번님께서는 체리나, 룰라, 송창식까지 갔다가 예 다시 이제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돌고 돌고 돌아서 예 거의 뭐 경로를 잘못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왔다가 한 세 번 정도 반복하셨고 또 5645번님께서는 검색 찬스를 썼다 하시면서 디바 또 그리고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자 상중한 뮤직 퀴즈 난이도 하 문제였는데요. 당첨자 한 분 선정했거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니힐입니다. 술래잡기.

써니힐의 술래잡기 듣고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난이도 하문제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1141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오의 희망곡 또 상중하 뮤직퀴즈 오늘 또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옥수사진관 피처링 서영은의 쉬운 얘기 준비했고요. 또 노래를 띄워드리면서 저는 또 잠시 후 난이도 중, 난이도 상 문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난이도가 확실히 좀 올라가긴 올라가거든요. 한번 4부에서도 도전해보시죠. 자, 노래 지금 띄워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6: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8: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9: 정오의 희망곡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상중하 뮤직키즈 코너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에서는 난이도 하 문제를 만나보셨다면 지금부터는 난이도 중, 난이도 상 문제 노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요, 두 번째죠. 난이도 중 문제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노래를 들으시고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수를 먼저 알려드리면요. 난이도 중 문제는 린, 가수 린 씨의 노래를 준비를 했고요. 또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OST 곡입니다. 예, OST 곡 준비를 했고요. 노래 제목을 맞춰보시죠. 정답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 난이도 중 문제 노래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요, 힌트송 단 한 번 나가거든요. 그래서 노래의 이런 그 길이가 그 퀴즈를 보내실 수 있는, 정답을 보내실 수 있는 곧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중 문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가수 린 씨의 목소리. 와, 정말 애절합니다. 예, 이 노래 제목은 뭐였을까요? 제목은 정답은 시간을 거슬러라는 곡이었습니다. 또 드라마 MBC 또 수목 미니 시리즈였죠. 해를 품은 달. 2012년도에 방영됐던 드라마였는데요. 14년 됐네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정답을 맞춰주시면서 이 해품달 눈앞에 이 노래와 또 드라마 영상이 좀 지나가네요 하시면서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1770번님 해품달 OST 시간을 거슬러 지금 비 오는데 이 노래 완전 어울리네요.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하고 정답을 보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 그 린 씨의 목소리가 뭔가 그 촉촉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좀 비 내릴 때, 또 그리고 약간 그 비 내릴 때는 좀 그래도 센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네요. 또 4140번님께서도 시간을 거슬러 김수현 한가인. 아, 정말 애잔하고 행복하게 본 드라마였어요. 린 씨의 목소리로 더 애틋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시면서 정답도 맞춰주셨고, 7811번님 늦은 출첵합니다. 시간을 거슬럽니다. 또 비가 안 와서 제초 작업을 했어요. 제일 잘 자라는 건 풀뿐이에요 하시면서, 그쵸? 예, 제일 잘 자라는 거는 정말 풀과 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 시간 지나면 머리 이발할 때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고 1419번님께서도 시간을 거슬러 2988번님 처음 보내주셨는데요. 삼척여행 중인데 춘천방송이 나오다니 지역 정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들어봤는데 남자분은 처음이네요. 반가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강원도 여행 중이신가 봐요. 지역을 여행 다니시면서 또 종호의 희망곡을 듣고 계셨는데 남자 DJ는 처음이시군요. 또 이 전국에 또 정의 DJ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또 그리고 2222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셨어요. 벌써 정오가 지났네요. 정답은 시간을 거슬러. 오후도 행복한 노래를 들려주세요. 시간을 거슬러. 린 좋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3433번님은요. 야, 린 씨 노래 너무 잘해요. 깍 하시면서 정답도 보내주셨고 8023번님 드라마 해품달이네요. 와우 하셨는데 근데 그 2010년대 초반에 모르겠습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드라마 OST가 좋은 게 너무 많지 않나요? 2010년대 초반, 중반 해서 특히나 이런 약간 좀 잔잔한 OST 곡들이 특히나 많은 것 같아요. 뭔가 해품달부터 해서 또 너의 목소리가 들려 뭐 별에서 온 그대, 상속자들, 죽은의 태양 또 그리고 괜찮아 사랑이야였나요? 예, 그거랑 태양의 후예 뭐 등등등 쭉쭉 뭔가 OST 곡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0477번님 7834번님께서도 정답을 맞춰주시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2904번님께서는 후디 다음 주가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 휴가신데 휴가지 정하셨나요? 사라지기 전에 슬쩍 알려주고 가세요. 보내주셨어요. 그쵸. 예, 제가 한 두 번 정도 고지를 하긴 했지만 다음 주, 예, 7월 마지막 주 한 주간 저는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또 월간 2호석 호디가 올 예정이고요. 제 휴가지는 지금 후보군을 좀 추리긴 했는데 강원도 고성 그리고 묵호 그리고 제주도 한 요 정도 추려놓긴 했거든요. 아직은 또 고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연 어디를 갈지 예 정해지면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몽골 가고 싶긴 한데 이게 이게 또 쉽지가 않으니까. 자, 당첨자 또 한 분 선정했거든요. 두 번째 문제 난이도 중문제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는 2222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뒷번호 굉장히 또 유니크하네요. 2222 청취자분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죠. 자, 상중한 뮤직퀴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난이도 상 문제만 남아있는데요. 이번에도 노래를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노래를 듣고 이번에는 노래를 부른 가수와 노래 제목 두 개 다 맞춰주셔야 정답입니다. 이번에도 OST곡을 또 준비를 했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노래는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고 심지어 드라마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야 이게 누가 부른 거고 제목이 뭐지? 라고 제 생각에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난이도 상 문제 노래 지금 들려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두 개 다 보내주셔야 정답입니다. 이번에도 당첨자 한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상중하 뮤직퀴즈 난이도 상문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 노래가 나가자마자 박장대소하신 청취자분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노래 제목과 가수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조성모 씨의 너의 곁으로 라는 노래였습니다. 또 드라마 정말 레전드 드라마죠. 파리의 연인 OST 곡이었는데 아, 정말 이 한기주, 강태영 생각나는 그 드라마. 정말 저도 박진양 씨에게 좀 빠졌던 드라마이기도 한데 이게 또 결말만 살짝 좀 제외하면은 너무나 완벽하잖아요. 결말이 그 강태영 씨가 쓴 약간의 좀 소설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예, 그 결말에 좀 호불호가 갈리긴 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파리의 연인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계실 텐데 뭐 제가 지금 그 결말 얘기했다고 해서 왜 스포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예,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2904번님 근데 후디가 어렸을 때일 텐데 기억이 나요? 하셨는데 기억 당연히 나죠. 이 파리의 연인은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예, 그 뭔가 기억이 확 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박신양 씨의 그 명대사들이 있잖아요. 왜 말을 못해? 뭐 그거랑 애기야 가자. 뭐 요거랑 이제 피아노에서 앉아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들. 뭔가 잊을 수가 없는 장면들이 많아서 뭔가 근데 이 드라마가 2026년에 나온다면 더 인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에 이렇게 이런 감성 없잖아요. 예. 근데 이때만 해도 그 예전에 그런 예능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반전 드라마라고 해서 이렇게 코미디언 분들이나 이렇게 탤런트 분들이 연기하는 그런 예능도 있었

0: 나왔잖아요. 약간 그 감성이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기억납니다. 또 그리고 7811번님께서도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제 휴가 때 원주 치악산 구경하고 브런치 카페 가서 연디 방송에 출연하시고 그리고 경포대 보시고 오발에도 같이 방송해 주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거든요. 아, 휴가 때 저는 뭐 불러만 주시면 영광이긴 한데 예, 근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물론 그 DJ 선배님들이 예 보내주셔야죠. 예. 또 그리고 2988번님께서 처음 보내주셨는데요. 조성모 너의 곁으로. 근데 목소리가 조성모인 듯 아닌 듯 하네요. 좀 오래전이라서 하셨고 4140번님께서도 이건 확실히 기억납니다. 애기야 가자. 또 그리고 5628번님 1925번님도 아 정말 이 파리 연인 애기야 드라마는 안 봤지만 대사와 주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내주셨고 7166번님께서는 중학생 딸 방학 시작이라 잠깐 쉬는 시간에 같이 라디오 듣고 있네요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4470번님께서도 파리 연인 정말 재밌었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7200번님 파리 연인 보고 대리 심쿵했었어요 또 보내주셨는데 근데 박신양 씨가 최근에 또 이런 전시회를 또 여시면서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 너튜브나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변함이 없으시던데요. 예, 그 한기주의 모습 그대로 예, 크게 다른 거 없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또 화가로 활발하게 또 활동하고 계시죠. 또 그리고 7266번님께서도 정답 맞춰주셨고 0477번님 또 7834번님 7073번님께서도 조성모 너의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4470번님께서는 너의 곁으로는 맞춰주셨지만 이승호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땡이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한 분 또 선정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정우의 희망곡 또 수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상중하 뮤직 퀴즈 준비를 해서 또 함께 하셨는데요. 아, 마지막 난이도 상문제 또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한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451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역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파리 연인에 확 지금 빠지셨거든요.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뭔가 싹 흡수가 된 느낌인데 또 약간 비가 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때 이 시절에 또 추억이 드라마 뭐가 있을까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파리 연인에 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인성 씨가 그 폴더폰을 들고

울음을 참으면서 주먹을 손에 넣는 그 드라마, 예, 발리에서 생긴 일 OST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도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 이현섭 씨의 My Love 준비했고요. 그 주먹 넣는 씬은 야 정말 지금도 나올 수가 없는 장면 아닐까요? 얼마나 슬프면은 울음을 참기 위해서 주먹을 넣는다. 최고입니다. 요즘엔 사실 음소거 버튼이 있어가지고 뭐 주먹 넣을 일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낭만의 시대긴 합니다. 예, 주먹을 넣고 읍읍대면서 약간 티가 나는 듯 안 나는 듯 코미디언 분들이 심지어 되게 많이 따라하셨잖아요. 하지원 씨의 그 목소리만 이렇게 음성으로 해서 받아치는 그런 장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마이 러브 띄워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수요일 보내시고요. 네, 또 내일도 재미난 코너와 함께 돌아옵니다. 김지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 데이트 권혁수입니다. 네, 대한민국 뿌리 식물의 대표 아이콘 호박고구마 권혁수입니다. AI가 조금만 만져주면 금방 아이돌 외모로 탄생이 되고요. 살 조금 빼면 배우 유지태님 닮았다는 소리 듣는 바로 저 권혁수입니다. 여러분의 스페셜 DJ 권혁수예요. 옛날에 속담도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네, 잠깐 오게 됐지만 그래도 임시보다는 스페셜 DJ라고 불러주실 때 이 시간이 훨씬 특별해집니다. 이왕이면 반갑고 기분 좋은 얘기 나누면서 오늘 2시간 두댕이들의 에너지 채워드립니다. 7월 22일 수요일 2시에 데이트. 저는 여러분의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Take My Brain 더 위켄드의 노래였습니다. 아 너무 신납니다. 이렇게 신나게 달려야죠. 2시에는요. 자 8712님 오 스페셜 DJ 권혁수님 첫 곡 느낌이 나이트에 온 것 같아요. 기대 뿜뿜. 왠지 8712님 일어나서 살짝 몸을 흔드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이트라는 단어가 뭔가 선배님인 것 같은 느낌. 네, 짧은 문자에 제가 많은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일째로 만나 뵙습니다. 저는 연기자 권혁수입니다. 출산휴가를 떠난 우리 영민화를 대신해서 마이크 앞에 앉아있고요. 이번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민누나는 출산휴가를 떠났고요. 네, 출산휴가 떠났는데 두 대는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꽤나 열심히 들으면서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예쁘게 찍어서 보내줄 만도 한데 예, 저 무릎 쪽에서 무릎 각도에서 얼굴을 이렇게 2중 3중 턱을 예, 없는 턱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예, 귀엽게 사진도 보내주고 예, 둘째 사진도 보내주고 아 누나 어쨌든 제가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 텐션 잘 지키고 있습니다. 조리 잘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저 아직 큰 똥 안 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쉬고 싶으면 좀 더 쉬세요. 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누나 왠지 빨리 오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예. 나을 때까지 푹 쉬세요. 자, 정진 양님. 오늘은 보라 안 하세요. 혁수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가 아 이 노래도 좀 오래된 노래인데요 이거 그쵸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예 정진양님 아 근데 저도 사실 아 왜 오늘은 보라 아니지 아 좀 속상했거든요. 아 왜 오늘 보라 아니지 아 보라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좀 얼굴 비추고 싶고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했는데 아니

0: 게 다행이었습니다. 앞에 정오의 희망곡 우리 신디의 정오의 희망곡에서 조인성 형님이 옆 스튜디오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나 보라였죠.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나오는 건좀 저도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너무 그냥 뭐 청남방 하나 입으셨는데 막 빛이 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저기 뭐 회오리 감자색 같은 예, 티 입고 와가지고 좀 편하게 입고 왔는데 안 나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잠깐 인사했는데 또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하세요라고 이렇게 과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조인성 형님이 또 재밌는 영상 많이 보신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죠. 예, 저를 아신다는 것은 예, 막 꽤나 고급지지 않은 개그를 좋아하신다는 거거든요. 네. 아, 너무 과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조심 돌아가고 계시죠? 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박현진님, 맞아요. 저도 정의에서 개안하고 왔습니다. 네. 아, 본 라디오 아닌 게좀 다행입니다. 네. 좀 섭섭했는데, 그래도 한결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선영님, 혁소빠 덕분에 추억 돋는 라디오 들어요. 어플도 깔아보고 오랜만에 하는 게 많네요. 오늘도 매끄러운 진행 화이팅 하세요. 아, 근데 점점 매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앉아 첫날 진짜 엄청 긴장했는데, 어제 조금 나아지고, 오늘은 뭔가 계속 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미 누나, 푹 쉬셔도 될것 같아. 한 달만 더 쉬세요. 저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참여하시고, 문자는 샵 8000번이고,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가 되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사한 광고 주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올품, 음주휴엔 디메테리, 3일제약, 공무원시험 합격 해커스, 롯데렌탈, 프리미엄 방탄꼭지, 모빌코리아 윤활유,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RS아우토 경기주택도시공사, KB국민은행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함께 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0: 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네, 트와이스 필 스페셜 들으셨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너무나 스페셜한 일주일인데 여러분도 스페셜하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연이 많이 도착했습니다. 81110님, 권혁수님이 DJ 재밌게 하셔서 어제부터 옆 동네 안 가고 고정해서 듣고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옆 동네, 예. 그 대형 회사죠. 제가 한번 스페셜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죠. 근데 저도 인천 사람이라 너무 친근해요. 어제 인천 여행, 인천 맛집 소개 들어보셨나요? 혹시 못 들어주셨다면 다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재미있으실 겁니다. 네.

자, 6925님. 혁디, 전 좀 아쉬워요. 보라보며 흉내들고 있었는데 혼자 내적 친밀감 쌓고 있었는데 귀로만 듣다니 아쉽잖아요. 아, 보라 대신에 아, 상상할 수 있도록 일단은 땡스타물, 땡스타 게시물 우리 소시에디에이트 게시물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저를 이렇게 섞은 저하면 생각나는 모르겠어요. 어제 의상이 또 하필이면 BTS 의상 같다 그래서 BTS 서장훈 형님, 에릭남 그리고 안영미 누나 이렇게 AI로 섞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같아요. 어려 보입니다. 고등학생 같아요. 요 문제까지 섞었더니 또 교복 입고 있는 사진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예, 땡스타 빨리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아주 만족스러운 사진 나왔습니다. 사실 직접 보시면 제 얼굴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AI 좋아요. 네. 3090님, 혁신님 여긴 전라도 나주인데 아침부터 비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니 찜통 더위가 반복되네요. 와, 진짜 찜기에 들어가 계실 것 같아요. 기온은 무려 33도, 나가면 바로 땀이 비오듯 쏟아져요. 아이고, 이게 살아낼 거면 내리고 말건 말아야 되는데 내리다 말다 그러면 정말 찜기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아, 계란이 쪄질 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것 같은데 아, 이열치열입니다. 나주 하면 뭡니까? 곰탕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먹방 촬영이 아닌데 전라도 촬영만 가면 그렇게 또 1, 2kg 불어오거든요. 맛있는 게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한번 이열치열 이겨내보시면 어떨까요? 화이팅 하세요. 자, 7935님 지금 학교 방과 후 배드민턴하고 집 가는 길에 듣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쓰러질 것 같아요. 방과 후 배드민턴이면은 이게 초등학교 인기 종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내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게 더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또 실외 스포츠가 더 더우니까 아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예, 지금 엄마 차에서 듣고 있는 건가요? 아유, 그래도 운동하고 예, 이렇게 더울수록 운동하면서 땀 흘리고 또 시원한 물로 샤워하고 예, 그게 또 우리의 또 힐링 아니겠어요? 네, 아이스크림 하나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거기 가면 또 이렇게 또 추억 돋는 예, 이렇게 불량식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 맛있는 과자들 많이 있거든요. 네, 아니다. 저희 아이스크림 쿠폰이 혹시 있나요? 있어요? 아, 그러면은 형이 보내줄게. 자, 모바일 쿠폰으로 아이스크림 쿠폰. 자, 이거 편의점에서 바꿔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쿠폰이 있다고 합니다. 형이 보내줄게. 그래. 아, 오늘 엄마 지갑 다행이야. 어? 자, 신나는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제니의 만트라 듣고 오실게요. 그릿, 그릿, 그릿, 그릿.

네,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네, 캐치캐치 옛날 곡이었습니다. 따다따따따따따다따따. 아, 이게 짧은 영상 보면은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아, 저도 들썩들썩 했는데 보라가 아니어서 아쉽네요. 자, 권세진님. 나요, 나요. 나도 아이스크림. 영수씨. 그냥 나도 나도. 라고 이렇게, 이렇게 2시에 생떼를 써주셨습니다. 권세진님. 어떻게 막내 작가님 나도 나도 세진이도 세진이도 네 드릴 마음은 없었는데 막내 작가님께서 드릴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나도 나도 생떼 한번 넘어가죠 생떼 한번 넘어가죠 날도 더운데 예 생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떼도 넘어갑니다. 예, 혁디는 넘어갑니다. 자, 문갑수님. 나도 혁수씨 때문에 두 대 뼈 묻을래요. 자리 많아요. 여기 자리 많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자, 이분은 그냥 갑니다. 아이스크림 가야 돼요. 아이스크림 가야 돼요. 예. 자, 뼈를 묻으신다는데 아이스크림 가야죠. 야. 전 사실 아이스크림 쿠폰이 몇 개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냥 막 지르는 겁니다. 막내 작가님이 자꾸 쳐다보시는데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요. 네.

자, 남미연님. 초등 아들 뜨거운 학교길 집에 오자마자 수박 한 접시 챙겨주고 다시 수학학원, 영어학원 고고 씩씩하게 다녀서 너무 기특하네요. 아, 수박을 먹었으면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도 되는데 또 내일은 다르잖아요. 이게 내일 먹어도 되니까 아, 이 친구 초등 아들 아, 아이스크림

박수 형이 준 거라고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먹어야 돼요. 최대한 안 녹는 거 쭈쭈바 위주로 드세요. 자, 그게 오래 가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배드민턴 방과후 이렇게 했던 학생 초등학생인가 했는데 중학생이에요 하면서 다시 글을 주셨습니다. 굳이 넘어가도 되는데 이때는 또 이게 민감한 나이거든요. 아이, 초등학생 아니에요. 중학생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억울했나 봐요. 예, 파이팅 하세요. 형이 응원할게요. 네. 아이고, 벌써 광고 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빨리
1: 떠나자.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2시의 데이트 권혁수입니다. 스페셜 DJ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생때에 넘어가가지고 아 이 덫에 걸려가지고 오늘 갑자기 나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자 0822님 아 나도 알죽거림. 네 지금 거의 들어 누워 오셔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저희 집 에어컨 고장이에요. 여긴 대프리카예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온도계 사진인데 아 진짜 아 실내에 계시는데 31.1도 에어컨이 고장나면 아 이 온도 야 이거는 생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때가 아니에요. 지금 에어컨 사진 보내주셨는데 여기 표정이 굉장히 굳어있어요. 예 메말라 있습니다 표정이. 지금 에어컨에 지금 온도계에 표시되고 있는 표정도 지금 생때를 쓰고 있는 표정인데 이건 생때 아닙니다. 아 요거 아이스크림 드려야죠. 아 일단 모르겠다. 에이 막내 작가님하고 좀 멀어지죠 뭐. 에이 눈 안 마주치고 일단 드려봅니다. 네 자 1350님 전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요. 전라남도 영암에서 택배하고 있는 32세 아가씨입니다. 너무 더워요. 저도 아이스크림이요. 아이고 힘든 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호남 영남 지방이 지금 많이 더운가 봐요. 사실 서울은 저녁에는 좀 산책할 만한 날씨이긴 한데 비가 오락가락하는 건 똑같거든요. 와 근데 지금 이렇게 지도 보니까 뭐 울산 포항 뭐 광주 전주 다 지금 해가 반짝 떠 있고요. 제주까지 엄청 덥겠네요. 짐까지 옮기시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이거 생때 아니에요. 자, 이혜정님. 아, 나도! 아, 오늘 아나도 많습니다. 아나도. 삼수하는 우리 아들 아이스크림 킬러인데 모른 척 할 거예요? 흥! 자, 이게 두댕이 분들이 점점 생

땡이 분들이 돼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두땡이들, 두땡이들. 아, 삼수하는 우리 아들, 꼭 아들이 먹어야 됩니다. 아이스크림 쏩니다! 아이스크림 쏩니다! 저는 이제 그냥 막내 작가님 등 돌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자, 윤희 형님, 사춘기 아들 운동하면 그 특유의 냄새 아시죠? 저도 사춘기 아들 출신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아들이 우리 부부 침대에서 자고 있네요. 아우, 이쁜 내 새끼. 장마인데 이불까지 빨아야 하는구나. 나도, 아이스크림 나도. 아, 이게 지금 뭔가 계속 도돌이표 되고 있습니다. 나도, 아이스크림 나도. 사실, 나도, 아이스크림 나도 하실 나이는 다 아니신 것 같아요. 여기 아까 그 중학생 빼고는 다 아니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생떼 넘어가 봐야죠 뭐 그냥 예꼭그 사춘기 아들이 먹었으면 좋겠네요. 자, 윤희 형님께도 아이스크림 쏩니다. 자, 2022님 저도요 혁수 오빠 팬이에요. 에셋맘인데 아직 30대 초반. 아이고, 이른 나이에 에셋맘. 와,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오빠죠, 오빠죠. 인생 선배긴 하지만 오빠죠. 등원시키고 알바 3시간 하고 집 가는 중인데 너무 더워요. 아이스크림 완추. 아유, 아이스크림 충분히 먹어도 됩니다. 자격이 충분해요. 이건 생떼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쏩니다. 자, 지금 저 부조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떼 쓰는 분들 많아가지고 노래도 생떼떼떼 떼떼로 갑니다. 주주클럽입니다. 나는 나.

나 들어보셨습니다. 아, 근데 저도 스디 하면서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추억이 서려 있는 노래들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때는 창법도 다양하고 사실 요즘에 제가 젠지 감성 좀 따라해 보려고 예, 늘크크 좀 벗어나 보려고 요즘 노래 많이 듣다 보니까 옛날 노래를 많이 잊은 게 많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스페셜 DJ 하면서 옛날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추억이 서려 있는 노래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0865님도, 0865님은 좀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혁수님이 하나 드셔야 할것 같아요. 왜요? 저 목소리 좀 건조해졌나요? 네, 근데 자꾸 아이스크림 하니까 아이스크림 종류가 많이 생각나네요. 좀 나가면서 저도 하나 때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0865님 하나 보내주시나요? 저한테? 모바일 아이스크림 쿠폰. 예, 저도 남으면 막내 작가님한테 좀 받아갈라 그랬는데요. 안 남은 것 같기도 하고요. 눈을 못 마주치고 있어가지고요. 잘 모르겠어요. 자, 6766님. 롯데 행복권 3등. 와! 3등 당첨되셨다고요? 지금 사실 수령하러, 제가 다 떨리네요. 수령하러 가는 중입니다. 전 아이스크림 안 사주셔도 됩니다. 사먹을 돈 생겼어요. 푸하하하! 투덱 이분들, 저의 기를 받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 6766님의 기를 받으세요! 롯땡 3등! 이게 근데 얼마죠? 제가 이게 컨텐츠로 장난으로 사본 적이 있고, 몰라가지고 그런데 대략 얼만지. 만약에 이번 3등이면 대략 90만 원가량이라고. 아, 그러면은 저한테 혹시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배탈 나도 괜찮으니까 좀 먹고 싶은데. 아니요, 제가 안 먹고요. 제가 다시 좀 돌려 사회 환원하겠습니다. 두땡이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해 보실래요? 예, 생각하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그 수령하시는 기분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 가는 길 얼마나 좋으실까요? 네. 얼마 정도 주실까요? 저희한테도, 저도 떨리네요. 자, 7526님. 3남매 방학 시작. 으아, 난장판이겠다. 하나 주면 세 조각 내서 나눠주겠습니다. 아이들 많이 싸울 것 같은데. 아, 생떼 시전. 아,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두 생땡이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드려가지고 아이스크림 쿠폰은 이제 없대요. 예, 그래서 팔을 X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칼국수 세트가 있답니다. 방학 동안 끓여주세요. 예, 참고로 배송은 2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날씨가 조금, 예, 더운 날씨, 칼국수는 뜨겁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예, 겨울방학 때 드셔도 되고요. 예, 밀키트니까요. 어쨌든 칼국수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의 데이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영미 누나는 지금 출산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9936님, 초일 40일 방학 시작이요. 목소리가 괜히 왜 저도 어둡게 하게 되죠? 소파에 누워서 상전 노릇 하네요. 엄마 이거 좀 저거 좀아 엄마 방학이야. 아유, 아 생각도 하기 싫어요라고. 아,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뭔가 40일 동안 아이가 여기에 계속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 편한 자세로. 예. 아, 이게 또 아이한테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예, 뭐 벽에 낙서도 있고요. 아이가 슬슬 다리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예, 팔걸이에다가 다리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딱 요만한 소파에 다리 딱 걸치고 있었을 때, 아이고, 딱 지그 아빠 닮았다. 이런 소리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하필이면 또 아이한테 딱 맞는 소파를 예, 구비해 두셔가지고, 그래도 아이가 기특하게 뭘 읽고 있어요. 네, 저 위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뭐 땡플릭스도 보고, 예, 저기서 잠도 자고 40일 동안 저기서 함께 하겠네요. 아, 너무 귀엽네요. 네. 자, 또 사진 사연이 왔습니다. 1797님. 무려 4남매 엄마예요. 이번 주부터 방학이라 한동안 제폴더엔 이런 사진 한가득일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불을 정리해서

어리시나 하는 그런 사진 같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이들 얼굴도 보이고 엉덩이도 보이고 그리고 알록달록한 귀여운 잠옷들도 보이고 아 아이들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네 아 그리고 보니까 아 저 끝에 아이 발이 이렇게 크지 않을 텐데 하고 보니까 아빠 발인 것 같아요. 예, 자, 예, 저 약간 붉은색 계열의 잠옷을 입고 있는 아빠 바지와 아빠 배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다섯 명이네요. 아, 아이들이 얽혀서 설켜서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 너무너무 귀엽네요. 네. 처음엔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그쵸? 더우니까 이렇게 막 걷어 차고, 그러면 또 엄마가 좀 덮어줘야 되잖아요. 에어컨을 끌 수는 없고. 아, 아이들 너무너무 귀엽네요. 근데 이제 고생 시작이시네요. 네, 애가 다섯 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빠까지 챙겨야 되니까. 자, 우리 어머니 파이팅입니다. 아, 근데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잖아요. 여름엔 여름방학, 겨울엔 겨울방학. 아니, 근데 어른들은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저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연차나 뭐 이런 뭐 반차는 딱 느낌은 안 돼. 연차 뭐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몰랐는데 월차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이런 거 땡겨봐야 그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여름방학 하나 합도 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 나온다면 근속 한 40년 하신 건데 아유 꼴랑 며칠 이걸 누구 코에 붙이나요? 그래도 붙여야죠. 그래도 붙이긴 해봐야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걸 다 땡겨서 붙여보겠습니다.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도 방학이 생긴다면 나에게도 30일 여름방학이 생긴다면 월급도 그대로 생활비도 그대로 나오는데 딱 방학만 생긴다.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뭐 이불 덮고 숨만 쉰다. 아까 그 아이처럼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땡플리스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어디로 여행을 떠난다. 저는 여행파이긴 한데 여행을 떠난다. 계획을 기가 막히게 짜가지고 뭐 한 달 살기 이런 걸 해본다. 아니면 여러 군데 아니면 못 갔던 그 유럽이나 미주 여행 멀리 갈 수 있잖아요. 30일이면 아 그런 여행을 떠나본다. 아 듣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나에게도 방학이 생긴다면 그 시간 어떻게 쓰고 싶으신지 계획 짜보는 거예요. 계획만요. 어차피 상상이니까요. 하고 싶은 마음대로 거창하게 꿈꿔온 그대로 가감없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주신 분들 10분 뽑아서 선물 드릴 거고요. 문제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민우 휴식 같은 친구.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머,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니고요.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영미 누나는 지금 귀여운 둘째를 낳고 셀카 많이 찍으면서 몸조리하고 있고요. 아, 저는 연락을 그래도 자주 하는데 이제 조금 예 조리원 주변에 산책을 조금씩 다닌다고 합니다. 네, 어서 조리 잘 하시고요. 자, 그 사이에 잠깐 여러분들과 일주일 동안 아주 스페셜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자, 다들 방학 기다리고 계셨나요? 오늘의 문자 주제 나의

아기에도 방학이 생긴다면 아 듣기만 해도 너무 설레. 아 30일 생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벌써 사연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9028님 저한테 방학이 생긴다면 전 방학 안 한 친구들 놀릴 거예요. 아, 나 방학이다. 에롱, 나는 쉬지롱. 난 늦잠 자지롱. 이 놀리는 맛도 있죠. 네,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계시나 봐요. 놀리는 거 참 좋아하는. 네. 아,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드셨군요. 쉬는 거 자랑한다고. 네, 자, 은지님. 전 호캉스요. 와, 이거 내 스타일이다. 태어나서 한 번도 호캉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방학 생기면 호캉스에서 남이 해주는 밥, 남이 치워주는 밥 누릴 거예요. 아, 이게 또 밥을 챙겨주셔야 되고 남의 방을 치워주셔야 되는군요. 차은지님은. 아, 그런 입장이시군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대접을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사실 호캉스 하면 그 안에 있는 뭐 바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 안에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그런 걸 누리는데 일단 밥하고 청소를 걱정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호캉스를 안 해보신 티가 납니다. 만약에 좀 연차나 이런 거 붙이실 수 있으면은 붙여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만약에 호캉스 하면 호텔 주변에 있는 맛집. 아, 호텔 주변으로 그런 거 이렇게 맛집 성지가 많거든요. 또 그다음에 뭐 약간 뭐 포토 스팟. 인생 사진 스팟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다니시고 관광도 하시고 그게 호캉스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름. 네. 한번 이번 여름에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요? 자, 나에게도 방학이 생긴다면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10분 뽑아서 누워서도 마실 수 있는 서리태 두유 선물로 드립니다. 자, 자두자두 자고 싶은 방학 사연 기다리면서 더 자두에 놀자 듣겠습니다. 3부에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의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0: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전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다른 모습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벌써 3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우리 두댕이분들도 정말 수다쟁이 많으신가 봐요. 저도 수다쟁인데 너무 부족한데 뒤에 1시간만 더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PD님? 네, 1시간 동안 이 주제로 얘기하면 부족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참고로 영희 누나는 지금 출산휴가를 떠나셨고요.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스페셜하게 만들어드릴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아, 슬슬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이미 여름방학 했다는 사연이 많이 와서 나에게도 방학이 생긴다면 이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연 받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사연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83님.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방학 동안 아이들과 수영을 배우고 싶고요. 템플스테이도 해보고 싶어요. 나무아미타물. 자, 고요 속의 나를 돌아보고 싶네요. 이게 배움이 좀 약간 집중적으로 필요한 거는 또 시간을 내서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근데 이렇게 수영을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해가지고 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항상 어디 놀러가면 수영 잘하는 친구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수영을 하는 건 정말 이 휴가를 잘 즐길 수 있는지 없는지 척도가 되거든요. 바닷가 가도 괜히 첨벙첨벙 하면서 하지마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딱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수영 잘하는 친구는 약 조금 더 들어가서 막 멋있게 막 이렇게 막 그쵸? 막 자유형도 하고 접영도 하고 특히 접영이 좀 멋있잖아요. 버터플라이. 그거 잘하는 친구 보면서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 집중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게 다이어트 시즌하고 맞물려서 하면 또 효과가 아주 극대화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템플스테이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스님께 많이 혼날 것 같은데 네. 또 돌아보실 게 많으신가 봐요. 예, 3683님. 꼭 이렇게 쪼개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쪼갤 수 있으니까요. 네. 자, 6959님. 저는 방학하면

0: 1일 일산하면서 전국 30개 산 정상을 찍고 싶어요. 와,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 절반을 못 갔어요. 그래도 많이 가셨네요. 엄청 많이 가셨네요. 와, 시간 내기 힘드네요. 이게 사실 등산도 힘든데 거기까지 가는 것, 준비하는 과정도 등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내려오시면 맛있는 거에 또 이렇게 막걸리 같은 거 완전 시원하게 하시면 또 예, 또 그 시간이 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저도 그 맛에 빠져가지고 등산에 조금 빠진 적이 있었는데 힘들더라고요. 예, 다음날 또 올라가긴 힘들죠. 막걸리를 조금만 마셔야 될 텐데요. 절주하시고요. 네. 왠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자, 김서영님.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다.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아, 정말 북적북적 하시게 바쁘게 일하시나 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30일 편히 보낸다. 정말 아, 이렇게 사실 비슷한 사연 보내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마 많이 바쁘게 움직이시고 출장도 많이 가시고 지치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그냥 보고 싶었던 뭐 드라마나 영화 몰아보기 하고 그냥 집에 그냥 누워있고 쇼파하고 한몸 돼가지고 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또 못 잤던 잠도 좀 몰아자고요. 예, 그러면 피부 확 좋아지거든요. 아, 김자영님, 아, 꼭 이런 시간 갖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도 방학이 생긴다면 사연 주신 분들 10분 뽑아서 서리태 두유, 아, 정말 시원하거든요.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예요. 많이 보내주세요. 광고 듣겠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프리자
1: 지친 날을 안아줘.
2: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백.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선 멘데스입니다. 아,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아, 분명히 들었던 노래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까 아, 어떤 것도 날 막을 수 없다. 이런 뜻이군요. 자, 나에게도 방역이 생긴다면 지금 나를 막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두댕이들 사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권기현님이 정말 쌓이신 게 많으셨는지 방학 되면 하고 싶으신 게 정말 많으셨나 봐요. 혼자서 사연을 10개 넘게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쌓이신 게 엄청 많은데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기현님. 방학한다 생기면요. 삼시세끼 라면 종류별로 90종류 다 먹어보는 라면 스페셜리스트에 도전해보겠습니다. 국물까지 싹 비울게요. 이거 찍으면 이거 땡튜버로 이거 전향 가능하거든요. 예, 이거 무급휴가 아닙니다. 예, 이거 다 찍어놓으시면은 만약에 생기신다면요. 자, 또 보내주셨거든요. 자, 진짜 방학 생기면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낮 2시에 딱 낮술 마시고 푹 자고 낮술 힐링 투어 떠납니다. 해 떠있을 때 마시는 맥주 한 잔이 진짜 방학이죠. 아이, 이거 진짜 여유거든요. 여유. 왜 그 꼭 해외여행 갔을 때 생각해보면 그 현지 분들 같은데 낮에 테라스 같은 데서 그냥 맥주 한 잔 이렇게 시원하게 들이키시는 거 보면은 정말 여긴 여유 있다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쥐어짜 보자고요. 자, 권기현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열 몇 개 중에 추리고 추린 겁니다. 방학 시작하자마자 용돈 30만 원 충전해서 오락실에 동전 쌓아두고 철권 100연승 도전하겠습니다. 30대 자존심을 건다. 아, 진짜 하고 싶으신 게 많으셨군요. 철권 100연승 쉽지 않으실 텐데. 아마 이런 그 오락실에 그 추억이 많으신가 봐요. 예. 아, 철권에 좀 실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요런 거는 그냥 이렇게 좀 시간 짬짬이 나실 때 그냥 10연승 정도 해가지고, 예. 반나절 정도 투자하시면 되시지 않을까요. 네. 잠깐만요. 이상호님이 저분 낮술 안주는 라면이겠지라고. 아, 뭐든 어떻습니까? 낮술을 한다는 게 중요하지. 뭐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네 왜요 이상우님 같이 하시려고요? 자 정문주님 캐캐캐캐캐캐캐 진짜 쉬고 싶으신가 보다 캐캐캐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 권기현님께 아, 제가 방학은 감히 못 드리겠고요 서리태 두유 보내드립니다. 이제 좀 쉬세요. 편히 쉬십시오. 쉬는 중간중간에 아, 서리태 두유 드시면서 예, 속 안정도 좀 하시고요. 아 너무 재밌네요. 저도 지금 상상을 해보고 있는데 아 저의 방학은 어떨지 저도 막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막 텐션 업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은 한번 해봅시다. 자 나에게 방학이 생긴다면 이예림님 저는 유럽으로 떠날래요. 샌느강에서 바게트빵 입에 물고 영국에선 빅벤 보며 런닝하고 싶어요. 그 생각만 해도 멋에 취한다. 자 이예림님은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불어나 영어를 좀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랜 시간 유럽에 머물기는 사실 영어의 장벽에 막혀서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약간 굳이 생각해본다면 저도 한 달 살기 뭐 안 가봤던 지역 뭐 치앙마이나 이런 좀 뭔가 이렇게 할 게 많은 그리고 좀 평안한 뭔가 치안도 좋고 물가도 싸고 근데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온 친구들이 꼭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런 판데 그러려면 영어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일단 영어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자 안직환님 전 스위스 융프라우 가서 컵라면 먹고 오고 싶어요. 거기 가면 또 저 우리나라 컵라면이 우리나라 컵라면 많잖아요. 네 거기서 먹는 컵라면이 그렇게 맛있다던데 라고 예 굳이 저기 저 한 달까지는 필요 없으시잖아요. 아니 그냥 당장 이번 휴가 아니죠. 이번 주말에 계획하셔도 됩니다. 그냥 들고 올라가셔가지고요. 등산, 뒷동산 등산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컵라면 드셔도 맛있습니다. 물론 융프라우 맛은 안 나겠지만요. 네. 자, 유럽에 보내드리진 못하고요. 제가 유럽 노래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에뛰드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방학이 생기면 유럽으로 떠나고 싶은 두댕이들을 위해서 에디트 피아프, 아 프랑스 출신의 가수이자 배우죠. 사랑의 찬가 들어봤습니다. 아, 이 노래 처음에 뭔가 했는데 어디서 들어봤지 했는데 아마 지난 올림픽 때 셀린 디온이 그쵸? 그 에펠탑 위에서 멋있게 불렀던 그 노래였네요. 아 그때도 멋있게 들었는데 와 이 노래 들으니까 아 진짜 너무 고즈넉한 뭔가 2시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시네요. 고즈넉한 3시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잠시라도 자 휴가의 마음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혜경님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아 알어 듣지는 못해도 고급지다. 저도 방금 피디님하고 그 얘기했거든요. 사실 아름다운 가사말이겠죠. 하면서 너무 우아지네요. 하면서 괜히 그 뒤에 기대가지고 막 우아진 자세 괜히 취하고 예 옆에 커피가 있는데 커피도 괜히 이렇게 우아지게 마시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우아진 셋이 즐기고 계신가요? 자 이루어질 순 없지만 행복하다. 나에게도 방학이 생긴다면 우리 어른들의 소소하고 행복한 상상의 시간 펼치고 있습니다. 임채영님 와 낯설 저희 동네의 치킨집은 평일 5시 이전에 방문하면 생맥주 1,000원인데 와 진짜 싼데요? 이 정도면 거의 미친이 장사를 하시는 건데 네 꼭 가보고 싶네요. 혼자 가서 한 마리 시켜서 오롯이 닭다리 닭날개 혼자 다 먹기 그리고 혼술해보고 싶네요. 와 아 요거 반찬에시면 가능한데 요거는 한 달까지 필요 없으신데 그쵸? 요거는 반차에 여유로 가능하십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 그리고 또 친구랑 가면 더 재밌으실 텐데 닭다리랑 닭날개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꼭 혼자 가시겠다고. 아 그것도 근데 낭만이에요. 와 근데 또 밝은 표정으로 계셔야 돼요. 어두운 표정으로 닭다리 뜯고 막 맥주만 드시면 저분 무슨 일 있으신가?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네. 자, 박시영님 방학이 생기면 시골 외할머니 댁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할머니가 주시는 고봉밥 먹고 삶은 옥수수 먹고 설탕에 절인 토마토 먹고 와 옛날 생각난다. 밤에는 평상에 누워서 밤하늘 별 보며 잠들고 다음날 또 고봉밥 먹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네. 아 듣기만 해도 고즈넉하고 편안한 그런 방학이 될 것 같은데 방학 끝나고 돌아오면은 거울 보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은근히 할머니가 해주시는 고봉밥 벌써 칼로리 계산되죠. 옥수수 칼로리 계산되죠. 토마토 그냥 드시는 게 시원합니다. 설탕에 절이면 또 칼로리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돌아오면 아이고 끔찍하네요. 네, 예, 할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는요. 할머니하고 같이 있는 방학을 보낼 때는 칼로리 무조건 계산해야 됩니다. 어린 친구들은 그냥 먹어도 되고요. 자, 5169님 저는 군인으로 근무해서 아내와 떨어져서 생활한 기간이 길어요. 방학이 주어진다면 아내와 너무 로맨틱하다. 다슬기 잡으러 가고 싶어요. 너무 귀여우시다. 아내가 다슬기 해장국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되게 뭔가 이렇게 알콩달콩하고 뭔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신혼 느낌이 나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내가 다슬기 해장국을 좋아해서 다슬기를 잡으러 가고 싶다. 근데 아내분이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해장국만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내분은 호캉스를 즐기고 싶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두 분이 좀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훈련하신 몸으로 한 달 동안 다슬기 잡으시면요. 그 아내분을 매번 다슬기 해장국을 드실 수 없으니까요. 업자로 부업을 하셔도 되시지 않을까. 예. 그리고 다슬기가 또 씨가 마를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남겨주시고요. 네. 자, 오은성님.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요.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 내일은 못 쉬죠. 내일은 못 쉽니다. 나에게도 방학이 생긴다면 외딴 섬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그땐 휴대폰도 두고 들어가야겠죠. 라고 하셨는데, 이게 동반자 누구라도 있으면은 이게 휴대폰 없어도 되는데 혼자 가면은 꼭 혼자 한 달 살기 하러 간 친구들이 가요. 그리고 일주일은 연락 없습니다. 일주일 뒤부터 계속 전화 와요. 야, 여기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야, 그 시간에 거길 좀 즐겨라. 아니, 그럴 거면 나랑 같이 가자 그랬니. 이렇게 되거든요. 혼자 가면 또 적적합니다. 그건 일주일이에요. 꼭 시간 맞는 분 같이 계획 짜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나에게도 방학이 생긴다면, 아, 저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10분 뽑아서 서리태 두유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어울리는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진짜 이 노래 오랜만이네요.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5: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 4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우리 영미 누나가 방학은 아니고요. 출산휴가를 떠났고요. 갓 태어난 아기랑 뭐하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예, 누나 저 문자 남겨주세요. 샵 8000번이고요. 자, 광고 전에 자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단에 들었는데요. 네, 박수영님이 와 귀뚜라미 소리 보소 분위기 오졌다. 저도 귀뚜라미 소리 때문에 잠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사실 귀뚜라미 소리 요즘에 일부러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노력해도 듣기 힘듭니다. 네. 자, 3954님. 무심코 듣다가 저희 집에 귀뚜라미 들어온 줄 창문 확인 했잖아요. 아우, 깜짝 놀랐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아, 귀뚜라미, 저희,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매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밤에 산책 가고 할 때 매미 소리가 엄청 좋아가지고 일부러 매미 소리 들으려고 산책하기도 하는데 어제는 또 녀석이 제가 10층 넘게 9층에 사는데 그 방충망까지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날개를 비벼대더라고요. 제가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아, 울 때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경호형 스타일로 울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자다가 중간에 좀 몇 번 깼습니다. 제발 나무에만 있어다오. 자, 최유열님. 근데 그 방학 나 혼자 방학인가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혹시 집사람과 아이들도 같이 방학인 건가요? 그렇다면 전 그냥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아, 같이 방학이면은 뭔가 많이 하셔야 되니까 아, 그냥 출근을 하시겠다고. 예, 최유열님. 네. 아, 아이들은 지금 벌써 방학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아, 또 출퇴근하시면서 또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반차, 월차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자, 신나영님. 어? 아, 이름이 너무 텐션이 오릅니다. 신나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전 냉면집 딸내미라 부모님과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랑 여름 휴가 가보고 싶어요. 예전에 계곡에 캠핑하면서 닭백숙 삶아 먹고 옥수수 먹고 그렇게 지내보고 싶네요. 아니, 어릴 때는 진짜 맞아요. 어릴 때는 이렇게 꼭 자고 오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무박으로 당일로 막 계곡 가고 했던 것 같아요. 왜 부모님하고 뭐 사촌, 그쵸? 뭐 작은 어머니, 뭐 큰 어머니나 무척 뭐 숙모 이렇게 사촌 형 누나들 같이 해가지고 놀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많은데 크니까 또 그렇게 안 되네요. 예, 아, 그때 생각 많이 나네요. 그때 사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옛날 사진 보면은 엉망진창으로 막 그때 사진이 귀해가지고 그쵸? 예, 보면 엉망진창으로 찍어놓은 사진 많은데, 네. 문갑수님, 상상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두 대는 지친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불어넣는 새로운 삶을 불어넣어주는 산수 같은 방송이네요. 네, 아, 새로운 삶을 불어넣어주고 계신가요? 예, 갑수님 본인에게 이제 혁수 씨는 만약 30일 휴가가 생기면 뭐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아, 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 사실 30일 휴가 생기면 정말 한달 살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것도 기왕이면 안 가본 조금 뭔가 육각형 도시. 뭐 이렇게 뭔가 가볼 관광도 할수 있고 물가도 좋고 치안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뭐다 좋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치앙마이 같은 곳 그런 곳 가보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 연락이 많이 와요. 좀 바빠서 못본지 오래됐다 이런 연락이 많이 오는 거 보니까 또 그런 제가 그래서 좀 뭔가 약속 어긴 자로가 됐거든요. 어긴 자로. 아, 그래가지고 아, 좀, 그것도 좀, 이렇게 좀못 봤던 친구들도 봐야 되고, 아, 지금, 오히려 두댕이 여러분들 사연 만나고 나니까 좀 어지러워졌어요. 전 정리가 오히려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상상만 해도 좋긴 좋네요. 자, 태국에서 여름 휴가 보낼 생각하면서, 하바나 듣겠습니다. 까밀라 까베오.

하바나 들으셨습니다. 아, 정말 휴가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였죠. 네. 자, 8033님. 이 노래 들으니 8년 전 초등 두 딸만 데리고 치앙마이 한 달 살기 다녀온 생각이 나요. 와, 너무 행복하셨겠다. 님만 해민 호텔 앞에서 핫한 곳 가셨네요. 아침에는 요가, 나마스테. 저녁에는 스포츠 댄스를 무료로 가르쳐 주셔서 두 딸들이 참 좋아했었는데, 아, 정말 좋은 추억이셨겠다. 아, 근데 뒤에가 또 결말이 다릅니다. 지금은 고등 사춘기 딸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어디 데리고 가기가 아주 무서워요. 이제는 그냥 혼자 여행 다니고 싶어요. 아, 사춘기 딸들이. 사춘기 딸들은 그냥 뭐 집에서, 그쵸? 땡플릭스나 아니면 뭐 코르티스 영상 보면서, 그쵸? 보는 게 더 좋을 나이예요, 그렇죠? 아, 혼자 여행 다닌다.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네, 꼭 잃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에게도 방학이 생긴다면 이경희님, 저기 제 옆에 있는 초등학생 내일 방학한다고 하네요. 부럽다. 아, 그때, 아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방학 때 뭐 했나 싶은데, 아이, 어렸을 때 방학 때 별로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쵸? 맨날 방학 숙제 걱정만 하고. 아, 왜 그랬을까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귀한 시간이죠. 30일이 아니라 일주일만 나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아, 참. 아, 그때 있던 거 다 무효화시키고 다시 끌어다 받고 싶네요. 네, 어렸을 때 휴가, 어렸을 때 방학 다 무효화시키고 다시 받고 싶습니다. 그럼 거의 한 1년 가까이 될 텐데요. 네. 자, 1582님. 저 평범한 회사원인데 실제로 방학이 생겼어요.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무려 유급휴가랍니다. 와, 이거 최고의 휴가 아닙니까? 유급휴가. 네, 걱정 없는 휴가. 20개월 아기 어린이집 방학에 맞춰 큰 계획은 없지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냥 게을러질 예정인 것도 계획이 되겠죠. 두 대와 함께 나른하게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은 큰 계획을 짜진 않으셨군요. 그래도 작은 계획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계획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두 대는 함께 하셔야 되겠죠. 그건 꼭 지켜주세요. 자, 1246님. 저는 진짜로 방학이 있는 교사랍니다. 어우, 와, 진짜 방학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집안 구석구석 다 엎어서 팔 거 팔고. 아, 예. 야채 거래. 야채 거래 하시고 버릴 거 버리고 싹 다 정리하고 싶어요. 묵은 짐들 언제 다 정리하나요? 아, 사실 이게 짐 다이어트잖아요. 이 짐 다이어트 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창고부터 안부터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있고 반나절 지나 있고, 그렇죠? 화장실도 한 번 정리하다 보면 또 반나절 가 있고, 이게 또 며칠 필요합니다. 근데 아, 이런 거는 한 달까지는 필요 없고 이번 주말에 하시면 어떨까요? 또 진짜 주말에는 또 그게 안 되거든요. 주말에는 또 그냥 쉬시느라고 그게 안 돼요. 조금 조금씩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또 그 야채 거리 하시면은 또 쏠쏠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6901님. 30일 방학이라 전 캠핑카 빌려서 여행 다니고 싶네요. 와, 이것도 너무 좋은 여행인데, 게다가 경치 좋은 데서 쉬고 낚시도 하고 싶네요. 생각만 해도 행복. 근데 실제로 이렇게 캠핑카 렌트하셔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진짜로. 왜 그 양꼬치 인칭다고 정상훈 형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캠핑카 타고 다니는 거 너무 좋으셔가지고 캠핑카를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렇게 보험을 제가 이렇게 가입을 할 테니까 제가 좀 빌려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그래서 한 1년이 지났나, 그래서 형 제가 그 차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팔았어. 아이들이 진료해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팔았어.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니, 좀 다녀볼까 했는데. 네, 박현진님. 지금 저희 사무실에 수면가스가 풀린 것 같아요. 너무 졸려서 방학은 바라지도 않은 낮잠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요. 사장님 들리시나요? 박현진님, 사장님 듣고 계시나요? 슬쩍 나갔다 오세요. 한두 시간만 카페 다녀오세요. 모른 척 그냥 슬쩍 다녀오세요. 또 사장님이 또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죠.

자, 사연 소개하다 보니까 조금은 실현할 수 있는 계획도 보입니다. 당장 주말에 할수 있는 계획도 보이고요. 짬짬이 잃어보시면 어떨까요? 노래 들을게요. 바비킴입니다. 고래의 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현대 오피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6: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5: 1일 1짬뽕 오케이?
7: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장모님표 마더리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2: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분들 소개 올립니다.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약, 음주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아, 방학, 아 듣기만 해도 전 너무 좋았는데 또 방학 듣기만 해도 힘드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자, 7465님 초6 고1 고2 아들 셋이 긴긴 방학에 들어갔어요. 방학 기념으로 마트 과자 털어 왔는데 이거 일주일은 먹겠나 싶어요. 아니 사진 보고 저는 왜 이렇게 많이 사셨나 했는데 아들 셋이면 이거 일주일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게 숫자가 이게 그쵸 새우 과자 6개여가지고 왜 6개까지 사셨을까 했는데 아들 셋이면 이거 그쵸 이게 숫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 옆에 라면 과자도 3개고요. 주로 이제 3개씩 이렇게 묶음으로 사신 것 같습니다. 아 그쵸 네 우리 초코 과자도 네 3개씩 4개씩 막 이렇게 있네요. 예. 아 이거 일주일 안 갔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넘기 전에 또 마트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모자르실까봐 서리태 두유 보내드립니다. 서리태 두유 보내드립니다. 또 아이들이 서리태 두유 조금 아 이거 뭐 단맛이 없는데 하면 엄마가 다 드세요. 자 이선영님 오늘 두대드리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방학이 생긴다면 이라는 주제 생각만 해도 좋았는데 다른 분들 사연 듣는 것만으로 너무 설렜어요. 저도요. 저는 그냥 한 달 그럼 무조건 한 달 살게 해야지 했는데 다른 아이들도 많이 듣게 되고 나는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지 어떤 방학을 보냈지 내가 시골 갔을 때 어땠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옛날 노래도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임혜니님 옛날에 저의 방학은 그렇게 짧게 느껴지더니 맞아요 옛날에 방학은 왜 이렇게 짧았을까요 꼭 끝날 때만 기억나요 끝날 때 방학 숙제 몰아서 하던 그 기간 자 우리 아들내미 방학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아들 방학 40일 남았네요 나 웃잠은 좋아 아이고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방학이 후딱 지나가고 이게 또 챙겨주는 입장이 되니까 아유 이게 언제 가나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아이들 방학도 오늘 사연만큼 즐겁고 설레고 나중에 추억할 수 있는 거리가 아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들, 우리 어머님들 힘내세요. 파이팅! 아, 이제 2시 데이트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30일 휴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이번 여름 휴가 아니요 이번 주말 휴가 아니요 이번 저녁에 뭘 먹을지 아주 맛있는 거 드시는 계획 한번 짜보면 어떨까요? 저도 여러분 사연 덕분에 너무나 미소 짓게 되고 행복했습니다. 행복 에너지 반드시 돌려드립니다.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잔나비의 뜨거운 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0: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빨리 떠나자.
3: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4: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FM for you.
3: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진동벨을 손에 쥔 채 자리에 앉아 잠깐 멍을 때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구경하다 문득 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고 카운터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보면 진동벨은 이미 손 안에서 요란하게 울리고 있고 주인을 기다리는 음료가 카운터에 덩그러니 놓여있죠. 바쁘게 살다 보면 바로 내 손에 쥐어진 울림조차 제때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정신이 잠시 다른 곳에 있었던 나를 탓하기보다 아, 내가 오늘 참 바빴구나, 나 오늘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웃어버리는 건 어떨까요? 멍했던 기분을 가볍게 털어내 보자고요.

윤상 데이브레이크 함께한 버전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매우 무더운 수요일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가요? 비가 오는 지역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강릉은 매우 무덥습니다, 여러분. 그냥 더워요. 예, 많이 덥습니다. 이게 뭐랄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렇게 한겹 수분으로 온몸이 감싸진 그런 느낌? 예, 상당히 더운 수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좀 멍 때리는 시간들 있죠? 나도 모르게 그냥. 뭘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있는 순간들. 예. 약간 그런 것, 내 모습을 좀 생각하면 좀 짠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기에 오늘 이렇게 또 정신이 나가 있는 거야, 너. 이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구쟁이 악마님은 알바생이나 카페 사장님이 분명히 이뻤던 거다. 그러니 모르지. 오늘 이제 오프닝과는 조금 다른 결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일리 있다. 이런 경험도 분명히 있다. 저도 있다. 땅콩님, 나도 멍하고 싶어요. 학원 아이들 학교 방학하니까 더 정신이 없어요. 더 바쁘죠. 학교 방학하면 학원은 진짜. 잠시 한 1분? 1분이 너무 어렵다면 30초라도 예. 건들지 마! 예. 오바를 해서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땅콩님. 아, 우드로님, 제가 그래서 지금 출첵합니다. 요즘 땀에 젖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멍때리는 일이 많아요. 나트륨과 미네랄 그리고 전해질 부족인가 봅니다. 답이 딱히 없는 고민과 생각들 쓸데없이 많이 하는 시기죠 하셨습니다. 아, 그럴 때가 또 있죠. 그냥 약간 저도 좀 약간 고민과 걱정들이 좀 많아지는 시기. 근데 진짜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꾸 생각만 하면 머리만 아프다. 어쨌든 우리 이제 카페를 가면 그 주문한 음료가 나올 때까지 그 좀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음료를 받아서 왜 쟁반째 이렇게 들고 가다가 이거 엎지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좀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전 되게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럴 확률이 참 높지 않은데도 괜한 걱정을 합니다. 어쨌건 뭐 이런 더위들, 작은 실수와 걱정들, 쓸데없는 걱정, 답이 없는 걱정들 잠시 잊으시고 우리 오늘은 좀 시원하게 수요일 2시간을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2968번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밝은 음성으로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 많이 덥고 습하고 우중충한 날씨이지만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즐겁게 보송보송하게 만들어가 보자고요. 자,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2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1, 2부 순서는 우리 가족분들 사용과 신청곡 만나보고요. 3, 4부에는 오늘 퀴즈 준비해뒀습니다. 퀴즈. 근데 그간의 퀴즈와는 좀 달리 스피디하게. 약간 또 스피드 퀴즈만의 또 맛이 있거든요. 예, 스피드 퀴즈.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살짝 예고를 드렸더니, 이거 이제 그 유튜브로 듣거나 앱으로 들으면 좀 그 버퍼링이 있어서 시간차가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좀, 당연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도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모든 조건 그냥 딱 동일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0: 곧 3, 4부에 또 나누고요. 자, 1,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자창 샵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인터넷 mbcg.co.kr,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 주소 열려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창 오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하는 동안 여러분과 스튜디오 모습 공개하면서 같이 예, 보이는 라이브, 보이는 라디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예. 시동 거시고 얼른 찾아주십시오.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시작할게요.
1: 티켓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지친나를 안아줘.
1: 지친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세나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세나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0: 발효식초 광고.

오로라님 오늘 채팅창 일찍 찾아주셨는데 채팅창에서는 마음껏 특히나 채팅으로는 마음껏 올려주셔도 됩니다. 일단 좌표 공유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 약간 그 들기름 막국수 이런 거 좀 많이 좋아해서 말씀을 주셔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에서 샅샅이 찾아보시면 예, 상호를 남겨주셨거든요. 그 고소한 예. 들기름 향이 갑자기 나는 것 같습니다. 힘을 내서 오늘 출석 체크 시작해 볼게요. 오늘 짱짱님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생에 대한 짤막한 단상을 예, 문자로 남겨주시며 하루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 진짜 대단하네요. 새벽 운동, 뭐 밤 운동 가리지 않고 요즘 계속 걷고 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쿤팡님도 찾아주셨어요. 함께하고 계시고 이어폰 어떻게 찾으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그리고 우리 후디와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으시면서 저희 방송 문자창에도 그 이렇게 돌아 온 거 문자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적당히 알아서 잘 해석하겠습니다. 우리 후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치님은 어제 서울 가셨던 거 아니에요?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번 그 휴가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일단 뭐 야구 직관 가셨다고 오늘은 속초로 당일치기 여행을 오셨군요. 맛있는 거 드셨나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순두부집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국종쌤 오셨습니다. 따님은 좀 괜찮은가요? 어제 오늘 좀 계속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우리 따님이

좀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날이 또 너무 덥다 보니까 막 습도 막 90%까지 올라가는 이 습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루비아님 오늘은 아마 야간 근무이신 것 같아요. 푹 쉬시고 야간에 출근하실 때 아마 함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동이동이님 오셨고요. 꼬맹이 학원 보내고 오늘 잠시 쉬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5410번님 어머 이 명곡을 어떻게 아시지? 10번의 계절을 지나? 어머 너무 반갑다. 일단 선곡은 둘째 치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5410번님 너무 감사하고요. 주소성함 일단 주시고 오늘은 제가 좀 분위기를 봐서 분위기를 봐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귤 아가씨 오셨습니다. 오늘도 출첵해요. 일하면 산쪽귀에 이어폰 끼고 라디오 들으며 2시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너무 좋다고. 아, 어디 회사예요 정말. 자, 우리 정연까지 파이팅. 네, 리디도 오래오래 오바일 지켜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어디 좀 서운하셨죠? 선물 갑니다. 아, 제가 좀 약간 엄격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거기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이제 자아성찰을 좀 하고 아 오늘 오시면 선물 하나 더 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강규라 아가씨 주소 소감 주세요. 비만노 어터님 고성에 계시네요. 고성도 많이 덥다며. 예, 안 더운 지역이 없죠 진짜. 이 노래 당연히 들어도 되죠. 예, 되게 조심스럽게 신청해 주신 박남정의 널 그리며 띄워드리고요. 비만노 워터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성함 주세요.

아, 요런 질감의 노래 한 곡 더 이어가야죠. 소방차입니다. 그녀에게 전해주오. 까방이 오늘이 그날 맞습니다. 아, 오늘이 이제 그 곡가 활짝 열린다는 그날이에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홍주미 작가의 미션 지령 수행을 위하여 오늘도 곡가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아직 열려있으니까요. 문자창 찾아주십시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둡니다.

요지혜가 너무 좋지 않아요? 로또와 개꿈이 아우 왜 이렇게 어깨가 저절로 덩실덩실 들썩이는지 오늘 선곡 큰일 납니다. 뭔가 막 숨가쁘지 않은데 뭔가 되게 가볍고 약간 우리 정서가 좀 낮아서 그런가? 요 시대랑?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파이어하우스 새싹 베이비님 그 얼마 전 며칠 전에 좀 일이 있으셨던 거는 잘 해결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소방차 그녀에게 전해주고까지 띄워드렸고요. 소민혜님 오셨습니다. 비 오는 마당에서 풀 뽑고 있는데 온몸이 다 땀으로 젖고 비에 또 젖으니 푹푹 찌는 사우나가 따로 없다. 출첵합니다. 이런 날 그 샤워할 때 이제 다 하루 종일 어떤 그 일정을 끝내고 샤워할 때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전 요즘에 샤워할 때 이렇게 퇴근하고 하루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와 진짜 그 개운함과 막 이 집의 소중함 막 이런 걸 너무 막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TMI였고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요즘 막 그 습하지 덥지 막 정말 소민혜님의 오늘 그 지금 모습이 상상이 돼서 요럴 때 이제 탁 샤워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진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민혜님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오늘 뭐 그냥 막 나갑니다. 예, 선물 막 나간다.

0: 아.
1: 어, 왜요? 왜? 그 작업하시는 공간이 약간 그런 건가? 진짜 막 진짜 정말 작업을 위한 공간인가? 샤워 공간이 따로 없나? 샤워하고 싶어도 내일까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더 끈끈하다고. 아. 어디 몰라 좀 등목이라도. 어쨌든 시원하게 선물 보내드립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요. 아, 노마드 출석하고 간다고 그녀, 예, 저에게 잘 접수가 됐습니다. 우리 노마드님. 어디가, 집으로 가시나? 예. 와주셨고요. 그리고, 와, 2968번님은 땀 좀 빼려고 산에 운동하러 오셨대요. 근데 좀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2968번님. 예. 그, 이렇게 좀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예. 건강하신 분들도 지금 기온이 너무 높고 막 습도가 높다 보니까 잔소리 좀 살짝 했어요. 예, 2968번. 어쨌든 내 몸 상태, 컨디션 상태 잘 살피시면서 운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도 마음은 상쾌하다. 알죠. 예, 알죠. 어쨌든 잘 챙기시기 바랄게요. 아, 장 똑바로 씌우셨습니다. 우리 집 중학생 두 명 방학했어요. 초등학생은 다음 주입니다. 아, 즐겁다. 아, 자녀가 셋이 있으시군요. 셋. 중학생 둘, 초등학생 하나. 근데 또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또 많으면 알아서 이렇게 좀 서로 챙겨주고, 특히 이제 장녀, 장남, 네, 큰 친구가 이렇게 동생들도 챙기고 할 나이 아닌가요? 중학생이면? 아, 오늘 날이 또 이제 덥고 습하다 보니까 신청곡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뭐 제 마음대로 지금 계속해서 선곡하고 있습니다. 예, 끊어내고 싶다. 나 듣고 싶은 노래 있다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세요.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김한선 한 곡 더 가죠. 리듬 속에 그 춤을.

0: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졌어요. 참으로 집안일은 신기합니다. 이 폭발 직전에 화가 다 어디로 갔지? 음악 듣다 보니까 리듬 타고 사라졌나? 오발 최고 리디 최고 낙화님. 왜 화나셨어요? 낙화님 무슨 일 있으셔? 오늘 근데 쉬시는 날인가? 일찍 퇴근하신 건가?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설거지라고 하시니까 약간 뭔가 이제 아침에 바쁘게 출근을 하신 거예요. 설거지를 못한 채로. 근데 집에 돌아오면 누군가는 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안 해놓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막 화를 내면 아유 이걸 아무도 안 해놨는데 나 마침 이렇게 바쁘게 나갔는데 이런 게 아니었을까? 제가 오늘 설거지를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뭔가 이렇게 좀 해놓고 나와야 퇴근했을 때 딱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을 때 아주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아니라면 뭐 다행이고요. 예, 어쨌든 화가 풀리셨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 그리고 3928번님 반갑습니다. 새싹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친구 소개로 듣고 있어요. 친구는 자주 듣나 봅니다. 동이동이가 제 친구예요. 재밌다고 너도 들어봐 하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어머 환영합니다. 3928번님. 오 동이동이님 너무 감사해요. 동이동이님은 진짜 오랜 우리 애청자시죠. 3928번님. 이렇게 또 전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곡간 여는 날이니까 두 분 동시에 선물 갈게요. 네,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신 분과 그 새 등록해 주신 분 두 분 모두 선물 결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 이걸 해야 되나 싶어서죠. 며칠 전 제 생일에도 제 손으로 미역국 끓였는데 아 더우니까 다 짜증으로 옵니다. 아 어떡하죠 8271번님. 저라면 그냥 나가서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또 뭐 집안마다 또 다 분위기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 뭐 사실 뭐 정답은 없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주시려면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고 아니면 안 돼. 나 너무 더워. 못해. 예. 짜증난 마음으로 결제 누르시면 더 짜증날 것 같아. 돈까지 쓰면 더 짜증날 것 같다. 예. 어쨌든 8271번님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고 8271번님도 되게 오랜만에 오셨더라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오늘 뭐 다음 주에 왠지 주미 작가한테 혼날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많이 썼냐며. 어쨌든. 우리 8271번님 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맞죠 낙화님. 아 조금 일찍 퇴근하고 쉬려고 했는데 설거지 보니까 화딱지가 난 사람 마음 다 비슷한 거야. 예 아 맞아요. 예. 저도 그럼 낙화님 오늘 또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도 오늘 퇴근하고 화딱지를 가라앉히고 가라앉히고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네, 저녁 맛있게 챙겨 먹을게요. 노래를 한 곡 이어갈까요? 아, 런던 보이즈의 다른 곡들 우리 익숙한 곡들 참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곡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생소한 멜로디일 수는 있지만 예, 런던 보이즈 노래니까 리듬은 생소해도 멜로디는 생소해도 리듬은 마음껏 탈 수 있다. 굉장히 쉽게 Tonight You know honey I will always love you, and not even just tonight.

고통날림 신청곡이었습니다. G.O.D. 네가 있어야 할 곳 띄워드렸어요. 로또와 개꿈님 오늘 저는 광란의 4시를 보내보렵니다. 갑자기 G.O.D. 오빠들 노래 들으니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해요. 아, 뭔가 오늘 약간 요런 템포의 노래들을 좀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설거지하고 나니까 화가 사라

2018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거북이 왜 이래까지 좀 신나게 전해드렸어요. 개구쟁이 악마님은 맞아요. 저희 8월 22일에 공개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버스킹 전국대회 일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문자 주신 분 계셨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목금토일 매주 목금토일 일주일에 나흘씩 예, 무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포해변 특설무대 가시면 예, 매주 목금토일 저녁 7시 30분에 다양한 팀들을 또 예,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본선 경연 중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선을 거쳐서 결선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인기 있었던 팀들 그 인기 투표를 또 해요. 거기서 이제 눈에 띄는 팀들을 저희가 갈라쇼 무대에서 또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8월 22일입니다. 예, 저녁 때 저희도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할 준비하고 있고요. 그날을 위해서 개구쟁이 악마님 지금 다이어트 시작하셨대요. 멋지다. 네. 악마님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오. 아, 뭔가 이렇게 되게 감사한데? 네. 그날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다는 개구쟁이 악마님. 멋지고 시크한 악마 모습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하셨어요. 기대하게 되잖아요. 개구쟁이 악마님. 네. 기대치 좀 살짝 내리고 있을게요. 네. 다음 달에 뵙고요. 딱 한 달 남았네요, 진짜. 주소성함 남겨주십시오. 눈누나나님 드디어 중학생 어르신도 방학이 시작됐어요. 삼시세끼 지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침하면서 점심해놓고 퇴근 후엔 또 저녁밥을 해야겠죠. 삼시세끼 굴레에선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우렁각시 모셔오고 싶습니다. H 이전니 신청곡. 네. 지금 뭐 다들 학부모분들께서는 예, 이제 방학이 시작됐다. 해방학으로 이제 아우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겨내야죠. 여름방학도 짧으니까 네, 이겨냅시다. 네가 뭘 알아? 라고 하시겠지만 예.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뭐 해야 할 거 해야죠. 뭐 그렇지 않아요? 잊었니? 제가 다른 노래 올려뒀었는데 우리 눈누난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오랜만에 들을까요? H의 잊었니? H가 맞죠? 네, H의 잊었니? 사연 조금만 더 보고 바로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달콤설탕님께서도 너무 좋은 곡도 신청해 주셨다. 황치열의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노래를 들어볼까요? H입니다. 이전님.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오후의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5061번님, 저녁 메뉴 오징어 볶음인데요. 국수를 삶아줄까요 말까요? 고민됩니다. 이글5 오징어 외계인 신청해요. 아이, 국수는 삶아줘야지. 그럼 마무리는 해주셔야죠. 5061번님. 맛있게 말아서 맛있는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 오징어의 개인 듣고요. 저는 5시에 스피드 퀴즈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제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크리스 제임스의 Make the Move였습니다. 아니 그 채팅창이 이제 열려 있잖아요. 저희가 유튜브 그러면 이렇게 우리 오바리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세요. 저는 이제 막 이제 멘트 하고 노래 나가는 동안 잠깐 이렇게 또 보고 이렇게 하는데 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일단은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진짜 쉼없이 움직이는구나. 근데 일단 노래들이 너무 좋으니까 몸을 움직이질 않을 수가 없다. 몸을 가만히 두지를 못한다. 어쨌든 뭐 그 정도 캐치해내신 까망님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살은 잘 모르겠었는데 어쨌든 멈춰있지를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요즘 제가

0: 굉장히 애정하는 네, 아이템입니다.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시원한 예, 여름을 날수 있는 아주 애정하는 템을 오늘 장착하고 왔어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울 때는 진짜 그막 정장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그래도 옷을 그 의상의 어떤 범위가 되게 넓단 말이죠. 치마도 입을 전 진짜 한여름엔 진짜 치마가 진짜 최고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이제 그런 어떤 범위들이 넓다 보니까 더위를 조금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더 다양하단 말이죠. 근데 남자분들은 진짜 입어도 되지 않나? 입어도 되지 않나? 예, 좀 살짝 그냥 의견을 좀 드립니다. 어떤 뭐 논쟁의 거리를 이제 꺼낸 건 아니고 그냥 입으신 분을 못본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연예인분들 막 패셔니스타들은 막 이렇게 입기도 하지만, 한 번쯤 이게 용기 내면 사실 그 맛을 알면 예, 여름에 계속 찾을지도 모르는데 남자분들도 어쨌든 예. 아, 그 얘기가 왜 이렇게 했죠? 그 정장 입고 막그 남자분들 막 넥타이를 막 매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 무더위에도. 예. 근데 진짜 너무 참 대단하시고 아까 대전호바리님께서 이 무더위도 잘 이겨내고 있는 나 자신 너무 칭찬한다. 진짜 맞아요.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대단하다. 야, 너 진짜 대견하다. 너 정말 이 더위를 이겨내고 오늘의 할 일을 잘 마쳤구나. 이번 한 주도 잘 마쳤구나. 이렇게 칭찬해 줄수 있는 나 자신. 네, 돼보자고요. 어머, 9973번님 반갑습니다. 뒤늦은 출첵이요. 저 집에서 공손히 보라보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예? 아, 뭐, 알면 머쓱하게 들어와요. 이렇게 또 친해지는 거지. 예. 오늘은 공손히 보시고, 내일은 조금 편안히 보시고. 예. 다음에 이제 또 집에서 또 보시는 날은 이제 두 다리 좀 뻗고 보시다가 다음에는 누워서 보면서 예, 문자도 이렇게 좀 주시고 또 채팅창에 또 참여도 하시고 선물도 또 받아가시고 예, 하면 좋겠습니다. 구구 아 찐이 찐이님 예. 또 설정을 해드려야겠죠. 찐이님 예 좋습니다. 5061번님께서 아까 마지막 사연이었잖아요. 2부 마지막 오징어 외계인 국수 삶을게요. 오징어 볶음의 완성이 국수라면 완성해야죠. 인자하셔라. 예. 인자하셔라. 네, 진짜 이 더위에 주방에서 음식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예, 남성분이던 여성분이던 진짜 모두 큰절하고 밥 먹어야 됩니다, 우리. 5061번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이왕 해주는 거 예, 끝까지 서비스해 주자고요, 우리.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예. 아시죠? 이제 다 먹고 마지막에 이렇게 비벼 잘 아시겠죠? 네. 그만할게요. 그리고 오늘 다행입니다. 국종쌤 우리 따님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3592번님 오셨어요. 아 진짜 뜬금없이 계곡 사진을 진짜 투척하셨습니다. 진짜 뜬금없이 투척하시고 계곡 물소리가 들리시나요? 시원한 소리에 온 세상이 행복입니다라고. 제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배 아파서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완전 지금 완전 파라다이스에 계신 것 같아서 요거 제가 좀 아껴둘게요. 3592번님 제가 일단은 적어는 두되 제가 좀 옹졸하다 보니까 선물을 오늘 되게 곳간 열겠다고 했지만 지금 너무 시원한 곳에 계셔서 제가 선물까지 드리기에 너무 배 아프다. 3592번님 일단은 제가 올려는 두지만 아직 확정 전이에요. 3, 4부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럼요. 이거는 안 돼요. 예, 이거는 제가 아무리 좀 이렇게 동해바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오바리들을 다 품으려고 하지만 지금 너무 패러다이스에 계시기 때문에 여신님, 이거는 제가 참을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우드로님께서도 이제 뭐 야외 무대 이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당장 그간에 해왔던 그 컨셉의 공개 방송으로 8월에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8월 20일 토요일, 현재 이제 목금토일, 지금 매주 목금토일 경포 특설 무대에서 전국 버스킹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참여 팀들 중에서 여러분께서 인기 투표해주신 분들, 인기 투표를 해주셔서 이제 상위권을 랭킹된 인기 팀들을 모시고, 갈라쇼 무대로 8월 20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8월 20일 되면 조금 이제 더위가 산풀 좀 꺾일 때잖아요. 많이들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귤 아가씨께서 계곡에서 닭백숙 먹고 싶어서 남편한테 가자고 했더니 무미건조한 반응으로 응?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왜?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 참 남성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제가 또 한 번 또 깨닫습니다. 아까 뭐 정장 넥타이 얘기도 했었지만 이게 뭐 응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약간 뭔가 감정적으로 어머 너무 재밌겠다 자기야 약간 이런 걸 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얘를 어떻게 해 약간 이런 느낌. 아 진짜 남성분들 진짜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좀 새삼합니다. 좀 한 스푼 좀 얹어주세요. 남편분 좀 같이 계신가요 지금? 네, 한 스푼 좀 얹어서 아 그래 자기야 너무 재밌고 너무 맛있겠다 더위 이기러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두 마디만 좀 얹어줘도 어차피 갈 거 서로 기분 좋게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남편분이 티 아니냐 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티도 그 생존형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이 뭐지 그 F의 감성을 좀 장착을 해야 된다. 인위적이더라도 더우니까 모두들 서로 조금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스피드 퀴즈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2: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정 3, 4부 순서 스피드 퀴즈로 함께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노마드님의 허를 찌르는 문자. 저기 그 필 그 분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문제 유출 안 된 거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예. 네. 아니 저희 우회백은 뭐 아 이렇게 우리가 신뢰가 없던 관계였나요 노마드님? 아 또 섭섭합니다 이러시면. 일단 예 확실하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신뢰를 우리 더 탄탄하게 쌓아야겠구나 잠깐 또 생각했고 오늘 그리고 제 퀴즈는 진짜 덮어뒀어요. 혹시라도 확대해서 보실까봐 심지어 문제지를 덮어두고 오늘의 스피드 퀴즈를 준비했다. 총 네 문제고요. 스피드 퀴즈답게 선착순으로 가장 먼저 1등으로 정답을 주시는 분 한 분께만 그러니까 총 네 분이겠죠? 네 분께 각 문제당 한 분씩만 선물 갑니다. 오늘은 앱파, 애플리케이션파, 유튜브파 죄송해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뭐 어떤 조건을 서로 맞추지 않고 그냥 서로 각자 있는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한번 가 보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 오른편에 보면 여러분 그 스튜디오에는 건반이 하나 있습니다. 건반. 이제 신디사이저라고 하는데요. 이 건반, 뭐 사실 이 건반, 그 뭐 무슨 건반, 무슨 건반 이렇게 좀 길이가 좀 여러 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디지털은.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피아노를 생각하시면서 정답을 찾아주십시오. 피아노에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을 모두 합하면 몇 개일까요? 보기 있어요. 네, 보기에 번호와 정답이 연결이 돼야만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자,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보기 갑니다. 1번 87개, 2번 88개, 3번 89개, 4번 90개. 제가 보기와 연결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보기와 연결이 된 정확한 개수만 정답으로 인정하고 가장 먼저 정답 주신 분께 선물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피아노의 건반 개수 1번 87개, 2번 88개, 3번 89개, 4번 90개. 에이트입니다. 그 입술을 막아봐.

0: 오,
1: 영특한 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재신남님, 낙화님, 따님 찬스로 정답 찾아주셨고요. 여기 눈꽃님은 우리 아들 콩쿨인가봐요. 콩쿨. 네. 강릉에서 오늘 콩쿨이 있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정도. 피아노. 아, 정답 주셨고요. 4215번님, 우리 취향 저격인가요? 9748번님 오랜만에 찾아주시면서 정답 같이 남겨주셨고요. 자, 첫 번째 문제. 피아노의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을 모두 합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피아노의 전체 개수, 건반 개수는 몇 개냐? 1번 87개, 2번 88개, 3번 89개, 4번 90개 중에서 정답은 2번 88개입니다. 검은 건반이 36개고요. 흰 건반이 52개 해서 총 88개로 이루어져 있다. 건반이네 한 사람으로서. 네. 그냥 좋네요. 오늘 첫 번째 문제. 자, 정답 2번 88개. 정답 번호와 개수를 정확하게 가장 먼저 주신 분은 5061번님 축하드립니다. 스피디하게 네, 다음 문제 가보죠. 리디, 피아노 못 치는 사람에겐 너무 불리하다. 아, 오늘 계속 후시렁 후시렁 중입니다. 약관님. 네. 그러면 두 번째. 아, 동물이랑 좀 친해야 되는데.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다음 중 보기 중에서 심장이 세 개인 동물이 있습니다. 심장이 세 개인 생명체.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돌고래, 2번 가오리, 3번 문어, 4번 연어. 정답 보내실 곳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입니다. 토끼? 자, 보기 중에서 골라주세요. 보기 중에서 1번 돌고래, 2번 가오리, 3번 문어, 4번 연어 중에 심장이 3개인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하이키 여름이었다 들으면서 정답 기다리고요. 역시나 가장 먼저 정답 주신 분께 선물 갑니다.

도서관에서 어머 진짜 7살 친구가 알려줬대요. 영특해라. 책도 잘 읽는 친구인데요. 아는 것도 많더라고요.

자, 다음 중 심장이 3개인 동물은 정답 3번 문어였습니다.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체심장 1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가미로 혈액을 보내서 산소를 공급하는 보조심장, 일명 아가미 심장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이제 2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3개 갖고 있는 동물, 정답 3번 문어였습니다. 여의 눈꽃님, 각각 역할이 다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심장 3개. 잠깐 쉬었다 갈까요 우리? 네.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와 3번 문어를 주신 분은 여주봉 실장님 선물 갈게요. 아 박지성, 아 이건 선물 가자. 문어. 박지성, 예. 정답은 아니었지만 아 이런 오답 좋아요. 선물 가고요. 가장 먼저 도착한 문자는 유재맘님 축하드립니다. 오므라이스 맛있게 드시고요. 주소 성함 주시고 노래 듣고 4부에 계속 스피드 퀴즈 이어갈게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0: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자, 우리 배경 성슬입니다. 오늘 3, 4부 순서는 스피드 퀴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까망님, 요 얘기는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함구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여녀들이 심장이 두 개뿐은 안 되냐? 예, 안 됩니다. 우드로님. 그리고 그 계신 곳이 지금 경기도 쪽이라고 하셨나? 성남이라고 하셨나? 비가 좀 많이 온다고 아까 얼핏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계신 곳에 지금 날씨를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다님께서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그냥 재밌게 들어야지 퀴즈 풀다 수명 줄어들 것 같아요. 퀴즈는 퀴즈일 뿐. 예, 너무, 예, 제가 너무 그 오늘 긴장감을 높였나요? 편안하게 함께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로 정답 주신 분께만 선물 간다고 하니까 아마 더, 예, 쫄린다? 이렇게 쪼이신다? 이렇게 가자. 쪼인다. 예, 어쩔 수가 없다. 오늘도 가장 먼저 정답 주신 분께만 지금 두 문제 남았어요. 핑크토끼님 학원에 일찍 도착해서 차에서 듣고 계시군요. 아, 차이면 이제 라디오로 들으시니까 아, 시간차 없이 바로 정답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여러분 라틴어 좀 하시나요? 라틴어. 자, 까르페 디엠. 우리가 되게 흔히 쓰고 흔히 듣고 흔히 읽고 하는 문장입니다. 까르페 디엠의 뜻으로 알맞은 것. 역시 복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의 뜻으로 알맞은 것. 요거는 그 복이 번호와 복이 문장을 정확하게 같이 동시에 남겨주신 복이 번호와 문장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가장 먼저 남겨주신 분께 선물 갑니다. 1번 갑니다. 1번 미래를 준비하라. 2번 과거를 잊어라. 3번 행운을 기다려라. 4번 현재를 즐겨라. 자, 번호와 문장이 같이 연결이 돼야 합니다. 자, 까르페디엠의 뜻으로 알맞은 것. 1번 1번 미래를 준비하라. 2번 과거를 잊어라. 3번 행운을 기다려라. 4번 현재를 즐겨라. 강릉 비 시작됐어요, 길맘님? 또요? 어? 어, 그렇구나. 맞아요. 이번 주까지는 비가 오고, 맞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진짜 무더위가 시작된대요, 여러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자, 박진영, 선미 함께했습니다. When we disco. 탱크님 신청곡 이어가요.

까르페는 모르겠고 파르페는 맛있다. 아, 정답이죠. 예, 진리입니다. 우리 지기님 조금 늦으셨지만 예. 출석 최고 완료됐습니다. 오늘 또 무더위 속에 고생 많으셨고요. 키팅 선생님은 말하셨지. 정답 4번 까르페디엠. 모두 우리 현재를 즐겨요. 5057번님. 정답 4번 현재를 즐겨라 였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 속에서 또 이 대사가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요 영화 이야기도 많이 주셨고요. 5번 리디를 즐겨라. 5번 오바를 즐겨라. 예. 그리고 5번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라. 요즘 봉 실장님 주소 주세요. 예, 주소 주세요. 선물을 드리겠다는 의지. 9748번님께서 아우 북세일 13년에서 책 많이 봐서 잘 아는데 선착순이 잘 안 됩니다. 아우 비 와서 사무실에서 열일하다 퇴근합니다. 지인 언니가 대패 삼겹살 먹으러 오래요. 트리님 수고하세요. 4번 현재를 즐겨라. 아, 네, 오늘 정답은 4번 현재를 즐겨라였습니다. 까르페디엠. 이게 뭐 사실 뭐 라틴어 표현인데 진짜 뭐 고전 라틴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뭐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시집 속에 등장했던 문장인데 이게 이렇게 까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짤막하게 이 부분만 또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 시 속에 시 작품 속의 원문은 오늘을 붙잡고 내일은 가능한 적게 믿어라. 그 전문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까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가 오늘의 정답 4번이었고요. 정답. Seize the day. 또 거리감 느껴집니다. 노마드. 영어로 표현했을 때 이제 seize the day. 오늘을 뭐 즐겨라, 오늘을 붙잡아라 이런 뜻 맞죠? 예, 찾아봤어요. 예, seize the day까지 주셨고 세 번째 문제 가장 먼저 정답을 주신 분은 4번 현재를 즐겨라 2798번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문제 여러분. 마지막 문제. 예.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자, 마지막 문제. 난센스로 가겠습니다. 난센스. 요거는 주관식 갈게요. 주관식. 세상에서 춤을 가장 잘 추는 채소가 있대요. 누굴까요? 자, 정답 보내실 곳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오늘 스피드 퀴즈의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으로 가겠습니다. 배추? 배추? 약간 이제 좀 서로 납득이 돼야 돼요. 난센스는. 배추? 저는 잘 안 되는데 혹시 부연 설명 될까요? 미숙임님? 자, 세상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친구 누굴까요? 춤 잘 추는 친구를 찾으니까 펑키하게 가보죠. Extreme Get the Funk Out. 우드로님의 신청곡. 아직 뭐 비도 오고 그래서 문자가 좀 오락가락 늦게 간다. 정말 그런가요?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Get the Funk Out.

자, 가장 춤을 잘 추는 채소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주관식이고요. 주관식. 재미있는 오답에도 마지막 문제는 선물 드립니다. 자,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5420번님 미디 퀴즈는 포기했어요. 저녁은 콩국수와 튀김만두입니다. 각각 맛집에서 사왔어요. 맛있겠죠? 이게 제일 맛있지. 맛있게 드시고요. 1287번님 퇴근하면서 출첵.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정답 기다릴게요.

와, 와, 이 노래 약간 끝나니까 이제 오늘 방송 다 끝난 느낌 아니에요? 아, 모든 에너지가 확 쏟아 부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익스트림의 Get the Funk Out까지 들었고요. 세상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채소, 주관식 마지막 오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비트였는데, 비트. 일단 오늘 룰이 이제 가장 먼저 정답을 주신 분이니까 가장 먼저 정답을 주신 분 발표하고 재미있는 오답들도 만나볼게요. 2798번님이 비트라고 가장 먼저 주셨는데 앞선 문제에서 선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양도해 주실 거죠? 네. 다음 분에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분이 두 번째 주신 분이 우드로님이시네요. 신청곡의 복이 왔습니다. 비트 정답 주셔서 또 같이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 그리고 아니 그 6380번님께서 토마토 나는야 춤을 출 거야 멋쟁이 토마토 이 노래를 봐선 제일 춤을 잘 출 것만 같은 채소입니다. 집에 가서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어야지 세상 행복하죠. 6380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주소 서감 주시고 그리고 9748

어님, 아, 요거는 완전 납득됐어요, 제가. 정답 부추. 왜? 파전에서 내 혀를 춤추게 한다. 9748번님 선물 갑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 마지막 한 분 더 갈게요. 요 분은 오늘 작정을 하셨습니다. 정답이 무. 춤출 무자다. 그럼 무다리를 가진 저는 엄청난 댄서인가요? 5057번님. 네. 혹은 아, 두 개를 줬거든요. 상추와 깻잎이다. 엄청난 삼바를 휘감기 때문이죠. 5057번님까지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잠시 쉬어가죠. 네. Play that funky music. 와일드 체리입니다. Yeah.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아 우리 로또아 개꿈님 전화 와서 정답 못 들었는데 뭐예요 궁금합니다 말씀드려야겠죠 안 그러면 오늘 밤 새실 것 같아 네. 뭐 유튜브에 뭐 남긴 했지만 정답은 비트였습니다 네, 춤을 가장 잘 추는 친구 최소 친구는 정답 비트였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그리고 오늘 대전 오바리님 아 오늘 진짜 전력 집주했죠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비트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다들 센스들이 엄청나시네요 달콤한 선물 감사합니다 6380번님 윤재희 군이 벌써 휴가예요 벌써라는 말 하지 말라던데만 말라 했지만 아 뭔가 이제 그 아버님 생일 맞춰서 참 이렇게 선물처럼 오는 게 아닌가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오드로님 저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미숙임님 사랑스러워님은 이번 주 딸랑구가 가고 싶다 했던 동묘 왕구거리 갈 것 같아요 이번에 수학경시대회 상장 받아서 소원 들어주기로 했거든요 보상은 확실하게 멋있다 엄마 더워서 고생이 되지만 고생이 예상되지만 너무 설레이는 딸을 생각하며 이겨내야겠죠 쇼핑 엄청 할 것 같아요 쇼핑이 남는 거죠. 예. 자, 오늘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숨차게 오늘 달려왔는데, 예. 존 레전드 오디너리 피플 띄워드리면서 같이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2: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 순대.
4: FM 94.3MHz MBC 강

0: 원영동 FM 포유입니다. HLAF 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팀의 딸에 팀의 대리
0: 음주 후엔 팀의 대리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한테 너는 문맹자야 라고 막말을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발 하라리. 예전에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을 문맹자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야. 이제는 배우고 읽고 다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문맹이야.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세상에서 더 이상 배우지 않으면 문맹자가 돼.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에서 밑줄 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변화하는 능력이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고 계속 배우며 세상과 연결되려 노력하는 사람은 문맹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 자신을 아는 거라고 하네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정체성에 대해 치열한 자아정찰을 하지 않으면 나를 본뜬 데이터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배신하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자,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유라이어 힙의 블라인드 아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앨범, 네. 유라이어 힙의 The Magician's Birthday 앨범의 수록곡이죠. 블라인드 아이. 김동현 씨가 철수 아저씨 요일 틀렸대요. 왜 오늘 7월 22일 수요일 아니에요? 왜? 뭐 화요일이라고 그랬어 내가? 수요일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 예. 자,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자, 1부 2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프리미엄 방탄 꼭지, 3일제약,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IS 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3: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3: 방탄꼭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프란스 퍼디난드 Do you wanna 들었습니다. Do you want to 장철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3337번으로 와 금일 예, 송골매 완전체 기대합니다. 예, 완전체 아닌데요. 예. 구창무 씨 오늘 3, 4부 사람과 음악으로 진행합니다. 예, 구창무 씨가 나오실 겁니다. 구창무가 누군지는 모르신다고요? 어허, 이름 곤란한데. 예. 그럼 앞에 또 이거 붙여야 돼요. 예. 송골매 구창무 씨 나오십니다. 예. 근데 참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송골매보다 구창모 씨가 히트곡이 더 많아요. 솔로로 독립해가지고 잘 나갔거든요. 근데 오늘날 왜 이름 앞에다가 송골매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구창모입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아니 그냥 한번 했어요.

자, 구창모 씨한테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71번으로 정해주신 음악 Quiet Riot Come on, Feel the Noise.

The Offspring. Come out and play 들었습니다. 네. The Offspring의 기타리스트 누들스하고는 인터뷰를 두 번이나 했거든요. 예. 절친. 아. The Offspring. Come out and play. 563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야, 춘천에 놀러 갔다 오셨어요? 오. 좋은데요? 아, 놀러 가면 무조건 좋은 거죠. 어디가 됐든 간에. 앞에 들으신 음악은 Quiet Riot. Come on, feel the noise. 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음악이 장난 아니네요. 예, 뭔 소리예요? 장난인데. 예. 아, 음악이라는 게 원래 장난 같은 거예요. 놀이예요, 음악. 그럼요. 신경훈 씨 고맙습니다. 정재윤 씨가, 아, 아저씨, 음악이 유독 신나는 걸 보면 절친 창모 아저씨 만나셔서 반가우신 거지요? 반갑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만나가지고 오랜 시간 같이 있었고요. 매일 만나요. 예. 자, Come Out and Play, The Offspring 앞에 들으신 음악은 Quiet Riot, Come on Feel the Noise였고요. 아, 이분이 1940번으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송골매는 아는데 구창모 씨라고 하면 잘 몰라요. 89년생입니다. 하긴 뭐 구창모 씨가 80년대 가수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괜찮아요. 송골매는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아, 이거, 야. 감사합니다. 예. 권순영 씨가 임창모 님도 함께 나오시면 정말 좋을 텐데. 예. 여기서 임창모 씨는 임진모 씨입니다. 임진모 씨의 별명. 예. 임진모 씨가 왜 나와요? 여기. 자, 김상호 씨가 청해주신 음악. 예. 아, 이게 록센 신청하셨는데, 이 조지 마이클 버전을 좋아하신다고. 그럼 들어야죠, 뭐. 예. 조지 마이클. 폴리스 음악이거든요. 예. 록산.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여름방학이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요즘 내리는 장맛비는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국지적으로 강하게 오기 때문에 수시로 예보 확인하고 우산은 늘 챙겨 다니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도 충청 일부는 비가 아주 거세게 오지만 대다수의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인천과 경기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이고요. 이번 비도 역시 수도권과 강원도에 집중되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최고 3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제 버릇 개도 주지 못하는 법이어서 덜렁이 친구와 여행을 갈 때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 여권 챙겼어? 여권 날짜도 한번 확인해봐. 만료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살펴보고. 출발 날짜가 한참 남았을 때부터 잔소리 겸 확인에 나서는 건 이 친구 학창시절에 시험지에 자기 이름 안 쓰거나 준비물 안 챙겨오기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아이 짜증나. 그만 좀 해. 야, 잔소리 듣느라 여행 기분 다 망치겠어. 그런데 이게 여권이 10월에 만료되네. 이거 괜찮을까? 출국할 때는 3개월 여유를 지키지만 입국할 때는 그렇지 못한 여권을 들고 갈등하는 친구에게 뭐든지 안전한 게 최고야. 이참에 여권 갱신해. 강권했다. 그런데 그 여권이 끝내 말썽을 부렸다. 투덜거리는 친구에게 새 여권을 만들게 한 건 좋았는데 버릇처럼 공항 가는 버스에서 야, 소지품 다시 한번 점검해봐. 특히 여권과 신분증과 지갑. 그 친구는 아이 그만해 소리쳤다. 잔소리 듣다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라며 진저리를 쳤다.

0: 공항 버스 안에서 서로 말도 안 하고 눈길도 부딪치지 않으며 차갑게 남남처럼 앉아서 가는데 갑자기 친구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1: 아,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하지?
0: 잔소리쟁이에게 진저리를 내면서도 잔소리 들을 때마다 시키는 대로 점검 또는 확인을 하는 버릇이 생겼던 친구. 다시 한번 버스에서 찬찬히 소지품 점검을 하다가 여권을 잘못 들고 온 걸 발견했다. 새 여권 대신 구 여권을 들고 와버린 것. 첫수는 오늘 서로 다른 성향과 기질의 친구 둘이 티격태격하면서도 여행을 잘 다니는 비결을 듣는다. 아, 사실 저는 여행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하는 좀 피곤한 스타일이죠. 여행 전날이면 여권을 몇 번이나 꺼내보는지 몰라요. 잘 있나 확인하고 영문 이름 스펠링이랑 항공권과 같은지 확인하고 확인한 날짜도 다시 확인하고 저 같으면 구여권은 아닐까 싶어 여권을 펼쳐 확인해봤을 텐데 아이 저 친구는 역시 그래도 그날 제시

시간에 제 비행기를 탔답니다. 덜렁이 친구 때문에 우리는 공항에 미리 와서 한나절 놀다가 비행기를 타는 걸로 늘 여행 스케줄을 짜거든요. 그날도 실수를 수습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버 트래블링 밴드 들었습니다. 야, 예전에 정말 구창모 씨하고 송골매 할 때도 진짜 트래블링 밴드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며 예, 공연도 하고 뭐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아우 제가 그때 구창모 씨 챙기느라고 진짜 피곤했어요. 아우 덜렁이 진짜 덜렁이거든요. 예. 제가 덜렁이처럼 생겼죠? 생긴 건. 아. 정금선 씨. 아, 안녕하세요. 와, 구창모 씨 나온다니 기대되네요. 집에 LP판도 있는데 지금도 가끔 꺼내 듣는데. 좋은 음악 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금선 씨. 자, 6시 38분 29초 막 지났습니다. 8118번으로 청해 주신 The Beatles Across the Universe.

0: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216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아, 원래도 오아시스 하면 어쨌거나 이 곡이 가장 대표곡이었잖아요. Don't Look Back in Anger. 사람들도 제일 좋아하고. 그런데 이번 예, 북중미 월드컵 기간 중에 야, 이거 바뀌었는데 이제 대표곡이 원더월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토요일에 팝뮤직 탑10에서 예, 영국 싱글 차트 소개할 때 예, 요 원더월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탑10 안에 올라왔어요, 다시. 와, 예. 정주영 씨도 보내셨네. 아, 이번 월드컵에서 잉글랜드의 끝을 장식한 노래. 예. 3, 4위전 이전 경기들에선 원더월. 예. 오아시스가 잉글랜드의 시작을 알리고 끝을 맺었네요. 오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준호 씨는 와 안녕하세요. 제가 90학번인데 대학 입학할 때 시작한 프로그램이 아직도 방송 중이라는 게 너무 감동적.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는 2164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Beatles의 Across the Universe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없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자, 오늘 3, 4부 구창모 씨 나오실 겁니다. 예. 제가 1978년에 해변가요제 끝나고 홍익대학교 강당에 블랙 테추라가 공연을 해서 그 구경 갔었거든요. 야, 근데 구창모 씨가 지금 듣고 계신 스틱스의 스윗 마담 블루를 노래하는데, 와, 저 친구 진짜 노래 잘한다, 그 생각을 했어요. 자, 3부에 구창모 씨 만납니다. 1, 2부 끝곡 스틱스의 스윗 마담 블루.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마이클 저베이스라는 심리학자가 여러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공통점을 정리했는데요. 첫째, 대부분 책벌레였답니다. 가장 싼 값에 가장 큰 지혜를 얻는 책을 사랑하더란 거죠. 둘째는 입이 참 무겁더라. 남이 실수한 일 등 남 얘기를 거의 안 하고요. 셋째, 작은 몰입의 천재들이다. 즉, 운동을 하든 대화를 하든 바짝 집중했다 빠져나오는데 능숙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은 거절을 잘하더라. 나쁜 음식 거절, 괜한 시간 낭비 거절. 우리도 좀 따라해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복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팀의 반에 팀의 대리
2: 음주 후엔 팀의 대리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148번으로 이거지요. 요맛에 이 노래 듣죠. 김지현 씨는 역시 두 분이 나란히 계셔야 비주얼 밴드 완성. 예.
1: 아 비주얼 밴드.
0: 그 인사도 안 하고 나오고 그래요.
1: 예.
0: 인사를 정식으로 소개를 한 다음에 나오는 거지.
1: 하세요.
0: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스튜디오에 구창모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1: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난 야단 맞으면서 시작이 되네요.
0: 제가 무슨 야단을 친다고
1: 야단
0: 그래요?
1: 야단 쳤잖아요, 조금 전에.
0: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어쩌다 만드신 건데 우리도 지금 들으면서
1: 예.
0: 야, 우리가 1981년 말이나 뭐 그 정도쯤 녹음을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1: 81년도 했죠.
0: 그래서 우리가 음반은 82년에 나왔고
1: 음반은 82년에 나왔고 우리가 처음 이거를 편곡해서 연주 시작은 80년대 말서부터 했습니다.
0: 클럽에서 그렇죠, 연주를 먼저 했죠.
1: MBC의 011에서도 또 했었고.
0: 011. 예. 아, 추억의 프로그램이네.
1: 네.
0: MBC 텔레비전에서 01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 그렇죠. 예.
0: 그때 우리가 저 음반도 없이 그냥 막 나가서 이거저거 막 연주했던. 노래 참 잘했네.
1: 그래요? 쓸만했습니까?
0: 아유, 쓸만하니까 스카웃을 했겠죠, 제가.
1: 예.
0: 그 먼 오색약수터까지.
1: 아, 그건 감동이었어요.
0: 버스 타고 가서 그, 야, 진짜.
1: 오색약수터에서의 만남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따져보면 구창모 씨는 제가 그때 오색약수터 안 갔으면
1: 예.
0: 지금 여기 앉아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1: 인정해요, 그거는.
0: 인정?
1: 그러면 인정하죠. 그런데.
0: 네, 그런데.
1: 배철수 씨는 나를 안 만났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있다니까.
0: 그건 또 맞아. 네, 그건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에게 예. 큰 영향을 끼친 전화, 거죠.
1: 네, 어디 뭐 보통 공개 석상에서도 얘기하지만
0: 네.
1: 배철수 씨 만난 게 나한테 내 인생의 전환점이고 배철수 씨

0: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아, 마찬가지죠. 예. 예, 마찬가지로 전환점이 됐죠. 예. 예. 그게 지금 보내셨는데 예. 김상민 씨, 와 48년 전 오늘 제1회 해변가요제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있던 날이네요. 벌써 48년이 흘렀네요.
0: 그렇네요. 이야.
1: 공주 2구번으로도 오늘이 두 분 해변가요제에서 처음 만난 날 맞죠? 일부러 출연 날짜 맞추신 건가요?
0: 야, 그건 아닌데.
1: 7월 22일.
0: 7월 22일 출연 날짜 맞춘 건 아니고 와서 보니까 그날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야, 이게
1: 그렇지만
0: 기가 막힌데.
1: 또 이게 안 맞는 게 네. 우리가 이미 2차 예선에서 만났잖아요.
0: 2차 예선에서 만났는데 이제 이분의 말씀은 내가 해석 거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식으로 공식석상으로 외부에 알려진 게 이날 아니냐 7월 22일.
1: 뭐 그건 그렇죠.
0: 네. 네. 그렇다고 봅니다.
1: 네. 자 그러면 전국에서 방송 듣고 있는 음악캠프 청취자들께
0: 네.
1: 정식으로 좀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죠.
0: 예, 네, 안녕하세요. 송골매에서 리드보컬을 맡았던 구창모 그리고 배철수 씨 표현대로 배신을 하고 솔로를 나섰던 솔로 가수 구창모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너무 이렇게 애절하게 소개를 해요.
0: 그럼 어떻게 소개를 해? 있는 그대로 얘기 다 했는데.
1: 알겠습니다. 예, 첫 곡으로 일부러 82년에 나온 송골매 2집에 있는 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들었고요. 광고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4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가마치 통닭, 빙그레, 에어비앤비, KB국민은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SK케미칼, 이카운트, 서울우유협동조합, 모빌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 그레인원에서 함께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생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 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3, 4부 사람과 음악, 구창모 씨가 나오셨습니다. 구창모 씨를 물론 저는 너무 잘 알고 또 예전에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지만 젊은 세대들은 아까 모르신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1: 그렇죠. 네. 더군다나 그래, 제가 활동을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네. 네.
0: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양력을 소개해드릴 건데 네. 혹시 마음에 안 들거나 뭐 틀린 게 있으면
1: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0: 바로 지적을 해주세요.
1: 아니요. 아니, 지적을 지적은 해요. 무슨 지적이.
0: 자, 구창모 씨. 1978년에 해변가요제에서 홍익대학교 블랙대출화 멤버로 출전. 구름과 나. 아, 좋은 노래죠. 이걸로 우수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요거보다 밑에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로 인기상. 응? 여기서 완전 밀렸죠. 예. 그러다가 1980년에 송골매에 가담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집부터 2집, 3집, 4집 석장의 앨범을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히트곡을 많이 내진 않고 어쩌다 마주친 그대, 뭐 모두 다 사랑하리, 처음 본 순간 등등 히트곡을 아가에게도 있네. 아.
1: 그렇죠.
0: 하다가 송골매를 배반하고 85년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이 솔로로도 히트곡을 또 무지하게 많이 냈어요. 희날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뭐 문을 열어, 방황, 뭐 또 있습니까? 히트곡?
1: 거기까지만 얘기할까요?
0: 아, 그래. 그러다가 90년, 91년인가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사업을 쭉 해가지고 거의 뭐 거부의 반열에 오를 뻔하다가 거부는 못 됐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2022년에 송골매 재결합 공연에 다시 참석하면서
1: 네.
0: 음악 활동을 시작을 하셨죠.
1: 참석이라고는 참가죠.
0: 참가?
1: 네.
0: 그래, 참가를. 네. 앉아 있지는 않았으니까.
1: 네.
0: 예. 알았어요.
1: 근데 원래는 2020년이었었잖아요, 우리가.
0: 원래 그렇죠.
1: 네, 원래 2020년
0: 공연을 일찍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1: 2년이
0: 미뤄진 거죠.
1: 예, 미뤄진 예. 거죠. 예.
0: 그리고 최근에 드디어 새 앨범을 내시고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죠, 오늘.
1: 그렇죠.
0: 본격적으로 뭐 이유가 있어야 나오죠. 괜히 나오겠어요? 자, 새 앨범. 앨범 타이틀인 멋지던데 Memory and Future.
1: 그 앨범 타이틀을 왜 그렇게 정했냐면요.
0: 네.
1: 옛날에 어쩌다 마친 그대 첫 곡으로 들려주셨지만 그 노래를 위시해서 옛날에 추억이 있던 노래.
0: 아, 예전에 추억의 히트곡들도
1: 예.
0: 하고
1: 그다음에 또 신곡도
0: 하고.
1: 예.
0: 와.
1: 그래서 Memory and Future로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0: Memory and Future.
1: 예.
0: 어떻게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1: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히트한다는 거예요. 노래가 히트하고 사랑받고 저는데 사실은 그런 개념보다는요. 내가 이 구창모가 가수 구창모가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활동을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0: 아
1: 얼마나 좋아요.
0: 아 이게 뭐 크게 히트하고
1: 그런 건
0: 좋지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지 않더라도
1: 예.
0: 나는 아직 살아 있다.
1: 예, 현역으로 뛸 수 있다. 조금 전에 바깥에서 저기 우리 배순탁 씨가 전해줬지만 폴 맥카트니하고 그다음에 롤링스톤즈가 또 신보를 지금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 저는 얼마나 그 사람의 비용은 소위 얘기하는 영계입니까?
0: 젊습니다.
1: 젊죠.
0: 근데 너무 그 대단한 분들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1: 비교를 하려면 좀 높은 데다 비교를 해야지. 그럼 낮은 데다 비교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0: 그래? 롤링스톤즈하고 폴 맥카트니 그분 아니잖아요.
1: 급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분들도 하는데 나도 한다. 이런 뜻이죠. 너무 그 인신공격성 발언은 하지 말죠.
0: 갑자기 인신공격이래. 그래서 야 요거 음악을 지금 들을 거. 이게 아 그냥 웃겨가지고.

0: 모르게요.
1: 아니 새 노래 한 곡. 네. 이를테면 미는곡 아니에요 이게. 네. 미는곡인데 제목이 또다시 마주친 그대예요.
0: 네.
1: 이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어떻게 좀 가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그게 참 차이가 붙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편승이 아니고 오마주한 노래입니다.
1: 오마주.
0: 소위 얘기한, 아유. 네. 어쩌다 마친 그들 굉장히 어느 정도로 이 작곡가가 표현을 했냐면요. 굉장히 이 노래를 존경스러워했다는 정도.
1: 아.
0: 중학교 1학년 때 이 노래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노래에 감동을 해가지고 태인이 된 작곡가인데 자기가 음악의 길로 가게 된 결정적인 동기에 부여가 된 노래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노래 처음 데모 테이프를 받았을 때 데모 테이프는 아니고 이제 데모를 받았을 때 굉장히 망설였어요. 내가 이 노래를 이 나이에 내가 해도 될까라는 망설임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 작곡가가 저한테 격려를 많이 해주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서 하루 고민하다가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1: 야, 이거 또다시 마주친 그대 저 처음에 1차 가 녹음분 들고 저한테 들려줬잖아요.
0: 그렇죠.
1: 제가 그 아이디어 하나 낸 건 그 반영이 된 거죠.
0: 반영이 됐죠. 당연히 반영. 그 반영이 돼서 딱 두 군데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그럼 우리가 일단 이걸 들어볼까요?
0: 네.
1: 또다시 마주친 그대. 자, 구창모 씨 노래입니다. 1, 2.

와우. 네. 구창모 씨의 노래, 새 노래 또다시 마주친 그대. 9629번으로 와, 시티팝 같고 좋네요.

0: 시티팝 맞습니다.
1: 네. 7723번으로는 와 창모 아저씨 목소리는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초딩 때 듣던 목소리 그대로예요. 제가 볼 때 이건 이분은 귀가 늙은 거예요 이제. 구창모 씨 목소리하고 함께 나이 들어가니까.
0: 우선은 7723번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배철수 씨에 대한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1: 1403번으로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아 참 이게 지금
0: 예.
1: 예.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예. 아, 이 얘기를 안 드렸네.
0: 아, 그렇군요.
1: 아, 보입니다.
0: 네. 어.
1: 김윤정 씨가 와 창모 아저씨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그리 탱글탱글 하실까요? 오.
0: 좋게 표현해 주셨는데.
1: 어. 아니 진짜로
0: 예. 네.
1: 괜찮네. 내가 봐도.
0: 예. 배철수 씨보다는 탱글탱글합니다. 어,
1: 메이크업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0: 네. 로션은 발랐습니다.
1: 생얼인데 생얼.
0: 네.
1: 로션은 저도 발라요. 어? 아, 차이가 많은데. 아이. 아무튼 그 커버 이미지도 굉장히 멋지다고.
0: 네.
1: 1403번. 예.
0: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LP하고 CD가 같이 나온 거죠?
0: 예, LP하고 CD 같이 발매를 합니다.
1: 어.
0: 그 사실은 배철수 씨가 다 가르쳐 주신 수법이었었어요. 뭐 작년에 먼저 하셨기 때문에 아, 제가 그대로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1: 제가 이 음악 하는 데 있어서의 구창모 씨의 집요함과 완벽주의 성향. 저는 사실 음악 할 때는 진짜 대충 하거든요. 제가 아시잖아요, 잘.
0: 잘 알죠.
1: 그래서 이 앨범 작업도 사실은 구창모 씨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 구창모 씨 앨범 작업하는 거 보고 저는 한참 있다가 시작을 했는데 제 앨범은 작년 3월에 나왔거든요.
0: 3월에 나왔죠.
1: 와, 근데 아직까지도 취미를 기울여서 끝끝내 집요하게.
0: 아니요, 저는 그 집요했다기보다 그건 너무 좋게 표현해 주신 거고요.
1: 예.
0: 사실은 뭐 배철수 씨도 잘 알지만 작년에 좀 아픔이 좀 있었잖아요. 수술을 하는 바람에
1: 네.
0: 예, 허리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 수술을 했고.
1: 그게 성숙해졌잖아요.
0: 예, 성숙해졌죠. 그래서 성숙해졌는데 원래 작년 9월 9일 날 발매 날까지 다 잡혔었어요.
1: 어.
0: 그런데 난 이 또다시 마주친 그대 이 작가를 만난 게 운명적이라고 생각해. 전혀 그 스토리를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1: 원래 사람의 만남은 다 운명적이에요.
0: 예, 예.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작년에는 9월 9일 날 발매 예정일에는 이 또다시 마주친 그대가 없었어요.
1: 오.
0: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그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노래를 다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1년 조금 더 늦어진 거죠.
1: 결국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 나왔네.
0: 그렇죠. 예. 운명적으로 아팠습니다.
1: 사람은 좀 아플 필요는 있어요. 예. 너무 건강하면 문제 있어.
0: 배철수 씨도 허리 수술 한번 할까 생각도 하셨잖아요.
1: 아니 이제 저는 허리 멀쩡한 허리는 괜찮아요 저는.
0: 아 그래요?
1: 저는 허리 좋죠.
0: 네.
1: 허리가 아픈 적이 없어요. 네.
0: 아파서 수술한다고 그러시진 않았어요. 그냥 한다고 그랬지.
1: 아, 아 지금 유튜브 무흐즈 채널에서 예,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은희 씨가 몇 년 전 김현철님 공연 갔다가 복도에서 구창모님을 봤는데 와 TV에서 봤던 거랑 똑같았어요. 어쩜 늙지도 않으시고 영원한 우리의 오빠였어요.
0: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 표현해 주셨네요. 아,
1: 신은희 씨가 눈이 많이 노화됐어서 그래요. 네. 5110번으로 차 막혀서 방송 듣는데 진짜 재밌네요. 두 분 사이가 얼마나 막역한지 짧은 대화에 녹아있네요. 이게 운명적이잖아요. 차가 안 막혔으면 이분 방송 못 듣는 거예요.
0: 그렇죠.
1: 차가 막혔기 때문에 듣는 거거든요. 네. 조미영 씨는 왜 갑자기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배철수님의 사랑하는 이어 내 죽으면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구창모님은 배철수님 노래 중에 야, 저 노래는 내가 불렀어야 되는데 하고 여기시는 곡이 있을까요?
0: 있어요.
1: 뭔데요?
0: 빗물.
1: 아, 빗물?
0: 네.
1: 빗물 예전에 한번 부르지 않았어요? 어디서?
0: 많이 불렀어요, 빗물. 여러 군데서.
1: 왜 남의 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0: 아, 허락 받고 불러야 되나요? 이제 앞으로 이제 빗물 부를 때마다 이제 전화를 하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1: 야, 이게 참 차이가 나는 게 구창모 씨는 제가 부른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가창력이. 저는 구창모 씨 노래를 한 곡도 부를 수가 없어요.
0: 아, 불렀잖아요.
1: 뭐.
0: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서 어쩌다 맞춘 데 12번 불렀다며요.
1: 그거는 인간들이 내가 리드 보컬 아니라는데.

0: 아, 내가 부른 노래 아니라는데 어쩌다 마친구대. 와, 참.
1: 어쨌든 부른 건 사실이죠.
0: 그래요. 네. 네. 그 저는 뭐 구창모 씨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만 구창모 씨는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1: 예, 네, 동네에서 좀 노래 잘한다는 칭찬은 많이 들었습니다.
0: 동네 부평에서?
1: 그렇죠, 부평에서. 그 어렸을 때 그 멍석 깔아놓고 아니, 여름밤에.
0: 아니 구창모 씨 어렸을 때 얘기 들으면 눈물 없인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부평 그 미군 부대 옆에서 꿀꿀이죽 배급 받아서 드시던 그 시절 얘기하면 네. 아 이거 3박 4일이야.
1: 그렇죠, 3박 4일이죠.
0: 어? 완전히 저거야. 네. 인간시장.
1: 네. 인간시장이요? 인간극장.
0: 인간시장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실 대학에서 네. 블랙 테츄라라는 스쿨 밴드를 하기 전에도 네. 노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없습니다.
0: 전혀 없어요?
1: 하고는 싶어 욕망은 있었는데.
0: 아니 그 이종사촌 형님이 그 가수였잖아요.
1: 그렇죠.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음악을 그것도 밴드 음악을 꼭 하고 싶었던 욕망 갖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기타 치고 노래한다 그러면 전부 딴따라라고 그래가지고.
0: 아 잠깐 지금 예. 이승재 형님을 모를 수가 있어 다들.
1: 아 그렇죠.
0: 이승재 형님이라고 옛날에 눈동자라는 히트곡이 있습니다. 예. 아 엄청난 히트.
1: 그다음에 아득히 먼 곳.
0: 아득히 먼 곳은 또 구창모 씨가 작곡해가지고 예. 야, 그 아득히 먼 곳.
1: 네.
0: 아 아득히 먼 곳은 길게 얘기하지 말죠.
1: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욕망은 있었으나 집안에서 원 반대도 심하고 주변 환경이 음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는데 배철수 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운명이에요.
0: 운명.
1: 자동적으로 음악을 하게 이끌려 가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홍대 편입학하면서 블랙 테트라 그것도 제가 스스로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네. 제 고등학교 1년 후배가 블랙 테트라를 만들어 놓고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시작하게
0: 됐어요. 노래 잘하는 건 그래도 소문이 난 거 아니에요 대충.
1: 그렇죠. 고등학교 때 봤으니까. 야, 그 친구가.
0: 어머니께서 네. 음악하는 걸 반대하셨군요.
1: 그렇죠. 반대했죠.
0: 야, 구창모 씨 어머님이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음식을 그렇게 또 잘하셔가지고 저는 예전에 구창모 씨네 집에 가면 아 밥을 정말 두 공기씩 먹고 그랬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1: 그렇죠. 밥은 저희 집에서 먹고 잠은 배철수 씨 집에서 자고.
0: 이 시간이 되게 빨리 갔는데. 네. 그러면 시간 다 돼가지고요.
1: 네.
0: 예. 야 이거 저 구창모 씨 앨범 이것도 좀 드릴 거예요. 이제 청취자들에게.
1: 네.
0: 요건 뭐 오늘 아니더라도 저희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LP하고 CD하고. 근데 시간은 다 돼가지고
1: 네.
0: 광고 듣고 다시 만납니다.
1: 들어가겠습니다.
2: MBC FM for you.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0: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내일 절기상 대서인데요.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는 절기지만 아직 중부지방의 장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도 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피해 없도록 계속 긴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거센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네요.

0: 지방도 내일은 소나기로 최고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기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사랑과 음악 새 앨범 Memory and Future를 가지고 돌아온 구창모 씨입니다. 1741번으로 문자 왔습니다. 구창모 아저씨 나온 데서 제 추억을 몇 자 적어보네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 고모 따라 처음으로 구창모 리사이틀 보러 갔었어요. 제 생애 첫 콘서트 가수는 구창모 아저씨. 그때 공연 사회를 주병진 아저씨가 초대 가수는 스잔의 김승진. 야, 딱 봐도 그 당시 구창모 아저씨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이 되죠. 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3: 아, 그렇군요.
2: 리사이틀한 거 기억나? 이때는 또 콘서트라고 안 그러고 다 리사이틀이라고 했어요.
3: 그 김승진 씨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니까 그때 활동했으니까 아마 저 제가 한 리사이틀이 공연이 그때인 것 같아요.
2: 김승진 씨가 또 인기 있었잖아요.
3: 아, 그럼요. 스잔의 김승진 아주 정말 많은 여학생 팬들을 거느린 가수죠.
2: 근데 아무튼 송골매 시절에도 구창모 씨의 인기는 대단하긴 했습니다만 솔로로 독립해가지고 연달아 히트곡을 내면서 와 엄청났잖아요.
3: 뭐 엄청났다기보다 그때 그냥 뭐 정신없이 그냥 다녔어요.
2: 그 좋았어요?
3: 아 질문 포인트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좋았어요.
2: 아 미안해요. 네. 구창모 씨면 구창모 씨하고 방송을 하면 이상하게 농담을 많이 하게 되네.
3: 농담 같죠 배철수 씨는요. 저는 피부를 찔 폐부를 찌릅니다.
2: 그러면 예. 그 솔로 중에서 히트곡 중에서 제일 큰 히트곡이 뭐죠?
3: 아무래도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사랑받았던 희나리죠.
2: 희나리. 네. 희나리도 이번에 저 이 앨범에 있는 거죠?
3: 예, 수록이 돼 있습니다.
2: Memory and Future.
3: 예, 예.
2: 아, 이 새롭게 수록된 버전은 어떨지 아 궁금하네.
3: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2: 크게 다르진 예. 않아요. 사람이 달라졌죠.
3: 네, 예, 그렇죠.
2: 자, 그러면 희나리 한 곡 들을까 일단. 구창모 씨의 새 앨범 Memory and Future에서 희나리 듣겠습니다.

0: 구창모 씨의 새 앨범 메모리 앤 퓨처에서 희나리 들었습니다. 아, 이 노래 진짜 영웅 본 세계 무단으로 삽입해가지고 아시아 전역에서 히트가 됐잖아요.
1: 무단은 아니었더라고. 저도 무단인 줄 알았는데.
0: 아, 무단 아니에요?
1: 추세호 씨 작품이거든요. 작사 작곡인데 추세호 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홍콩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홍콩에서?
1: 단 제대로 이 저작권에 대한 계산은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0: 아, 계산은 잘 안 됐지만 연락은 왔다. 네. 네. 조혜진 씨가 어이, 다시 부르신 거 맞죠? 이거 목소리가 너무 젊은데요. 네.
1: 다시 부른 거 맞습니다.
0: 뭐 민선아 씨는 45년이 지난 지금도 가사를 전부 외우고 따라 부르는 나. 야, 노래라는 게
1: 감사합니다.
0: 아, 이분 이거 뭐야? 계란김밥이라고 하신 분. 두 분 싸워 보셨나요? 누가 이기셨나요? 예. 그 사람들이 저희는 구창모 씨하고 저는 밴드하는 몇 년 동안 말다툼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죠?
1: 말다툼 한번
0: 이상하게
1: 밖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사이 그러니까 배철수 씨하고 저 사이에 가장 큰 욕이 무엇이냐? 이 인간이 그러면 굉장히 큰 욕이에요.
0: 욕을 한 적이 없죠. 예. 그러네. 예. 그 뭐 피지컬로 진짜 싸우면 저는 예 한 방에 가죠.
1: 무슨 소리 하는 거?
0: 구창모 씨가 그 아 피고등학교 예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네. 피고등학교
1: 하지 마세요.
0: 거의 일진에 가까운 그때는 일진이란 개념이 없긴 아, 합니다만
1: 그렇지 않습니다.
0: 피고등학교에서 주먹으로 날리던
1: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밖에 안 했어요.
0: 여보세요. 나 참 내가 다 아는데 아 이거 더 이상 네. 얘기 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1727번 송골매가 10월 초에 부산 락페에 출연한다고 들었는데요. 셋리스트 궁금하고요. 살짝만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1: 아, 이거 말씀드려야겠네요.
0: 잠깐.
1: 예. 네.
0: 그 부산 락페에 출연한다면요.
1: 네, 출연합니다.
0: 그럼 구창모로 출연하지 왜 송골매로 출연하는 거예요?
1: 송골매 섭외로 처음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송골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왜 안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배철수가 안 합니다. 노래를 그랬더니. 네. 아 그럼 구창모 씨 혼자라도 한번 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그건 가능하죠. 그런데 송골매 멤버들도 가능하냐고. 그럼 기다리십시오. 내가 물어보고 하겠다. 그러니까 송골매 멤버들 제일 또
0: 우두머리한테 연락했어요.
1: 네, 태연한테 연락을 했죠.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 그럼 구창모고 송골매 멤버 4기 멤버들 출연하는 걸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뭐 배철수 씨도 저한테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지만
0: 제가 가로 열고 배철수

0: 예. 제외 요거 쓰라고.
1: 예. 그 배철수 제외.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태원 씨하고 상담을 했던데 형님 거기다 가로 열고 배철수 제외 그 가로 닫고 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러지 말고 멤버 이름을 다 쓰자고 그래가지고 7명 멤버를 아 6명 멤버를 다 썼죠.
0: 그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1: 그런데 다 썼어요 진짜.
0: 배철수 없으면 안 돼.
1: 아니요. 그거보다는 있어 보이는 멤버들 이름을 다 썼습니다.
0: 야,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 송골매 단체 등록 증이 제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1: 예.
0: 그 제가 없는데 송골매 이름 쓰고 그러면 이거 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1: 아 그래서 전 배철수 씨한테 다 통보를 했어요. 얘기하고 허락을 듣건담에 지금 하는 겁니다.
0: 아니 농담이에요. 예. 네. 잘하시고요.
1: 농담을 하시는데 꼭 사람
0: 뭐 송골매 어쩌다만 지금도 하고 뭐 쭉 다 하겠죠. 히트곡 다 하겠지 뭐.
1: 아 모여라도 합니다.
0: 보혈을 왜?
1: 그거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세상만사 넣을 거예요. 빗물도.
0: 아, 그래? 누가 부르고?
1: 아, 내가 부르지 누가 불러요.
0: 모혈을?
1: 그럼요.
0: 낮을 텐데 그거.
1: 아, 이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면 태윤이가 냈어요. 이태윤 씨가. 예.
0: 그래 뭐 알아서 잘해요. 예. 네, 잘하고. 아, 그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저는 그 지난번 송골매 재결합 콘서트 할 때 얘기 드렸어요. 아, 나는 이게 마지막이다. 구창모 씨한테도 얘기했잖아. 내가 이게 마지막이다.
1: 근데 내가 대답을 했죠.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세요?
0: 몰라요.
1: 입찬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0: 아이, 야, 이 9498번으로 문자 보냈었는데 3년 전 열린 송골매 귀한 콘서트에서 어머님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1: 아.
0: 공연 잊을만할 때쯤 한 번씩 더 해주시면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1: 아,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0: 예. 지금까지는 뭐 현재까지는 다시 무대에 설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1: 예,
0: 구창모 씨가 잘할 겁니다. 계속 열심히.
1: 입찬 소리는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0: 구창모 씨 그래요? 노래를 또 들어야지. 뭐 들을래요?
1: 정해주세요.
0: 그 구창모 씨가 저는 구창모 씨 아까 저 1, 2부 끝곡으로 스윗 마담 블루 예 보내드렸는데 구창모 씨가 예전에 팝 음악 노래할 때
1: 네.
0: 그 카피해서 부르실 때 참 좋았거든요 옆에서 특히 뭐
1: 저도 좋았어요
0: 빌리 조엘의 네. 비엔나 같은 네. 곡 뭐 그다음에
1: 와일드 플라워
0: 아 스카일락의 와일드 플라워는 또 구창모 씨가 원단이거든요.
1: 원단이라는 소리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0: 예전에 그리고 뭐 와일드 체리의 플레이 댓 펑키 뮤직 이런 거 하시면 그랜드 펑크의 인사이드 루킹 아웃 이런 거 와 진짜 예술이었는데
1: 재밌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 팝 음악 그다음에 외국 그 하드락 넘버들을 할 때는 아주 참 저도 아주 추억이 생생합니다.
0: 그러면 뭐 이 세상에서 들을래요? 아니면 지구별의 연인 들을래요?
1: 아무래도 신곡을 여러분들에게
0: 그래?
1: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0: 지구별의 연인은 신곡이에요?
1: 예, 네, 신곡인데 이태윤 씨가 작곡을 했고 우리 송골매 멤버의 그다음에 이건우 씨가 글을 가사를 썼어요.
0: 아 제가 아는 이건우요?
1: 네 맞습니다. 아주 아주 따끈따끈한 가사를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0: 네네. 네. 그러면 구창모 씨 새 앨범에서 지구별의 연인 듣겠습니다.

0: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카베르디 모델 리센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센이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1: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국창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 앨범 Memory and Future. 앨범 나왔으니까 뭐 여기저기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3: 그렇죠. 근데 홍보하는 그 방식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옛날 저 활동할 때
2: 그러니까
3: 30, 40년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30, 40년 전하고.
2: 네네.

0: 그런데 여기 맞게끔 그냥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1: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앨범을 지금 몇 년 만에 내신 겁니까?
0: 정확하게 37년 만입니다.
1: 37년 만. 와.
0: 89년도에 발표했다가 곧 제가 없어졌죠.
1: 어허. 네. 야. 그래도 사업을 쭉 하셨잖아요, 그동안.
0: 예.
1: 음악하는 게 좋죠.
0: 아, 그럼요. 당연히 가수란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1: 아, 제가 솔직히 사석에서 구창모 씨한테 네. 사업할 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0: 그럼요. 예.
1: 그 히트곡도 많은데 왜 그 골치 아프게 사업을 하고 있냐.
0: 그걸 알면서 못하는 나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1: 그러니까.
0: 예.
1: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0: 감사합니다. 다 배철수 씨 덕분입니다.
1: 8252번으로 두 분 얘기 너무 재밌네요. 2탄 다시 초대해 주세요. 여기 아무나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 농담이에요. 자, 시간 다 됐거든요.
0: 네.
1: 앞으로 뭐 이 앨범도 잘 되시고
0: 감사합니다.
1: 공연들도 잘 되시고
0: 감사합니다.
1: 예, 음악 활동 잘 되시길 바라고요.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끝으로 뭐 청취자들에게 인사하시고요.
0: 사실은 몇 번 앨범 발표하겠다고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실행을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선을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열심히 노래하고 좋은 노래 발표하고 좋은 무대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 많이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뭐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예전에 구창모 씨가 무대에서 부르던 노래 중에 제가 옆에서 사실 같은 팀에서 제가 연주하고 있으면서 야 노래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하긴 쉽지 않거든요.
0: 아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빌리 조엘 예. 비에나.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저와 김은희 작가가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인생의 파트너로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일단 뭔가를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죠. 어떤 관계이든 내 기준을 들이밀면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순간 관계는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섣부른 잔소리 대신 전적인 믿음이 깔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제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네타리, 티네타리,
3: 음주 후엔 티맵대리. 음주 후엔 티맵대리, 티맵대리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SNS에서 한 인터뷰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어느 토크쇼에서 3, 4살쯤 돼 보이는 꼬마에게 어린이로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아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를 안아 올려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저한테도 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또래 사이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만큼 다가서는 거리 역시 조심하지만 어린이들에 한해서 함부로 그 선을 넘고는 한다는 걸 꼬마가 통쾌하게 꼬집어줍니다. 내가 타인으로부터 지키고 싶은 선이 있는 만큼 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 나이를 떠나 누구에게나 적용해야 할 거예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22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아이유의 삐삐였습니다. 오프닝에서 한 어린이의 인터뷰 소개했습니다. 아무나 나를 막 안아 올린다. 나한테도 선이 있으니까 지켜달라. 아주 똑부러지는 인터뷰였는데 이게 어린이들을 귀여워하는 시선이 자칫 한 끗 차이로는 그들을 이제 인격체로서 보지 않는 좀 신뢰를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참 특히 제가 어릴 때는 그게 정말 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있었어요. 특히 이제 되게 어린 남자 꼬마 아이들은 항상 뭔가를 자꾸 만지겠다며 너무 험한 꼴 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도 다 우리가 어릴 때를 기억해보면 같은데 말이에요. 기분 나쁜 게 있고 기분이 막 나쁘다기보다 당황스러움 또는 무안함, 부끄러움 뭐 그래서 뿌잉 울면은 또 그것대로 귀엽다고 또 막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밟은 일이 뭐 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약간 조금 내가 실수했나 싶은 마음을 계속 가지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김상철님처럼 말이죠. 선을 지켜야죠. 반성합니다. 라고 다 같이 반성해야죠. 선을 한 번도 안 넘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는 내가 선을 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고요. 부엉이들의 공정한 투표가 필요한 선곡 대결 열립니다.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9시에 시작하고요. 그 전에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여러분들 뭐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등등 많이 많이 사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밤 1, 2부는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3일제약, 음주 후엔 티맵대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2: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하 Walk it, walk it
3: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 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 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377 누르고 3번.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377 누르고 3번.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림킴의 Never Gonna Be Alone 오늘 나온 신곡이래요. 아우, 너무 좋네요. 너무 분위기 있고 제 취향으로는 림킴 목소리에 진짜 어울리는 스타일을 잘 찾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8567님 대장부왕 낮에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놀러 오셨더군요. 라디오 틀었는데 대장부왕 목소리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성인가요도 많이 작업하셨더라고요. 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 이제는 내가 뭘 작업했었는지 바로바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저. 예. 아, 아까 되게 재밌게 놀다 왔어요. 진짜 우리 태진 씨가 라이브도 해주고 내 신청곡도 즉석에서 불러주고 진짜 좀 또 남다르게 재미있게 놀고 왔습니다. 김정현님 대장부왕 저 어제 미끄러운데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턱이랑 입술 찢어져서 오늘 꿰매고 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꿰매봐요. 너무 아파요. 빗길 조심하세요. 어머 어떡해 너무 놀랬겠다. 거의 피 진짜 많이 나셨을 텐데 그죠? 턱이랑 입술 쪽은 찢어진 피가 정말 되게 무섭게 나잖아요. 놀라셨겠다. 진짜 흉 안 지게 잘 관리하세요. 아이고 진짜 322님 진짜 사소한 얘기 보내도 돼요? 화장 지우려고 안 잤다가 더 발라봤어요. 잡티도 더 가려보고 얼굴 광나게 발라봤네요. 근데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공감 가고

같이 화장 공부해요. 3위님. 저도 요새 약간 짜잘짜잘하게 그러니까 약간 시간적으로 짧은 일정들이 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샵에 가서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전문가에게 받기에는 그냥 한 시간 하고 오고 이런 일정들 그건 내가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제 느낌에는 약간 좀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라는 근데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 광나게 하는 메이크업은 저도 취향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약간 좀 그 광이 눌릴 때가 기분 좋던데 아 차차 알아가는 거죠. 이승은님 정말 더웠던 오늘 막 샤워 끝내고 냉동실에서 꺼낸 아이스크림 퍼먹고 있어요. 지상 낙원이 따로 없네요. 신청곡은 싸이의 낙원이요. 부럽습니다. 오늘 가는 길에 저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야겠습니다. 부엉이들 실시간 이야기랑 신청곡 계속 보내주시고요. 싸이 피처링 이재훈의 낙원 들을게요.

싸이 피처링 이재훈의 낙원 이어서 이영지 피처링 도경수의 스몰걸 들으셨습니다. 피처링이라기보다는 이건 듀엣이야. 둘의 이 합이 너무 완벽하고 하나를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곡들이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훌륭한 문자가 도착해서 제가 작가님 안 올려줘서 제가 읽을게요. 이은희님이 이나님 아직 젊으셔서 물광까지 하는 화장 안 하셔도 예쁘세요. 아 진짜 너무 훌륭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아직 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진짜 여기 지금 언니들 많은 거예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나보고 자꾸 젊다고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래도 바로 작가님이 올려줬어요. 아 제가 좀 강요했나요? 7142님 회사 휴가였는데 놀러는 못 가고 남편과 함께하는 식당 도와주고 퇴근하고 있어요. 휴가도 끝났네요. 대장봉 화장 안 해도 이뻐요. 대장봉 책 읽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라고 아, 또 이렇게 훌륭한 예, 너무 진짜 너무 존경스러운 이런 내용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거 쉐어해야지 생각한 게 요새 뭐 저속노화 엄청 이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노벨상 받은 것도 그 어떤 일본 교수가 이렇게 그 간헐적 단식이 완전 이 항노화라고. 근데 그분이 항노화를 위해서 그걸 이제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막 설명을 주신 컨텐츠를 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물론 다이어트까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12시간에서 16시간 단식이 정말 좋은데 그게 아니면 운동.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래요. 결국엔 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산소가 짱이고 근육 운동도 좋고 항노화는 결국에 저속노화 운동이

였다. 어허, 너무 훌륭한 문자가 또 도착했어요. 박지훈님, 저희 엄마랑 동갑이신데요. F면 다 언니니까 이나 언니라고 부를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또 훌륭한 예 분의 문자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 코르티스 아버님이 저랑 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위로 너무 마음이 따뜻해요. 라쿠나 노래 들을게요. 언제나 여름.

0: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이제 엄마 집 옆에 있는 키위밭은 폐허가 되어가고 있다. 저 나무들에 때마다 키위가 열리곤 했는데 그럼 엄마는 퉁퉁대며 달에는 왜 그리 풍년이 돼서 당신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셨다. 그 키위밭은 아빠가 생전에 일궈놓은 자리였다. 유실수 가꾸길 좋아하셨기에

자라난 키위를 보며 엄마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시장에 나가 팔 수도 없다고 안타까워하셨다. 그 걱정을 덜어드릴 생각에 주변 사람들한테 주문 받아놨으니 다 팔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곤 했다. 장사꾼같이 말하는 나에게 엄마는 너무 그러지만 말고 주변에 좀 나눠주기도 하라고 하셨는데 재작년에 엄마가 먼 길을 떠나시고 작년엔 엄마 없이 달해를 땄다. 그러다 잠깐 멈춰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무심한 하늘은 푸르기만 했다. 이젠 엄마가 안 계시는데 달해가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보이넥스트도어의 기억해줘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 가요는 양경희님의 이야기였고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도 키위는 잘도 자라 남편과 제가 엄마 대신 따곤 했습니다. 작년엔 엄마 없이 수학을 했고요. 항상 부지런하시던 엄마가 지팡이 없이 걷지 못하게 되다가 재작년에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안 계시는데 이제 다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사연 보내주셨어요. 키위를 키위라고 하다가 더 익숙한 말은 키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다래라고 부르셨고 다래가 키위니까.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다래라고 부르게 되신 것 같아요. 아, 박태화님이요. 너무 따뜻한 말씀 보내주셨는데. 다래는 잘 자라고 있나? 하고 한 번씩 들렀다 가실 거예요. 몰래 다녀가시면서 슬쩍 우리 딸잘 지내는구나 하고 웃으시길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상을 해봅니다. 경희님. 그래도 엄마와의 긴 추억이 있는 그런 나무가 있다라는 게또참 괜찮은 일인 것 같기도 한데 또 그걸 보면서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겠지요. 경희님. 모쪼록 마음은 지금 갑자기 나아질 수는 없겠죠. 문득문득 문득 너무나 서글픈 밤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으셨을 테고 그렇다라는 게이 사연에서도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쓰러지는 날에는 꼭 별밤에다가 털어놔 주십시오. 양경희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 답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하림의 위로 듣고 올게요.

하림의 위로 그리고 윤지영 피처링 카더가든의 언젠가 너와 나 듣고 왔습니다. 3871님 퇴근길에 별밤 듣기 시작한 후로

집까지 10분 거리로 20분 거리로 돌아서 가요. 퇴근하면 음악 듣는 시간이 좋아서요. 사는 게 바쁘고 보는 미디어로 인해 삶이 바뀌었었는데 이제 계속 별밤 들을 거예요. 좋아요. 참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이분 전에 문자가 기억납니다. 70대 편의점 알바생 하시다가 점주하기로 하셨다고. 세상에. 그러면서 퇴근길에 저랑 함께 해주시는 거군요. 너무 감사하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좋아요. 참 좋아요. 저 말해서 뭔가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조금 뭉클해요. 박혜라님. 아이들 방학하고 강원도 홍천으로 여행 왔습니다. 집에서 하던 휴대폰은 손에서 놓질 않네요. 남편은 피곤하며 코 골며 집과 다름없이 푹 자고 있어요. 그래도 전 좋아요. 지금 함께 해서요. 오늘 왜 이렇게 마음들이 다 예쁘세요? 좋아요. 좋다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도 아시죠? 저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좋다라는 말이 더 좋아요. 좋다라는 말은 진짜 내가 실시간으로 잘 뭔가 느끼고 있을 때 나오는 말인 것 같거든요. 아,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죠, 진짜. 3521님, 여기는 인천. 저는 운전하며 근무 중이고요. 미스트 같은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고 있어요. 오늘만 일하면 내일, 모레 이틀 쉬어요. 요즘같이 몸도 날씨도 물에 젖은 솜 같을 때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괜찮겠죠. 그게 이제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게 문제인 거지. 잠깐 쉬어갈 수 있다면 아, 오히려 진짜 장마철에 한번 휴가 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을 하시고요. 핑크 피처링 네이트 루스의 Just Give Me a Reason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토요일 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인성님 선곡 좋아요. 지현우님 대장부엉 좋아요. 여러분 저도 좋아합니다. 김현철 피처링 애슐리 박의 투둑투둑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시작할게요. 별밤 3, 4부는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미분당, 이카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회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노래는 알리고
2: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1: 오늘도
2: 영업합니다. 시즌 4.

0: 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별밤이 유일한 소장구멍 이원석입니다.
0: 오늘 네. 제가 오늘 이 코너를 혹시 반모로 진행할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반모라 하면 반말 모드.
1: 반말 모드.
0: 그 이유는 네. 이원석 씨 갑자기 진짜 네. 이 용안이 네. 대폭 몇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네. 미모를 뽐내면서 오셨는데 지금 완전 그냥 맨얼굴이신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 썸머 매드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0: 아, 지금 제철이구나 이원석이.
1: 저의 컨디션은 온통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0: 아니 진짜 한수민님이 아시네? 네. 소장봉이 5kg 빼셨다는데 진짜인가요? 이러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아 이거 5kg는 아니고요 수민님. 6kg라고 하십니다.
1: 예, 제가 그 팬분들에게 하는 버땡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 목표치가 5kg라고 말씀드렸는데 달성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혼자 자축을 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한 1kg 더 빠진 거예요.
0: 그 지금부터도 조금 더 나아갑니까?
1: 그거는 모르겠어요. 야. 왜냐면 이번 주 토요일 일이니까. 네네.
0: 아 또 너무 또 빠지면 또 체력 이슈.
1: 이제부터는 조금
0: 관리
1: 보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체력을.
0: 네. 야 아무튼 굉장합니다. 그래서 약간 동생 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1: 그래서 반말 하시겠다고요?
0: 반말 모드. 가끔 별밤에서 반모 우리 같이 한 적 있지 않아요? 별밤에서?
1: 제가요?
0: 네, 우리 같이 한 적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응.
1: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0: 서로 부엉이들도 우리한테 반말. 나 이거 저 혼자서는 많이 했는데 예. 나도 부엉이들한테 반말.
1: 그 왠지 굉장히 제가 좀 손해 보는 느낌인데요.
0: 아유 기분 탓이에요.
1: 기분 탓인가요?
0: 네, 뭐 생각해 보세요. 뒷 부분이라도 살짝 해보라니까.
1: 부엉이 분들은 하세요.
0: 난 안 되고.
1: 벌써 없이 발을 놓는 거예요.
0: 아야야야. 예? 난 안 되고 요? 그래 오케이 부엉이들만. 예. 우리한테 해도 돼.
1: 그쵸. 근데 우리는 안 돼요.
0: 이혜림님이 원서가 부럽다.
1: 고맙습니다.
0: 라고 아 이렇게 사연을 읽으면 되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1: 네, 네, 네, 네.
0: 자 말씀드렸다시피 네. 벌써 이번 주입니다. 네. 토요일과 일요일 데이브레이크 대명절이죠.
1: 네.
0: 저에게도 명절입니다. 서머 네. 매드니스 2026이 열려요.
1: 네.
0: 주제가 코어요. 코어 힘 할 때 코어.
1: 맞아요.
0: 코어 힘 단단히 준비해가면 되는 거죠.
1: 제가 오늘 마지막 합주를 마쳤는데
0: 마지막 합주에 벌써 하긴
1: 공연을 하다 보면은 확신이 딱 드는 순간이 와요. 오늘 왔어요.
0: 어떤 확신이?
1: 공연이 큰일 날 것 같다는 확신. 너무 재밌을 것 같고

0: 진짜 이번에 좀 스탠딩이거든요. 그 스탠딩이 있고 좌석이 조금 있지만 스탠딩이 대부분이라서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1: 네.
0: 힘들지 않을까? 힘든 걸 못, 절대 느낄 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오늘 느끼지 못했거든요. 합주를 제가 한 4시간, 5시간을 하고 왔는데 안 힘들어.
1: 아니 이것도 다이어트의 그 무슨 결과입니까?
0: 아니 그만큼 이 저희가 준비한 이 공연의 샌리스트와 편곡이라든지 이런 짜임새가
1: 도파민 팡팡팡이구나.
0: 힘들다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1: 오 마이 갓.
0: 그리고 제가 별밤을 빌어 한 스포 한 번 더 하신다면
1: 컴온요.
0: 역대 썸매 중에 가장 많은 곡을 합니다. 근데 안 힘들어.
1: 안 힘들.
0: 이게 뭐야? 엄청 재밌다는 얘기죠.
1: 진짜 여러분들 한 번만 믿고 와보시면 됩니다. 다 네. 거기서 만나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0: 네.
1: 유명희님이 원서가
0: 예 명희님
1: 목표 달성 축하한다.
0: 고맙습니다.
1: 썸매 가서 확인할 거야.
0: 남은 며칠 잘 관리해 볼게요.
1: 그래요.
0: 남은 며칠 동안 갑자기 확 뭐
1: 갑자기
0: 거 아니야?
1: 더 커다해졌어. 자, 아무튼
0: 네.
1: 오늘의 선곡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0: 매주 다른 주제로 이나 씨와 제가 세 곡을 가져옵니다. 두 곡씩 영업하는 동안 부엉이들의 투표를 받고요. 승자는 마지막 추천곡까지 틀 수 있지만 패자는 못합니다. 마이크가 내려가서 끝인사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엉이들은요. 원석 이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1: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문자 투표만 유효해요. 승자에게 투표한 분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오늘의 선곡 주제 알려주시죠.
0: 선곡 주제 소설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상황을 미리 암시하는 서사적 장치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복선.
2: 브라키.
1: 아, 또 톤을 맞춰 주셨고요.
0: 아유,
1: 이번 주제가 우리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0: 제가 좀 많이 애 먹었어요. 솔직히 제가 공연 준비하느라고 예. 이 선곡을 좀 많이 미뤘다가 오늘
1: 벼락 선곡하셨죠?
0: 벼락 선곡하는데 주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1: 예.
0: 제가 진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걸로 오. 이 주제를 가지고. 오. 좀 생각나는 가요나 팝송을 좀 추천해 달라. 진짜 이상한 노래만 추천하더라고요.
1: 아, 그래.
0: 그러니까 이 친구도
1: 아 뭐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0: 복선을 가지고 어떻게 노래를 추천해?
1: 좀 그랬어요 이번 거.
0: 근데 그걸 우리가 해내지 않습니까?
1: 해냈죠.
0: 거의 우리 이세돌입니다.
1: 요새는요 또 진짜로 그 새로 이세돌 씨가 다시 한번 좀 겨뤄줬으면 좋겠는 게 다시 네. 인간이 바둑으로 AI 이기던데요 요새.
0: 아 그래요?
1: 어이없죠.
0: 그건 못 봤어요.
1: 저도 뭐 못 봤는데 그렇대요.
0: 아 그래요? AI 퇴보했네.
1: 아, 그거 별거 아닌가 봐요.
0: 에헤이.
1: 참네. 자 그러면
0: 네.
1: 전 제가 먼저 할 거예요. 나 이 노래를 네. 틀어야 되겠어 빨리.
0: 예 하세요.
1: 저의 복선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영업곡.
0: 네.
1: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이원석의 A Good Gangster 인데요. 3930님이 이 노래 언급을 또 했어요. 마침 새로 나온 OST로 소장봉 아가미 호흡설이 제기되고 있던데요. 도대체 네. 숨은 언제 쉬는 거예요?
0: 숨이요?
1: 이 노래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드라마 아파트의 OST고요.
0: 네.
1: 이 노래가 왜 복선이냐. 이 노래가 이 드라마의 테마곡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예고편 나올 때도 계속 이제 노래가 들렸었는데
0: 네.
1: 아, 이 드라마가 어떤 템포와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전개가 될 것인지 무한의 도파민의 엄청난 박자와
0: 네.
1: 속도감과 그리고 되게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리고 막 선과 악의 그 경계선이 불분명한 그런 전개가 일어날 것 같은 이 곡 자체가 이 드라마의 거대한 복선이 아닌가.
0: 아 진짜 대장봉 참 말 잘하시네.
1: 아, 또 이렇게 덕담이고 네? 갑니까? 아.
0: 난 진짜 이게 오버의 복선인가 아. 싶었어요.
1: 아, 대놓고 그냥 복선하면 딱 떠오르더라고.
0: 아, 선곡 뭐 고도래도 노래지만 아. 이게 복선과 어떻게 이게 이어지나 했거든요.
1: 완전 드라마 안 봐도 이거 노래 들으면 약간 드라마 다 본 느낌일 거고요.
0: 아.
1: 근데 진짜 노래가요.
0: 네.
1: 약간 느낌이 빨리 이렇게.
0: 잘하시네.
1: 제가 하다가 지금 좀 부끄러워질 정도로
0: 네.
1: 이게 만약에 OST라 망정이지
0: 네.
1: 물론 뭐 솔로곡을 안 내셨겠지만
0: 절대 안 내죠.
1: 만약에 네. 냈다라면 챌린지 따돌림을 당하셨을
0: 챌린지요?

0: 챌린지 저 자신에게도 챌린지예요.
1: 제가 들어본 노래 중에 네. 이건 진짜 가창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 곡자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네. 배려가 1도 없다. 그런 곡 많아요. 성시경 씨 곡들 중에도. 아. 근데 가창자 생각 없이 진짜 오롯이 곡의 긴장감만 생각했고 네. 근데 막상 써놓고 보니까 이거 부를 만한 사람 찾기 힘들었겠다 싶었거든요.
0: 저는 처음에 이 곡의 의뢰를 받고 네. 세상에 안 되는 게 있나? 다 된다 하면 된다.
1: 맞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0: 제가 어떤 어려운 노래를 가져와도 연습하고 녹음실 가서 부딪히면 다 된다.
1: 그치.
0: 안 되더라고. 이 노래는 정말로 진짜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노래예요.
1: 원 테이크로는 힘들다.
0: 그래서 정말 진짜 그 감독님, 그러니까 작곡자분이 디렉과 뭐 여러 가지 테이크를 막 여러 개 받아가지고 막 잘라 붙이고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부르시기에는 제가 네. 봐도 어지간해서는 이건 불가능하고요. 네. 그냥 듣지 말고 한번 가사 보면서 따라 불러보시면 말이 안 돼요. 네. 이 가사도 발음이 그렇게 그러니까 가창자에게 친절하지 않아.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짜릿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0: 그래서 작곡자분이 네. 저한테 미안해하는 광경.
1: 초유의 상황이.
0: 녹음실에서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1: 오히려.
0: 그랬던 광경이 예. 기억이 납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작곡가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노래 녹음 얼마나 걸렸냐고 2737님이.
0: 제가 원래 보통 코러스까지 하면 3시간이면 보통 끝나고 오시거든요. 그냥 메인 보컬만 하면 1시간 반 정도 2시간이면 끝나는데 이거는 한 4시간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1: 이원석 씨 치고 길게 한 거지 이 곡의 난도 치고는 또 근데 또 짧게 하셨네요.
0: 저 중간에 죄송한데 저 못할 것 같아요.
1: 아, 한 번 1차 포기했었어.
0: 하고 싶은 욕구가 정말 제가 가수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제가 녹음실 부스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 8112님 네. 그걸 불러낸 당신 그저 빛 원석. 아,
0: 제가 빚이 좀 있긴 합니다. 아니, 아니,
1: 싫으시오. 자, 여러분, 네. 도대체 어떤 노래길래 싶죠? 저희 첫 번째 영어곡입니다. 이원석의 A Good Gangster.

0: 제 숨이 듣기만 하는데 유산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운동. 아, 이 노래죠, 참. 이원석의 굿 갱스터 드라마 아파트 OST였습니다.
1: 네. 아, 저도 들으면서 식은땀이 나네요.
0: 아, 진짜 약간 왜 이렇게 주먹을 쥐게 되지? 아니, 3843님. 네. 긍정적으로다가 미치셨네요.

0: 헐 원석승 하셨는데 아 이거 그러니까 아. 이나승이겠죠.
1: 원석승.
0: 아니 내 선곡이라고 여러분.
1: 내 삶의 승리자는 나야다.
0: 아 그러니까 원석 파이팅인데 네네. 표는 내 겁니다.
1: 아 근데 이거는 원석승이니까 저한테 아니,
0: 무효표죠 이러면.
1: 아, 네. 그래요? 원석이라고 써주셨잖아요.
0: 아, 가져가시고요. 네,
1: 저 지금 4연패예요. 대장부음 참고로.
0: 저 이채원님 문자 좀 아까 마지막에 한 거로 살려서 읽어주세요.
1: 마지막에 A good gangster. 마지막 한마디로 게임 끝난다고. 근데 지금 합주를 해가지고 목소리 좀
0: 떠있네요.
1: A good gangster.
0: 약간
1: A good gangster. A good
0: 안
1: 되네. gangster.
0: 낮추는 게 참 힘들어.
1: 네.
0: 아 이거 마지막 그거까지 이원석 씨일 줄은 몰랐네요.
1: 아 접니다.
0: 최민지님 어? 어? 이 노래 많이 들어봤어요. 요즘 길에서도 많이 나와요.
1: 어 진짜요?
0: 이게, 오, 이게 약간 사로잡아.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미리는 들어봤었잖아요.
1: 네.
0: 근데 되게 조그맣게 TV가 틀어져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뭐가 어디선가 왜 매운 냄새에 갑자기 코를 찌를 때 있죠.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이미 뭐가 약간 이 자극이 네. 뭐가 확 들어오는 거 너무 작게 들리고 있는데
1: 네.
0: 어, 뭐지 이 자극은 뭐야?
1: 아, 예고편 막 이런 거 찢어봤을 거예요.
0: 그랬더니
1: 보셨구나.
0: 아파트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1: 아무튼 뭐 제가 SNS에도 올리긴 했는데 네. 라이브는 불가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 뭐 안 될 수도 있지 조금만.
1: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0: 2797님 문자부터 일단 읽어줘요.
1: 이나 드라마 아파트 OST의 이 웅장한 비트.
0: 아, 진짜.
1: 다음 달 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제가 지를 비명소리의 복선 같습니다. 음악은 최고네요. 대장부엉이 이겼다 봅니다.
0: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참귀이신 게 부엉이들 원래 귀가 이렇게 좀 쫑긋하니 좋잖아요.
1: 네.
0: 유명희님이랑 정우현님이 곡이 섹시하다 노래 느낌이 섹시하다 이렇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런 바이브가 있어요. 힘차기보다는 네. 묘하게 그렇습니다. 아주 섹시 원석 아. 맛을 제대로 볼 수 있었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뭐 이게 제가 다 이제 이긴 것 같습니다만은 유원석 씨도 나름대로 선곡이라는 걸 해오셨으니
1: 네.
0: 한번 소개해 보시죠.
1: 저는 이제 4연패의 늪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바람과 또 오랜만에 또 이 노래 들으면 또 화이팅이 막 끌어오릅니다.
0: 아니요?
1: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 가져왔습니다.
0: 이 노래 너무 멋있어.
1: 필승! 필승!
0: 필승!
1: 네. 쉬어.
0: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해군 쪽인 거 아시죠?
1: 아?
0: 필승은 해군 쪽.
1: 아 그래요?
0: 네, 네.
1: 아 몰랐습니다. 네. 아무튼 이 노래가 벌써 몇 년이야? 1995년도 10월에 발매됐거든요.
0: 어머.
1: 그러니까 몇 년이 된 거예요? 거의 30년?
0: 헤아리고 싶지 않네요.
1: 31년 됐네요.
0: 그러니까 이원석 씨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와 이런 노래가 있었더라고요.
0: 아, 있었어요 이거. 네. 저는 기억납니다.
1: 네. 아무튼 이게 서태지와 아이들 4집 앨범입니다. 4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참고로 그때 타이틀곡은 컴백홈이었죠.
0: 아, 컴백홈.
1: 네 컴백홈이었고 또 시대유감이라는 노래도
0: 아,
1: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왜 복선이냐.
0: 왜죠?
1: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6년 1월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0: 아.
1: 그러니까 이 맞아. 앨범이 나온 지 한 3개월
0: 진짜
1: 만에
0: 진짜 말도 안 돼.
1: 네, 그렇게 선퇴를 선언하고
0: 어이없어.
1: 어,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오늘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은퇴를 선언하느냐 하다가 진짜 잠적했어요. 잠적하고 2년 있다가 서태지 솔로 앨범 1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연 서태지라는 뮤지션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의 근원은 락이에요.
0: 락이죠. 완전 락이죠.
1: 예전에 신화의 베이시스트였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다가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뭐 뉴잭스윙이라든가 여러 가지 댄스라든가 여러 가지 뭐 퓨전의 음악들을 막 보여주다가 마지막으로 난 이 필승이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혹은 서태지가 솔로 앨범을 냈을 때 어떤 음악을 구사할 것인가에 대한 전 복선이라고 본 거예요.
0: 아 그럴 수 있겠네.
1: 근데 서태지 1집부터 쭉 돌아오면요. 이 락적인 기운을 놓친 적이 없어요.
0: 교실이 돼야.
1: 교실이 돼도 있죠. 1집에는 락앤롤 댄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0: 맞아.
1: 그 김종서 씨가 피처링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0: 위에 쳐주셔야죠. 예. 야이야.
1: 그건 하여간 것 같은데 아무튼. 락앤롤 댄스는 아무튼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디스토션 기타의 에너지를 놓지 않고 있다가 복선을 쫙 한 거죠. 결국엔 나는 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서태지 1집을 보면은 뭐 테이크 1, 2, 3, 4, 5, 6까지 있는데 정말 하드한 얼터너티브.

0: 부터 지금 맞습니다. 멜로디가 좋은 이모 코어까지 진짜 많은 앨범들 노래들이 여기 담겨져 있고 그 이후에 서태지 행보는 진짜 하드한 락을 구사했다.
1: 맞지요.
0: 그러니까 저는 이 필승이라는 노래가 어떻게 보면은 서태지의 다음 앨범들의 복선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1: 일리 있습니다.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업곡이에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

0: 와,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업곡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 듣고 오셨어요.
1: 네, 0813님께서요. 원석, 라디오의 필승을 너무너무 신청하고 싶었는데 야밤에 락스피릿이 어울릴까 숱하게 고민했거든요. 소장봉님, 웬일이야? 저 너무 신나요.
0: 라고 보내주셨네요.
1: 웬일이야? 웬일을 이런 노래를 이렇게 좋은 노래를 가져왔냐?
0: 어쩌면 좋아 이런 느낌이죠.
1: 그런 거예요.
0: 왜냐는 뜻이 아닙니다.
1: 네, 제가 너무 예민해요 지금.
0: 네, 지금 그 굉장히 아마 다이어트 이슈 때문에 예민해지신 거. 지금 극찬이에요.
1: 아, 네, 결론적으로.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계속해서 저의 두 번째 영업곡 일단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박지윤의

0: 시러웨이를 가지고 왔어요.
1: 이게 왜 복선이죠?
0: 이 노래 아세요?
1: 들으면 알 것 같은데요.
0: 이 노래 가사 혹시 아세요?
1: 들으면 알 것 같은데요.
0: 이 가사가
1: 아니 너무
0: 들으면 아시겠죠. 박지윤씨 노래니까.
1: 노래도 가물가물한데 가사 아냐고 물어보면은 더 가물가물하지. 그게 왜냐면... 뭐 질문이 뭐 사람을 되게 억누르네요.
0: 들어보세요. 네. 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느냐. 네. 스티어웨이 멜로디가 탁 안 떠올라도 이 노래를 당시에 접했던 모든 분들은 이 노래의 가사의 충격성 때문으로 기억해요.
1: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기억나요. 분명히 기억날 거거든요.
0: 아, 못 부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네. 아, 못 부르겠어요.
1: 아니, 자, 왜요 그게? 박지윤 씨를 지금 뭘로 보고 지금 그렇게?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히 따라 부를 수가 없고요. 네. 전부 다 가성이에요, 확실한 건.
1: 가사 그럼 뭐예요, 가사?
0: 어, 요즘 날 보는 눈빛 달라지지 않았니? 요즘 날 보는 눈빛 달라지지 않았니? 많이, 어, 아시네.
1: 네, 알아요. 아,
0: 이 노래가 Still Away 하고 가로치고 주인공이에요.
1: 아,
0: 제목이.
1: 주인공.
0: 네. 네. 그래서 굳이 왜 가로치고 주인공은 뭘 무슨 왜 붙어 있을까 싶은데요. 이 네. 노래가 어 되게 안, 완전 빌런이에요. 화자가. 아. 이렇게 역대 가사 중에 이전에도 이후로도 이렇게 못된 주인공의 서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노래는 어 여자가 어떤 한 남자가 있죠. 그 남자의 여자친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 한 남자 여자친구에게 야 요새 네 남자친구 좀 이상하지 않아? 야, 나랑 있을 때 너 전화 오면 좀 눈치 보더라.
1: 어?
0: 이러면서 미안해. 나한테 맨날 우리 새벽에 통화하고 네. 우리 둘이 했던 얘기 너는 상상도 못할걸?
1: 아, 그걸 왜 뭐야?
0: 그러면서 네. 이제 넌 포기해. 그 남자 너 안 좋아해.
1: 그래서 스틸 하겠다?
0: 스틸 어웨이인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네. 아우트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 뭐요?
0: 내가 헤어진 이유가 바로 방금 전에 그 내용이었다. 피해자 시점으로 확 돌아오면서 끝나요 노래가.
1: 뭐예요?
0: 너무 소름 끼치죠.
1: 무슨 노래예요?
0: 그러니까 피해자 내가 뺏긴 걸 저런 여자 때문에.
1: 아 화자가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요?
0: 바뀌었어요 노래가. 그 주인공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 노래 4부 첫 곡으로 들을 거고요. 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원석 이나주 한 사람 이름 써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볼게요.
2: MBC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8: 재고관리
9: 이카운트 ERP
10: 4만원 생산관리
11: 사업성공
12: 함께해요.
1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4: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자, 별밤 4부 시작하면서 제가 복선을 주제로 가져온 두 번째 영어곡이었죠. 박지윤의 Still Away 들었습니다. 영업합니다. 시즌 4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아, 들을 때마다 알면서도 화가 나네. 저렇게 와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너 이제 그 사람 곁에서 떨어져.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아니, 아침 드라마처럼. 왜요?
1: 멘트 너무 진짜 좀...
0: 떨어져. 좀 내 남자 곁에서 떨어지래 그. 아 진짜 확 인중 때리고 싶은 그런 느낌.
1: 근데 아침 드라마 잘 안 보시잖아요.
0: 저 본 거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명작 있었어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1: 아침 드라마. 아침에 일어나세요?
0: 아니요, 그 낮에 몰아서 봤죠 당연히. 자, 0581님. 네. 이나. 네. 그는 이제 너를 원하지 않아. 오로지 그의 마음속은 나로 가득 차 있어. 이 가사만 완전 소름. 거의 사랑과 전쟁 드라마 대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다 실제로도 일어나는 일이래요. 굳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어?
1: 이제 내 거야 뭐 이런
0: 내
1: 건가요?
0: 내 거고 너 안 좋아해 막 이런.
1: 근데
0: 거.
1: 이 가사가 그럼 마지막에 반전이라는 거는 이걸 그 화자가 내가 그렇게 당했다?
0: 당했던 거예요.
1: 누군가 나한테
0: 이리 와서 한
1: 와가지고
0: 거야.
1: 너 원하는 사람 이제 안 해. 너 끝났어. 바보, 바보야.
0: 바보야.
1: 뭐 이렇게
0: 바보야.
1: 하는 그런 거예요?
0: 예. 그래서 창법도 살짝 바뀌어요.
1: 야, 이거 노래를 할 수가 있나? 노래가 나오나?
0: 그러게 말입니다. 화가 억장이 무너지죠.
1: 2620님은요. 와, 이 노래 진짜 충격이었던 기억이. 대장부엄 mom is 내 mom.
0: Yes, yes. 아, 그렇습니다. 복선이라는 주제 아주 완벽한 곡이었던 것 같고요. 이원석 씨 두 번째 영화곡 뭔가요?
1: 저는요. 이 노래 도입부 세 글자로 이 노래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 세 글자가 바로 복선 그 자체인 노래입니다.
0: 뭐죠?
1: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0: 처음 세 글자 뭐였지?
1: 아직도 끝.
0: 끝.
1: 그러면 다 끝났어.
0: 오늘 우리도 거기까지만 들을까요?
1: 아, 뭐 그랬어요?
0: 근데 그런 파형을 가진 글자가 삼음절의 대명 그 삼음절

0: 로서 파워풀하네요. 성시경의 이윽고가 있어요.
1: 이윽고. 네.
0: 아직도 이윽고. 아직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1: 아이유의 그러나가 있습니까?
0: 그러나 아이와 날 받아.
1: 아 거기에 그러나라는 노래 그 조이브 있군요.
0: 그렇죠. 또 뭐 있지?
1: 하, 노래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볼까요? 아무튼 이 아직도 뭐가 떠올라요?
0: 아직도? 네. 아직도? 나 안 뽑았어? 이나 뽑아요. 이게 또
1: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야.
0: 아직도. 아직도는 뭔가 닥달하고 네. 뭔가 필요 이상 지체가 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네. 떠올리게 하죠. 지체되고 있어요 지금 뭔가. 네? 스겜을 해야 됩니다. 빨리. 아까 구팅스터 다시 듣고 싶어. 네.
1: 결국 스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돼. 아직도 과거에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 말씀하신 거랑 뭐 의미가 같습니다. 네. 결국 그 사람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아직도 그리고. 그 손길이 느껴지고, 아직도 그 흔적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화자의 그 뭐랄까 답답한 마음, 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별을. 아... 네 아직도.
0: 약간 그래서 복선을 주제로 하기.
1: 넬의 제목 네. 넬은 왜 이 노래 제목을 아직도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0: 왜곤 낼답지 않으니까요.
1: 맞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을 제가 드렸군요.
0: 예예예. 예, 예. 그리고 네. 이 할 때 자꾸 내래라면서 하니까 내래 네. 북측의 화법 같으니까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래 아, 이제 아직도.
1: 아 제가 예. 좀 또 버닝하고 있는 드라마가 네. 북측 내용이 좀 나오는
0: 그래요? 아, 그래서
1: 김부장이라고.
0: 아 그게 또 북측 얘기군요.
1: 좀 있습니다. 내래 기열 걷는 시간.
0: 좋습니다. 네. 이 노래 끝나면서 투표가 마감됩니다. 원석 이나중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 이름 써서 단문 50번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0: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영업곡 내래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 왔습니다. 요즘 또 다들 또 북쪽 부엉이 돼버렸어요. 잘 물들어요 우리 부엉이들은 보면은. 012님 문자 읽어주세요.
1: 내래 우리 이 동물을 뽑가시오 원석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뽑가시오 이거 맞나?
1: 몰라요.
0: 하여 아무도 인증해 줄 수가 없어.
1: 예, 모르겠습니다.
0: 탈북 부엉이 계시면은 혹시 인증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해 주시고.
1: 네.
0: 자, 오늘 영업합니다 시즌 4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랑 복선을 주제로 선곡 대결했어요. 7484님 원석.
2: 아직도
0: 에서 끝났죠.
1: 아니 노래 누가 그렇게 해요?
0: 뭐요? 아 그러니까 한 40년 후에 낼 느낌으로 불렀어요.
1: 40년 후에 내래.
0: 내래.
1: 목소리가
2: 아직도
0: 에서 끝난다
1: 말입니까?
0: 5연패 탈출 미리 축하드립니다.
1: 4연패예요.
0: 아.
1: 5연 예? 예?
0: 탈출. 5연패를 할 뻔했다.
1: 아, 4연패.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너무 예민하네요.
0: 네, 오늘 굉장히 예민합니다.
1: 아, 죄송합니다.
0: 다음 문자.
1: 2006님께서요. 이나, 굿갱스터와 스틸 어웨이. 대장부엉 얘기에 빠져든다. 오늘 이기면 5연승 맞죠? 네, 맞아요.
0: 맞긴 합니다.
1: 맞긴 한 건 뭐고 맞는 건 뭐죠?
0: 오륜기를 완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딱 떨어지잖아요, 5자로 딱. 깔끔.
1: 이게 사람의 욕심이 5개. 끝이 없는 게 다섯 개 완성하면 또 여섯 개 완성하고
0: 싶어요. 아니 여섯 개 완성하고 싶지 않아요.
1: 지금 좀 맥을 끊어놔야 됩니다. 아니. 안 그러면 대장봉 너무 기고만장해가지고
0: 굉장히
1: 안 돼요. 안 돼.
0: 기저만장. 자 이제 투표 결과 공개하고 승자의 마이크만 켜져 있을 텐데요. 오늘의 결과 알려주시죠.
1: 자 오늘의 승자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원석승!
0: 아! 에이!
1: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선곡한 노래 나오고 있는데요. 눈물이 나네요. 이게 4주 연속 지면은 한 달이 넘어갑니다, 이제. 1216님, 원석 택하겠음.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에서 다음 음악 방향 복선을 짚다니 원석 씨 음악적 내공이 무림 고수가

확실하네요. 고맙습니다. 자, 제 추천곡 지금 나오고 있어요. 데이브레이크의 말되지 않을 건 없잖아 나가고 있고요. 이 말되지 않을 건 없잖아의 전 이야기가 말이 안 되잖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헤이즈 씨와 함께했던 노래인데 둘 다 대장동이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뭔가 복선이 되는 암 이야기의 복선이 되는 노래 그런 이유로 선곡을 했고요. 저를 뽑아주시는 분들 중 10분께 선물 드릴게요. 패자 이나씨 추천곡은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제 추천곡 데이브레이크의 말되지 않을 건 없잖아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마칩니다. 썸매에서 만나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20일 수요일 방송이 마칠 시간인데 유원석 씨 괜찮으세요?
1: 네.
0: 유원석 씨 진짜 이 영업합니다의 진심이신 것 같은 게 승리하고 정말 너무 신이 갑자기 나셔서
1: 네.
0: 그 저 슬픈 노래 덩실덩실 춤을 추시질 않나. 그 방금 전에도 들어오는 음악에 또 이렇게 또 덩실덩실 하다 방금 팔꿈치를 굉장히 세게 의자에 부딪히셨거든요. 그저 웃음만.
1: 여러분 웃으십시오. 행복하십니다. 웃으면.
0: 그래요. 이원석 씨는 네.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요.
1: 네.
0: 오늘 끝곡으로 조니 스팀슨과 앤서니 라자로의 Past Lives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2: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저와 김은희 작가가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인생의 파트너로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일단 뭔가를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죠. 어떤 관계이든 내 기준을 들이밀면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순간 관계는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섣부른 잔소리 대신 전적인 믿음이 깔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유난히 좋아하는 향기가 있나요? 방금 질문을 던지면서 나도 모르게 숨 한 번 깊게 들이마신 분들 많으시죠? 비 온 뒤 촉촉해진 흙내음, 새롯반 이불에서 나는 포근한 섬유유연제 향기, 낮잠 자는 강아지 정수리에서 나는 꼬순내. 세상엔 기분 좋아지는 향기들이 참 많은데요. 이 향기들은 기억을 부르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계절, 가장 편안했던 공간, 내가 가장 사랑했거나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그리워하는 누군가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오늘 밤 그 모든 추억이 섞인 여러분만의 향기가 제 코끝에도 닿았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최유정입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7월 22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리센우의 데자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댕디 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방송이에요. 3일이라서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요. 씩씩하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질문은 이거였죠.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냄새, 또 향기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어떤가요? 어떤 향기가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참 자연의 향기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게 모자라요. 사랑합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그 흙내음 있죠? 비 온 뒤 촉촉한 그 흙내음. 그리고 여름밤에 창문을 열었을 때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밤 공기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한 오후 4시쯤 이제 동네에서 퍼지는 그 밥 짓는 향기, 그런 어떠한 자연 속에서 맡을 수 있는, 오늘 이 생활하면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들을 맡았을 때 굉장히 몽글몽글해지고 추억으로 뭔가 빠져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아하는데요. 1573님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냄새는요, 길거리 간식 트럭에서 나는 냄새요. 종류 불문, 겨울이면 붕어빵, 호떡, 어묵, 그리고 요즘에는 불초밥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냄새는 덜하지만 아, 순대 트럭 냄새도 미친다. 그리고 닭꼬치 냄새. 어우, 배고파. 혹시 동표씨 아니죠? 네. 먹는 걸 아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냄새 못 지나치죠. 약간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향기, 그런 냄새인 것 같아요. 1573님 때문에 저도 배고파졌어요. 괜히 또 겨울을 기다리게 되네요. 좋습니다. 0244님, 사람마다 그런 욕심 있지 않나요? 나한테 진짜 피부 같은 향수를 발굴해내는 거. 저 벌써 몇 번째 실패인지 모르겠어요. 댕디는 그런 향수 찾았나요? 저도 사실은 못 찾았어요. 뭔지 너무 알아요. 약간 내 향기 만들고 싶은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은 유정이 향기 난다.

0: 0244님 향기 난다. 약간 이런 그런 나만의 시그니처 향을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같이 조합해서 뿌려요. 약간 장미향에다가 살짝 그게 단향기가 같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장미향에다가 조금 더 파우더리한 향기를 같이 뿌리거나 좀 그런 식으로 레이어링해서 뿌리면 조금은 더한 발짝 다가가는 느낌? 나의 그 나만의 향기에. 그래서 0244님도 정못 찾겠다 싶으면 좋아하는 향기 조금 조금씩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3522님. 저한텐 초겨울에 차가운 바람 냄새가 그래요. 목도리에 코를 푹 박고 걸을 때 나는 그 겨울 공기, 그 냄새. 그때 그 목도리를 제가 좋아하던 애가 준 거거든요. 말도 없어가지고 그냥 춥더라 하고 둘러매줬는데 되게 칭칭감겨 있었지만 좋았었는데 자니? 라고 보내주셨네요. 얼마나 감겨 있었길래 칭칭감겨 있었지? 너무 귀엽다. 막 그림이 그려져. 어떡해요. 너무 설렜겠다. 그볼 빨개지고 코끝 빨개지고 막 귀도 빨개져서 시려운데 그 냄새 맡으면서 목도리에 내가 좋아하는 애가 둘러준 목도리에 얼굴도 파묻고 있고? 그러면은? 어떡해. 나 너무 설레. 아, 잠깐만요. 혈압이 너무 올라버렸어요. 설레서. 깜짝이야. 네. 대리 설렘을 많이 느꼈고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연락처 모르세요? 352님? 혹시 연이 닿게 되면 다시 친친으로 여기로 연락 또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향기가 코끝을 스치시나요? 좋아하는 향기에 대한 추억,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 무료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목소리로만 먼저 들으실 수 있고요. 라디오가 끝난 후에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가 됩니다. 이따 복습도 꼭꼭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올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아니,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주민희님, 내일 친구들끼리 모여서 생일 축하 겸 밥 먹기로 했어요. 생일인 친구 줄 선물도 포장하고 편지 쓰면서 친친 듣고 있습니다. 댕디도 친구들이랑 아직 생일 파티 축하 모임 그런 거 하나요? 저는 생일 파티 한 게 기억이 안 나요. 한 그 초등학교 때

저기 햄버거 가게에 모여서 생일 축하한 거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멤버들하고 숙소 살 때 모여서 이제 케이크 켜고 축하하고 그런 느낌? 약간 이제는 점점 파티 모임이라기보다는 따로 만나서 오랜만에 안부 물으면서 생일 축하해 겸사겸사 밥도 먹고 그러자 요런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 낭만을 챙기려면 뭔가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오의 멤버들하고 만나면은 좀 그런 분위기가 나거든요. 좀 재밌는 거 하자 요런 분위기여서 아마도 올해가 가기 전에 연말에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때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쓸데없는 선물 하기? 그런 거 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오랜만에 또 파티 같은 느낌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편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지는 않고요. 간단한 메시지 한두 줄 정도 이제 메시지로 보냅니다. 저는 갑자기 제가 생각날 때. 근데 이제 또 손으로 직접 쓰는 그 맛이 또 있는데, 조만간 제가 감사한 분에게 제 이제 순수 제 직접 글을 써가지고 또 보내봐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심준희님, 오늘 하루는 정말 오전부터 날씨도 좋지 않고 차도 고장나서 어우 최악인 하루였어요. 그런데 댕디가 팬 커뮤니티에 힘내라고도 해주고 라디오로도 목소리 들려줘서 고생 끝에 낙이 온 기분이네요. 고마워요 댕디. 준희님 어떡해. 힘내세요 힘내세요. 최악인 하루를 제가 바꿔줄 수 있다면 정말 몇만 번이든 힘내라는 말 해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하루하루 기분 좋게 또 지나보내 봅시다. 준희님 화이팅! 솜사탕님은요, 오늘은 오랜만에 연차를 내서 푹 쉰 하루였어요. 정말 여유롭게 하루를 보냈는데 내일 출근하기가 너무 싫은 거 있죠? 출근 잘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신청곡은 최유정의 아울입니다. 아, 댕디는 하루 쉴 수 있는 날이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보내주셨네요. 제 노래까지 또 추천을 해주셨고, 출근 어떻게 해? 출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네, 빠른 퇴근을 바라는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치만 사람은 태어났으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네, 마냥 집에만 있어봐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또 생각 많아지고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쵸? 솜사탕님 제가 응원할 테니까 우리 일 또 책임감 있게 잘 마치고 성취감 가득한 하루를 보내봅시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보자면 저는 쉴 수 있는 날이 있으면 드라이브를 가고 싶어요. 저기 바다를 보고 오고 싶네요. 혼자서라도 바람 좀 쐬고 오고 싶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자,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습니다.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우리 솜사탕님의 신청곡 최유정의 아울 듣고 올게요.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솜사탕님이 신청한 최유정의 아울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문자 더 만나볼게요. 4379님 댕디댕디 저는 이제 하루를 시작해요. 오, 방학한 학생의 특권으로 오늘은 진짜 질릴 때까지 낮잠을 잤거든요. 침대 너무 좋아. 여름 이불에 그 바스락거리는 느낌도 좋고 여기서 감자칩 먹으면서 침대에서 감자칩? 오케이 일단 감자칩 먹으면서 너튜브 보다가 잠들기. 아 행복해. 진짜 일주일도 누워있을 수 있어요. 댕기는 낮잠 좋아하나요? 최대 몇 시간까지 잘 수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잠깐만요. 일단 침대에서 감자칩 드신다고요? 아 어떡하지? 제가 또 그거는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감자칩 그 잘 확인하시고 주무시는 거죠? 아니네 먹다가 보다가 잠드시네. 어떡해. 아 트레이 같은 거 있으면 꼭 받치고 드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F지만 받아들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저는 낮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 내가 맨날 먹고 자서 그런가? 잠깐만 이게 먹고 자면 그 안에서 이제 약간 음식 맛이 살짝 그 목에 올라오는 그 느낌도 조금 별로고 어릴 때 왜 학교 갔다가 와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잠들면 눈 떠보면은 내 방만 불 꺼져 있고 이제 거실에 불 켜져 있고 TV 소리 나면서 막 밖에서 가족들 얘기하는 소리 나고 그때 기분이 약간 되게 애매하게 별로거든요? 엄청 별로는 아닌데 약간 뭔가 애매하게 별로야. 나 빼고 저들이 나의 가족들이 시간을 보낸 나의 시간은 삭제됐는데 하하호호 막 웃고 있으면 약간 괜히 좀 소외된 느낌?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낮잠을 자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잘 수 있냐? 저는 푹 자는 걸 못하거든요. 무조건 3, 4시간에 한 번씩 깼다가 다시 자고 깼다가 다시 자고 이렇게 자야 돼요. 그렇게 자면 사실 저는 10시간도 잘 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잠은 많이 잘수록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 피부도 달라지고 하루 컨디션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4379님 몇 마디 많이 나눠보진 않았지만 이 문자에서 느껴져요. 이 그 당신의 그 아주 밝은 기운 감자칩도 침대에서 먹어도 괜찮은 그 기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콩자반님 문자도 만나볼게요. 댕디에게 둘 중에 더 무서운 것은? 귀 막기 대 눈 가리기. 어 무서워 둘 다 어떡해. 어 저는 눈 가리기? 눈 가리기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귀를 막으면 어쨌든 뭔가 제 목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지 밖에 소리가 아예 안 들리진 않거든요. 근데 눈을 감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눈 가리기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문자 주신 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우리끼리 코너로 돌아올게요. 아 우리 모두가 기다린 그분이죠. 손동표 씨와 함께합니다. 환영 인사와 질문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올게요. Close Your Eyes의 너를 담은 이 영화에 나의 가사가 자막이 돼 이어서 에이티즈의 Sunrise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너 그 얘기 들었어?
1: 어 진짜 대박이다. 대박.
0: 어 진짜 아무 말 안 했는데 아직. 모여봐봐. 지금부터 이 얘기는 우리만 아는 거야. 너랑 나랑 그리고 라디오 듣고 있는 쟤랑
2: 우리끼리.
0: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라서 뭐든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은 시간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우리의 비밀 친구도 또 모셔봐야죠. 저에게 나의 분신 같은 친구 손동표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최유정의 분신 운동표입니다.
0: 어 그렇게 또 소개까지
1: 소개까지
0: 네. 해주시니까 또 좋네요. 네, 또 2주 만에 돌아오셨다고.
1: 맞아요. 제가 저번 주에 개인 사정으로 한 주를 쉬었어가지고 우리 친친방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0: 네 많이 보고 싶었어요. 많이 반겨주고 계시고 네 제작진이 동표 씨 소개 문구를 비워두고 저에게 한번 채워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분신이라고 채워봤는데 어떤 만족하세요?
1: 만족합니다. 우리 또 분신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근데 막 사실 저희는 서로가 막 엄청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위에서 많이 닮았다고 해주셔가지고.
0: 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순간부터 더욱 호소를 하고 있어요.
1: 닮고 싶어서 노력해. 서로 막
0: 어떻게 하면
1: 어떻게 해서 닮지? 막 챌린지 찍을 때도 이렇게 표정을 하자.
0: 입표정
1: 똑같이 해?
0: 입표정 똑같이 해.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중에 조금 다른 부분이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저희가 다른 부분이요? 약간 아니 근데 누나도 잘

0: 진짜 난 여기 같이 밥 먹기 싫다 막 이러면서 또 남은 거
1: 또야? 벌써?
0: 맞아 맞아 김 샌다고 맞아. 또 얘기하고 정말 잘 맞아요. 그래서 또 제가 분신이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 우리 친친방 친구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인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려 볼까 봐요.
1: 네 좋아요.
0: 아마 작년 겨울에
1: 작년 겨울이었죠.
0: 네 작년 맞아요. 겨울에 같이 함께 아는 피디님의 네. 어떤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함께 참석했다가 제가 동표 씨랑 너무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활동하면서 한 번을 좀 이렇게 접점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없었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보게 돼서 제가 또 아이인데 내향인인데
1: 그러니까.
0: 내향형 인간인데 또 다가갔죠.
1: 그죠.
0: 네, 그래서 동표 씨도 또 근데 너무 반가워해줘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또 얘기 좀 해봐요. 어땠는지. 얘기 좀 해봐봐요.
1: 아니, 저도 제가 낯을 진짜 많이 가리잖아요.
0: 그쵸.
1: 낯을 엄청 가려서 그 자리에 가서도 되게 조용히 있었어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그때는 선배님이었으니까 완전 선배님께서 먼저 막 다가와주시고 너무 막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친해지고 싶었다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낯을 가림에도 불구하고 빨리 친해질 수 있었죠. 너무 감사하다.
0: 그러니까 제가 그날 동표 씨한테 얼굴이 왜 이렇게 조그매요. 아유 맞아, 너무 맞아. 귀엽다.
1: 웃는 게 너무 예쁘네. 으이그 그냥
0: 거의 어머니처럼.
1: 진짜.
0: 네.
1: 엄마.
0: 네 거의 엄마였어요.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그렇게 또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번 문자를 읽어볼까봐요.
1: 좋습니다.
0: 0573님께서 동표씨 그거 아시나요? 유정씨가 동표씨 오기 전부터 1일 1동표 언급을 했다는 거
1: 진짜?
0: 그리고 댕디도 아시나요? 동표씨도 우리끼리에서 매번 유정씨 얘기 많이 한다는 거? 라고 서로를 또 계속해서 이야기 중이었구나.
1: 맞아요.
0: 대체 무슨 얘기를 하셨죠?
1: 아니 그냥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0: 그런 얘기?
1: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찐친이 된 사람이 있냐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또 누나 얘기를 했죠.
0: 아무래도 정말 딱 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네. 주제였네요.
1: 아니 어제 보니까
0: 네?
1: 웅기랑 되게 티키타카가 잘 맞으시던데
0: 아우 네
1: 제가 문자를 보내고 싶었어요.
0: 아 문자 보내시지?
1: 웅기 대 동표 이걸 보내고 싶었는데
0: 아 잠깐만요. 그럼 또 직구
1: 하나 둘 셋
0: 당연히 손동표죠.
1: 확실히
0: 으이그
1: 이러고 그냥. 이제 웅기 앞에 가서 당연히 웅기지
0: 네, 아무래도 나의 분신을 어떻게
1: 진짜로
0: 어떠해 네 동표 씨, 네 동표 씨입니다.
1: 네,
0: 좋으시죠?
1: 감사해요.
0: 네, 좋습니다.
1: 네.
0: 2573님 문자 읽어주세요.
1: 네, 동표 어디 갔었어요? 이 자리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엊그제도 웅기가 동표 이제 많이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자기랑 형준이 불러달라고 하고 갔어요. 아무튼 세 사람 우정 포에버 하시고 원만한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아
0: 보셨어요,
1: 죄송한데
0: 혹시?
1: 봤어요.
0: 보셨어요?
1: 그 부분을 봤고 네, 클립으로 네. 올라온 것도 봤는데 네 합의는 절대 없고요. 네 선처. 저도 없을 거고요. 이 자리는 굳건히 제가 지킬 거라고.
0: 그러니까요.
1: 네네 말씀드립니다.
0: 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코너를 한번 시작해 볼까 봐요.
1: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0: 네네.
1: 우리끼리의 코너 속 코너. 제일 줏대 있는 코너가 하나 있어요.
0: 네네네. 네.
1: 이걸 먼저 하고 지나가야 아 이제 진짜 우리끼리 친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비밀 얘기를. 네 매주 하나씩 털어놓고 있어요.
0: 비밀 얘기?
1: 근데 비밀 이게 얘기? 네. 모든 DJ분들이 네. 오셔서 진짜 찐 비밀을 털어놓고 갔어요.
0: 찐 비밀?
1: 팬분들도 아직 모르시고 회사 컨펌도 없는 그런 찐 어떡하지? 비밀을 털고 가셨는데
0: 비밀? 제가 비밀이 진짜 없거든요.
1: 네
0: 그 무슨 반응이에요?
1: 맞아요?
0: 저 비밀이
1: 너무
0: 있어요? 네.
1: 근데 여기는 이렇게 뭐 비밀을 좀 털어놔주셔야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도 좀 인정하고 그래 우리끼리 돼.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0: 어떡하지? 비밀? 난 비밀 제가 왜냐면 기억력이 안 좋아서 비밀을 기억을 잘 못하는데
1: 네.
0: 엄청 사소한 것도 되나요?
1: 뭐 되기는 해요.
0: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1: 아니, 사소한 것도 가능한데 다른 DJ분들은 되게 많은 무거운 거를 털어놓고 가셨다라는 말씀을
0: 거?
1: 드리고
0: 나는 진짜 잠깐만 어떡해? 나 진짜 못하겠어. 제가 진짜 사소한 것만 할게요.
1: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0: 제가 웬만해서 진짜 비밀이 없어가지고
1: 네네네.
0: 저는 여기 점이 있거든요. 큰 점이.
1: 오.
0: 근데 이거를 늘 가리고 다니거든요.
1: 왜 어디에 있어요? 여기 구렛나루에?
0: 네 약간 귀 구렛나루랑 귀 사이에요.
1: 아 여기.
0: 보여줄까요?
1: 네.
0: 아 잠깐만 이거.
1: 근데 부끄러우면 굳이.

0: 잠깐만요. 이렇게 봐봐. 이렇게 웅장하게 내 점을?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점을? 여기 봐봐요. 클로즈업 네? 해주시면.
1: 오 그렇네. 아니 되게 그거 같다. 그 뭐야 피어싱 같다.
0: 그쵸. 어. 저는 그래서 제가 또 N이잖아요. 네.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적 있어요.
1: 뭐요?
0: 혹시 내가 외동이 아니라 어. 형제가 있는 거야.
1: 그래서 여기
0: 이 점으로.
1: 점으로. 근데 우리 그거 알아? 우리 그때 어 우리 똑같은 지점의 점이.
0: 저희가 같이 그 한강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어. 저랑 같이 아는 저의 친구를 친구들이랑. 동표에게도 소개시켜준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넷이서 밥을 먹다가 둘이 진짜 닮았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다가 우리 똑같은 거 얘기해보자 하는데 겹치는 게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점 없어? 점 똑같은 점 없어? 거 없어?
1: 점 없어? 나 여기 점 있어! 이랬는데
0: 아, 근데 제가 딱 바로 여기 있는 거에서 나도 있어! 이러고 웅장하다 웅장하다
1: 네,
0: 네 그랬고요 네. 어 저기 이거 있으시다고 제작진분께서 어? 지금 나도 있어! 저희도 있어요! 라고 팔에 어떡해
1: 우리 다 남매였네
0: 그러니까
1: 진짜 숨겨진 네. 남매를 이렇게 많이 찾았어?
0: 하나도 안 외로워요 이제
1: 진짜
0: 외동? 절대 아니지 어, 어. 네 그리고 동표씨의 비밀
1: 네 저는요 네. 오늘 아 이거 진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네 라디오 오기 전에 네. 망고 케이크를 먹었어요!
0: 아 뭐야 저한테 무거운 비밀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원래 이런 혹시... 식으로 다들 된통 당하시기도
0: 네,
1: 합니다.
0: 정말 망고 케이크가 많이 무거웠나봐요.
1: 아, 맞아요. 네, 정말... 여기 안에 아직까지 무겁게 쌓여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무게가 너무 느껴진다.
1: 그쵸 그쵸.
0: 네 말씀드리고 네. 근데 또 저희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저희에게 비밀 얘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제 정말 진짜 진짜 본격적으로 코너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우리끼리는 코너 제목 그대로 매주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서 우리끼리 뭐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나눈 시간인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문자 주제 뭘까요 우리 동표씨?
1: 오늘 우리끼리 문제 주자는 바로 오늘도 난 저주네 내게로 퍼펙트 타키토 비장의 무기입니다.
0: 어 동표씨 목소리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1: 그래요.
0: 한번 그 나중에 해주시면 안 돼요?
1: 어
0: 커버를?
1: 미국 내곡 뺏기시 전 한번 어, 네. 할까요?
0: 너무 좋은데 남자 버전으로 들으니까 또 좋은데요. 또 이게 좋은데 이 주제까지도 너무 좋아요.
1: 네.
0: 우리는 누구나 비장의 무기 하나씩 품고 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엄마 잔소리 쏙 들어가게 만드는 애교 한방,
1: 부장님 화도 살살 녹여버리는 필살의 리액션,
0: 스트레스 싹 날려버리는 나만의 소울푸드.
1: 여러분은 과연 어떤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는지 마구마구 자랑을 해주세요.
0: 네, 그 자랑 문자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1: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 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이 노래 듣고 이어가 볼게요. 다들 예상하셨죠? 바로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

0: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 나눠볼 문자 주제 비장의 무기였죠. 저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1: 좋습니다.
0: 네, 우리 동표 씨 아이돌 손동표의 비장의 무기 뭔가요?
1: 저는 갭 차이인 것 같습니다.
0: 아, 갭 차이.
1: 네, 무대 위와 아래의 네. 그 갭. 스위치 되는 그 스위치가
0: 그 갭 차이 또 저희같이 네. 약간 말랑말랑 사람들이 무대에서 네. 또 이렇게 딱 집중해가지고
1: 맞아요.
0: 멋있는 퍼포먼스 딱 하면
1: 그럼요
0: 그런 그 갭 차이가 또 있으니까
1: 네. 무대 위에서 막 멋있게 하다가 또 내려와서 이렇게 갈갈대고 그러면 맞아,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어 갭 차이 있다
0: 어 갭 차이 있다
1: 거기 이제 이게 치이는 어, 거지
0: 이거 한
1: 이렇게 되는 거지
0: 두근두근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인간 손동표가 가진 비장의 무기 뭘까요?
1: 저는 그거 같아요
0: 뭐죠?
1: 제가 무엇을 하든
0: 네.
1: 뭔가 어떤 곳을 가든
0: 네.
1: 그곳에 뭔가 낭만을 찾고 그리고 그 모습이 되게 이거 약간 좀 나르시즘일 수도 있는데 되게 나는 그럴 때 나 지금 되게 청춘이다 이런 생각을 해 내가 되게 어디에 가도 나는 좀 청춘의 색깔로 바꾸는 것 같아
0: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죠 저희 얘기하다가도 동표씨가 딱 어느 순간 그 대화를 청춘으로 우리 진짜 청춘이다 이렇게 맞아. 얘기할 때가 있어
1: 우리 변하지 말자
0: 맞아
1: 우리 우정 포에버
0: 이런 순간이 또 있고 맞네 맞네요
1: 그러니까
0: 네, 인정합니다
1: 확실히
0: 네 좋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댕디는 네. 어때요? 비장의 무기라는 노래가 이미 네. 가수 최유정의 매력을 너무 또 잘 말해주고 있고 이번에 또 비장의 무기로 여러 또 입덕시키셨잖아요
0: 좋네요
1: 네, 유정씨가 생각하는 아이돌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는요?
0: 저의 비장의 무기는 그 웃는 거? 눈웃음? 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1: 맞아 엔딩 요정에서 많이 하더라
0: 네, 제가 그래서 무대에서 원 없이 오히려 더 많이 웃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웃어요 그리고 또 동표씨 아시잖아요 제가 가짜 웃는 거랑 진짜 웃는 거랑
1: 네.
0: 아시잖아요
1: 알죠
0: 네, 2주차 때 저 음악방송에 놀러와서
1: 네.
0: 제 무대를 하는 거 모니터를 딱 보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늘 좀 재밌었나 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제가 그 1주차를 보내고 생각 정리를 한 다음에 정말 이제 더 재밌게 해야지 하는 다짐을 하고 정말 즐기고 내려와서 아 오늘 진짜 재밌었다라고 그 이제 곱씹다가 만났는데 그걸 딱 알아보니까 솔직히 너무 소름 돋았어요.
1: 오늘 좀 재밌었나 보네.
0: 맞아.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러고
1: 그게 보여?
0: 막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아무튼 제 웃는 모습이 좀 비장의 무기가 아닐까 싶고
1: 네. 인간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는 또
0: 아 이거는 저 또한 사실 갭 차이를 생각했는데
1: 네.
0: 제가 말하는 갭 차이는 제가 생긴 거는 좀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1: 좀 말랑말랑
0: 네, 말랑말랑 생겼지만 또 이제 같이 대화를 해보면 또 막상 그렇지만도 않아요
1: 맞아 짙어
0: 아유 그
1: 아유, 사람이 깊어 빠져버려 그냥
0: 이렇게 깊고 짙고 라인 맞추신 건가요 혹시?
1: 깊고 짙고
0: 네 좋네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런 면이 저의 또 약간 비슷하지만 또 다른 갭 차이
1: 맞아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0: 그렇죠 저희가 또 그 오늘 동표 씨와 제가 꼽은 이 비장의 무기를 서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진짜로
0: 네 그래서 네. 잘 통한다
1: 좋습니다 분신이 틀림 없네요
0: 모르니까요 확실히 분신이 맞고요
1: 네
0: 그러면 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 또 만나봐야죠 친친방 SNS로 또 미리 도착한 문자들이거든요.
1: 네, 우리 감자님입니다. 제 비장의 무기는 스몰 토크예요. 어색한 순간이나 조용한 분위기가 되면 먼저 말을 걸거나 웃긴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잘 푼답니다. 분위기 메이커예요. 다 같이 웃고 편해지는 순간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두 분은 주변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편인가요?
0: 아, 주변에서 사람들과 있을 때
1: 어떤 역할을 좀 맡는 편이세요?
0: 저는 아무래도 리액션 담당.

0: 인 것 같아요.
1: 아 맞아.
0: 네, 저는 사실 대화를 끌어간다기보다 잘 들어주고
1: 맞아, 맞아.
0: 리액션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우리 같이 솔로 지옥 볼 때도 리액션이 너무 맛깔나. 진짜 누나 리액션 때문에 제가 한 30분을 바닥에 나뒹구르면서 웃었잖아요. 진짜로. 아,
0: 진짜 솔로 지옥을 보는데 저는 또 가만히 못 봐요.
1: 진짜로.
0: 그럼 막 벌떡 일어나서 막 이 사람들 막 끌려가는데 잡고 싶으니까 TV를 계속 잡아요. 이렇게 TV에 가지마 가지마
1: 내가 도와줄게.
0: 맞아요.
1: 막 이러고.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너무 웃겼어요.
0: 우리 동별 씨 어떤 편이죠?
1: 저는
0: 네
1: 저는 좀 이렇게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좀 카멜레온 같은 느낌?
0: 그리고 네. 동시에 좀 잘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1: 어 진짜?
0: 응. 동표 씨가 이제 대화를 좀 이렇게 들려줄 때 정말 네. 좀 깊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관심 없고 이해가 안 되면 약간 리액션이 바로 눈이 확 차워지면서
1: 그리고 갑자기 춤춰.
0: 막 이러고 춤을 춰요. 제가 한번 너 지금 춤추고 있지?
1: 어떻게 알았어?
0: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1: 어떻게 알았지?
0: 네 티가 바로 나요.
1: 맞아 맞아요.
0: 근데 이제 보통은 잘 들어주면서 또 이제 진심으로 대화를 이제 궁금한 것들 하나씩 물어봐주고 그럼 이건 왜 그렇게 한 거야?
1: 맞아 맞아.
0: 이거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뭐 이런 경청과 동시에 잘 이끌어준다 그런 걸 좀 느꼈어요.
1: 좋네요. 근데 진짜 스몰 토크 이거 잘 하시는 게 진짜 장점이에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진짜
0: 스몰 토크 너무 어려워요.
1: 심지어 이제 첫 만남에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막 노력해서 스몰 토크를 하는데 늘 한정적이에요. 뭐 밥 먹었어요? 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거밖에 없지.
0: 저는 네.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정막만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함을 깰 수는 없어요. 또다시 어색해져요.
1: 또 조용해지고.
0: 조용해지고.
1: 맞아.
0: 그래서 너무 부럽네요. 우리 감자님. 그리고 또 다른 문자 또 읽어볼게요.
1: 네.
0: 밝음이님. 저에겐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리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 현관문을 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우리 강아지들이요. 그대로 바닥에 누우면 나에게 달려와서 세상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만 바라보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면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세상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두 분도 이것만 있으면 스트레스가 싹 풀린다 라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전문 비장의 무기가 있나요?
1: 너무 따숩다.
0: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이 싹 그려지잖아요.
1: 진짜
0: 백가고 막 하하 왔어 이렇게 반겨주고
1: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주
0: 그러니까,
1: 그냥
0: 그러니까요.
1: 스트레스 해소.
0: 뭐가 있을까? 그만 잘 맞아요.
1: 진짜로
0: 제가 하려고 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비장의 무기 해소.
1: 있으세요?
0: 스트레스 해소 비장의 무기.
1: 저는 사실 요즘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 예나 지금이나
0: 네.
1: 먹는 게 좀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맞죠.
0: 맞죠.
1: 먹는 행복이 있죠.
0: 있죠. 네, 네 있죠, 있죠. 먹는 거 진짜 포기 못해. 근데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1: 네.
0: 사실 전보다는 먹는 게 그렇게 막 스트레스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저는 제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제 추억 영상 볼 때.
1: 그것도 재밌죠.
0: 네, 특히 좋아하는 영상들 있잖아요.
1: 맞아, 맞아, 맞아.
0: 그런 거 한 번씩 돌려보면서
1: 네.
0: 좀 이렇게 좀 리프레시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그런 거 보면 또 시간 가는지 모르고 보다가 막 밤새고 웃고
0: 맞죠, 맞죠.
1: 그렇게 돼요.
0: 또 리프레시가 된다. 네, 지금 우리 비장의 무기를 주제로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돌아왔고요. 비장의 무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1: 네, 또, 우리 초록해요님입니다. 네. 이거 진짜 비밀인데 말해드릴게요. 저는 요리할 때 비장의 무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어? 혹시 떡볶이에 카레가루 넣어보셨나요? 비빔국수에 매실청 넣어보셨나요? 아유. 파스타에 치킨 스톡 넣으면 호로록 호로록 끝장나요. 이야. 아 그리고 된장찌개 끓일 때는 꼭 쌈장을 조금 넣어야 맛있답니다. 오. 두 분도 꼭 해보세요.
0: 아 이분 요리 제대로 하시는 분이네.
1: 진짜
0: 네.
1: 엄청 잘하신다.
0: 떡볶이에 카레가루, 비빔국수, 매실청, 파스타 치킨 스톡. 와 이거는
1: 대박이다.
0: 찐으로 하시는 분이네요.
1: 근데 비빔국수에 매실청이 되게 새롭네요.
0: 원래 이런 새콤달콤 매콤 무침류를 네. 할 때는 매실청을 많이 넣는데 네. 국수에는 많이 안 넣으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진짜 찐으로 우리 엄마가 네. 할머니가 해준 맛 그런 거 보면 이런 매실청 같은 치트키가 하나씩 들어가죠.
1: 또 요리를 잘 하시잖아요.
0: 네, 또 감칠맛까지. 얼마나 맛있게요. 너무
1: 네,
0: 맛있어.
1: 좋아요.
0: 전 된장찌개 끓일 때 그거 넣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1: MSG?
0: 아, 그 두 글자.
1: 다시다.
0: 아, 아니요.
1: 소금.
0: 세 글자잖아요.
1: 후추.
0: 아니요.
1: 양파.
0: 먼담 그 있거든요. 혹시 아신 분. 가루 아니고 약간 쌈장 같이 생긴 그런 장인데.
1: 담?
0: 그 된장찌개 끓이라고 만들어준 게 있어요. 하여튼 그거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1: 네.
0: 아 상표라서 말할 땡담. 수가 없는데요. 네, 네. 땡담 이런 게 있는데 네. 그거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1: 그래.
0: 진짜 꼭 해보세요. 네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1: 아 이런 거.
0: 요런 거. 우렁 된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진짜
1: 좋네요.
0: 맛있습니다.
1: 좋습니다.
0: 요리할 때 넣는 나만의 비장의 무기 동표 있나요? 동표 요리. 하시나요?
1: 저는 요리를 안 해요. 저는 잘 먹고 아 배달 음식 시킬 때 꿀팁이 네. 있어요.
0: 어 뭐죠?
1: 이게 막 리뷰 많고 막 이런 것보다 찜 많은 순이 있거든요.
0: 찜.
1: 내가 하트를 눌러 놓는 거야. 그 또간집처럼.
0: 오.
1: 그 찜이 많으면 아 이거 또 먹어야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찜을 해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0: 그게 맞네요.
1: 그래서 찜 많은 순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리뷰 사진을 꼭 보세요.
0: 아, 그럼요.
1: 어떤 음식의 때깔로 왔는지.
0: 맞아, 맞아.
1: 이 고기가 말라 있는지 이렇게 윤기가 잘 자라게 오는지.
0: 이게 멀멀한지 아주 찐한지.
1: 그럼.
0: 이런 걸 봐야 되는구나.
1: 리뷰 사진을 여러 장을 보셔야 됩니다.
0: 좋습니다. 네. 꿀팁 저도 한번 좀 체크해봐야겠어요. 네. 이제부터 꿀팁 까시.
1: 꿀팁 까시.
0: 네, 저희 먹는 얘기 너무 했죠?
1: 네.
0: 네, 비장의 무기가 들어간 맛있는 음식 얘기 나눠봤고 이제 저희 노래 듣고서요 3부로 돌아올게요. 오, 이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프로듀스 101 시즌 1 경연곡이었습니다. 세븐구업의 얌얌 듣고 이따가 만날게요.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고요. 저는 친친방의 스페셜 DJ 댕디 최유정.
2: 저는 우리끼리의 우리를 맡고 있는 손동표입니다.
1: 우후. 어떤 얘기든지 솔직하게 털어놓는 비밀 시간 우리끼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2: 네, 오늘의 문자 주제가 풀 버전이 또 상당히 길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래서 댕디가 한번 제대로 시원하게 한번 말아주시겠어요?
1: 알겠습니다. 오늘도 난 조준해 내게로 퍼펙트 다기도 탕타랑 탕탕탕타랑 비장의 무기.
2: 오예. Oh, yeah. 그렇습니다. 오늘은 나의 필살기, 인생 치트키, 네. 비장의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1: 맞습니다. 그럼 문자 좀 더 보고 가볼게요. 힘이 솟는 소세지님께서 저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비장의 무기는 소세지인데요. 오. 거의 99%의 확률로 기분이 좋아지는 소울푸드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때마다 편의점 가서 주황색 소세지를 잔뜩 사서 주머니 양쪽에 잔뜩 넣고 하나씩 꺼내 먹습니다. 저번에는 어떤 꼬마애가 부러워하길래 하나 줬어요. 하하하라고 보내주셨네요.
2: 근데 이 소세지가 진짜 위험한 거 알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제가 이 100개짜리 묶음이 있어요. 120개짜리인가?
1: 알죠, 알죠.
2: 그걸 제가 한 번 먹잖아요. 그럼 60개 이상 먹어요.
1: 그 저희랑 얘기할 때도 작은 실수 하실 때 그거 네. 드신 거잖아요.
2: 맞아요.
1: 그 껍데기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2: 그 껍데기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진짜 내가 조절을 안 하면 네. 그 120개를 다 먹어요. 그 그냥 앉은 자리에서.
1: 진짜?
2: 근데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1: 문제 있다? 병원을 가봐. 그러니까요. 어떡해. 문제가 있다. 사지 마요.
2: 그니까.
1: 100개나 사. 그래서 소세지가 되겠어. 그러니까,
2: 5개만 사면 될 거를.
1: 그니까요.
2: 굳이 굳이 묶음으로.
1: 100개나.
2: 진짜.
1: 100개 까지.
2: 누난 또.
1: 소울푸드.
2: 네, 소울푸드.
1: 소울푸드 저는 사실 단 음식. 그러니까 푸드라기보다 단 맛인 것 같아요.

0: 저는
1: 예, 네,
0: 어떤 음식이든 단맛이 있어야 돼요. 네. 제육볶음도 단맛이 있는 거. 좀 아, 이렇게 안 달고 텁텁한 거 말고
1: 네, 좀 달고
0: 달고 좀 이렇게 입안에서 쫀득쫀득거리는 제육볶음. 표정이 안 좋으신데?
1: 아니, 지금 너무 맛있겠다.
0: 맛있겠다. 이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닭볶음탕도. 아오. 약간 그냥 칼칼하니 그런 국물 네. 말고 좀 찐득하니 떡볶이 국물 같은.
1: 약간 매콤달콤을 좋아하네.
0: 단짠에 매콤까지. 그런 게 또 제 입에 딱 맞아가지고.
1: 좋네요.
0: 좋습니다. 네. 네.
1: 저의 소울푸드는 그냥 사실 저는 네. 음식이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모든 걸 다 좋아하지만 진짜 안 질리는 거. 그냥 평생 먹어도 어제 먹어도 되고 오늘 먹어도 되고 내일 또 먹어도 되는 네. 거는 전 치킨인 것 같아요.
0: 진짜요? 네. 냉짬뽕 아니고요? 냉짬뽕 최근에 너무 맛있게 드셨잖아요.
1: 냉짬뽕은 여름 특선.
0: 아, 특선.
1: 여름에만. 겨울에는 또 안 땡겨.
0: 계절별도 또 있나요?
1: 있지.
0: 아, 멋있다.
1: 계절마다 또 있죠.
0: 존경스러워요. 네. 닮고 싶다.
1: 네, 좋습니다. 네,
0: 말씀드리고.
1: 네, 우리 또 909님께서 제 비장의 무기는 편지예요.
0: 오, 편지.
1: 말은 한 번 하면 사라지지만 글은 오래 남잖아요.
0: 맞지, 맞지.
1: 너무 낭만 있으시다.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편지로 남기는 편인데 쓰는 시간 자체가 저에게는 힐링이더라고요. 두 분은 편지를 쓰는 것과 받는 것 중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0: 편지.
1: 둘 다 너무 좋은데.
0: 저는 사실 받는 게 더 좋아요.
1: 저도 그런 것 같아요.
0: 진짜? 응. 근데 저한테 편지 써주셨잖아요.
1: 그니까 또 네. 너무 감동되잖아.
0: 그니까요. 제가 또 보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1: 눈물까지 흘렸어요?
0: 네. 제가 인증샷 보내지 않았어요. 눈물 셀카까지 보냈어요.
1: 눈물 셀카를 이 편지지 들고
0: 응.
1: 이렇게 보내셨어.
0: 제가 이제 동표 씨가 응원해주러 오기 전주에 약간 생각이 사실 많아졌어요. 음악방송 한 주를 정말 오랜만에 혼자서 하고 나니까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제가 느꼈을 때 한번 생각 정리가 필요하다. 그 순간 이제 동표 씨한테도 전화를 걸었는데 너무나 성숙하게 또 똑부러지게 저한테 좋은 얘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니까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겠다. 동표야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응원 올 때 또 편지를
1: 맞아요.
0: 예쁘게 써와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근데 그 당일날 바로 읽진 않고 이제 다음날 무대하기 전에 봐야지 하고 이제 현장에 가서 딱 읽었는데 네. 어머 소란스러운 그 정신없는 대기실 와중에 혼자서 벼랑간 눈물을 흘리는 여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갖고 바로 어떻게 하면서 휴대폰 셀카를 켜서 내가 지금 너의 편지를 보고 감동했다 이걸 찍어서 보내줬죠.
1: 맞아요. 저는 사실 쓰는 것도 좋아하고 받는 것도 좋아하는데 약간 누나랑 그때 전화했을 때 네. 너무 뭔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전화를 끊고 뭔가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맞아. 막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되게 생각이 너무 많아 보여서 이제 남은 무대라도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
0: 그래서 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저희가 인기가요에 갔을 때 네. 아이오아이 갑자기가 또 1위를 해서 트로피를 받았는데요.
1: 그러니까 수상소감을 또
0: 제가 수상소감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저희의 이번 프로젝트가 무대를 그리워하는 혹은 무대를 사랑하는 혹은 그리워하는 모든 선후배분들에게 용기가 되었기를 감히 바람을 또 얘기해 본다. 근데 그 얘기를 동표 씨가 편지에 써줬거든요. 그래서 누나의 이번 활동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될 거다. 그 얘기를 보는데 와 진짜로 또 뭔가 마음이 좀 그러네. 너무 그게 좋았어서 제가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저에게 마이크가 쥐어지는 순간 그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1: 진짜 수상상황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마음이 좋았어.
0: 덕분이라고 아이고. 또 감사하다고
1: 그냥.
0: 마음을 전해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1: 날씨 많이 간지러운 관계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오늘 친친방 SNS에 미리 도착한 사연들로 채워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비장의 무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 남겨주세요.
1: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사연 달려볼까요? NCT UC의 3분까진 필요 없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충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친한 친구 방송반 NCTVC의 3분까지는 필요 없어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미리 도착한 비장의 무기 이야기들 만나볼게요.
2: 좋습니다. 우리 아케미님. 제 비장의 무기는 우울해진 뒤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사람이라서 당연히 우울해질 때도 있지만 저는 바로 잊게 된답니다. 두 분의 회복 속도는 어떤가요?
0: 와, 어때요 동빈씨? 회복 속도 어떤 편인 것 같아요?
3: 저는 진짜 달라요.
0: 어떤 일인지에 따라서?
3: 그것도 있고 그냥 되게 빨리 회복이 되는 날도 있고 아니면 저기 진짜 지하 끝까지
0: 내려가는 날
3: 딱 찍고 올라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 그게 뭔가 날씨의 영향 뭐 내 기분 나의 상태 컨디션에 따라 늘 다른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3: 그래도 그나마 또 저의 비장의 무기라고 느끼는 거는 저는 행복 그 장벽이 낮아요. 되게 사소한 거에 되게 행복하다 이런 걸 느껴서 그래서 좀 빨리 회복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0: 맞죠 맞죠. 많은 것 같다.
3: 뱅기는요?
0: 저는

0: 속도가 빠르진 않은 것 같은데 그거를 좀 강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일정하게 느끼게끔. 그래서 뭔가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 만약에 내가 아무리 데미지 100에 뭔가 상처나 어떠한 것들을 데미지를 입었을 때그 강도를 제가 느끼기에는 50으로 맞춰놓은 거죠, 다.
1: 약간 여기 바운더리 안에서
0: 네.
1: 움직이는구나. 약간 평정심 유지하듯이.
0: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그 강도마다 다 맞아서 막 거의 저기까지 막
1: 아, 아파.
0: 너무 아파 막 이랬는데 이제는 좀그 방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1: 어떻게 해요, 그 조절을?
0: 예를 들면 빨리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우울해. 그러면 사실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한 내가 뭐 어떤 뭐 책임을 져야 하든 해결해야 하든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면 그냥 저에게 주어지는 기분인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러니까 이걸 외면하는 거예요. 다른 걸뭐 해요. 막 밥을 먹어야 되면 요리를 막 하고 아니면은 뭐 유튜브 채널을 뭘 본다든지 그렇게 제 시야와 이뭐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다른 걸 제공하는 거죠.
1: 너무 건강하다.
0: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느 순간 그거 보면서 막 웃고 있고 먹으면서 꽤 괜찮은데? 잘 만들었는데? 이런 다른 반응들이 몸에 나타나면서
1: 그쵸.
0: 그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니까 좀 그런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1: 좋다. 원래 그런 우울을 느낄 때막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0: 그쵸.
1: 몸이라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0: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가 또 이제 저는 그 상담을 받으러 가거든요.
1: 네네네.
0: 선생님하고 이제 어떻게 한 주를 보냈는지 이야기를 할때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 현명하게
1: 진짜.
0: 하고 있네요. 이러셔서 왜요? 했더니 실제로도 이렇게 뭔가 우울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방안을 이렇게 제시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했을 때
1: 네.
0: 회복이 된대요. 네. 그래서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도 방법이 된다. 저도 겪어봤으니까
1: 네.
0: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 좋네요.
0: 다음 문자 또 만나볼까 봐요.
1: 네.
0: 지혜님이요. 나가는 게 세상 귀찮은 인프피인 저에게 나가기 정말 싫은 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할때 가끔 잘 써먹는 비장의 무기가 생겼습니다.
1: 알려주세요.
0: 바로 두 달 전. 비가 많이 오는 날, 다친 채 버려져 있던 새끼 고양이를 낭죽판 건데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할 때마다 고양이 사진 하나씩 보내면서 얘 혼자 있어 하고 비장의 무기를 날립니다. 그럼 친구들은 약속 얘기보다 고양이 사진에 먼저 넘어가서 고양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아주 좋아요. 지금은 아기 고양이라 가능하지만 나중에는 안될것 같아요. 동표와 유정님은 거절할 때 어떤 방법 쓰시나요? 거절 어떻게 해요?
1: 저는 근데 거절을 되게 잘해요.
0: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죠?
1: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상처 받을 수 있긴 한데, 나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만나도 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오늘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다음에 볼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를 부탁했을 때, 나 너무 이런 걸 해주고 싶지만, 뭔가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 혹시 다른 게 필요하면 말해달라.
0: 맞아. 맞아요. 생각났어요.
1: 왜요?
0: 제가 최근에 동규 씨한테 저녁 먹으려냐고. 배고파. 저녁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었어? 저녁 먹을래? 했더니 이미 아까 먹은 거야. 내가 먹어버린 거야 또. 이미 먹었다. 이렇게
1: 이미 먹어버렸어.
0: 이미 먹어버렸어.
1: 너무 늦게 말했잖아.
0: 딱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절 참 잘해요. 기분
1: 맞아.
0: 좋게 이렇게 기분이
1: 그래요?
0: 상하지 않게 현명하게 거절 잘하고
1: 네. 어때요?
0: 저는 사실 숨어요.
1: 회피.
0: 네, 회피. 약간 늦게 보고 이제 봤다 미안해 이렇게 하거나
1: 진짜 맨날 막 자기가 뭐 별로 안 하고 싶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답장을 안 해.
0: 네.
1: 근데 자기가 막
0: 미안해.
1: 필요해. 그럼 막다그 문자를 엄청 보내.
0: 근데 빨리 보라고는 안 하잖아요, 저.
1: 빨리 보라고는 안 하죠.
0: 네, 저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뭔가 이제 뭐랄까 나 내일 일찍 일정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안될것 같아 이렇게 저는 대놓고 그냥 솔직하게 못하겠어요. 너무 미안해.
1: 미안하긴 하지.
0: 미안해. 좀 그런 편이다. 동현 씨한테 좀 그런 것도 배워봐야겠어요.
1: 그래요.
0: 네.
1: 좋습니다.
0: 기분 좋게 거절하는 방법.
1: 네.
0: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사연들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고요. 우리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릴브이가 피처링한 김세정의 Warning.

0: 김세정의 워닝 듣고 왔습니다. 친친방 친구들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1: 네, 코인 노래방 탑승님. 저의 코노 비장의 무기는 만찬가입니다.
0: 너무 좋죠.
1: 이게 약간 고음이 있어야 점수도 잘 나오잖아요. 근데 네. 단점은 일본어로 부르면 따라 부르기도 힘들고 제가 노래 부를 때 다른 사람들도 예약 못한다는 거
0: 봐야 되니까 맞죠.
1: 그래서 힘들었는데 마침 태연님이 리메이크 해주셔서 이제 부르기가 편해졌어요. 두 분은 코너 좋아하시나요? 가면 꼭 부르는 비장의 무기 같은 선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너무 좋아해요 코너. 네,
1: 너무 좋아하시죠.
0: 너무 좋아하죠. 동표 안 좋아하잖아요.
1: 저는 뭐 그냥 가면 가고
0: 그냥 저희가 딱 한 번 같이 갔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그때 진짜 저는 그때 그냥 잊을 수가 없고 너무 깜짝 놀랬고 누구지?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0: 제가 그날 오랜만에 가서 그 너무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코인 노래방 너무 가고 싶었고
1: 차에서부터
0: 네 차에서부터 네. 이미 제가 운전하면서 네. 손담비 선배님의 퀸을 부르면서 네. 이미 퀸이 오셔가지고
1: 혼자 또 네. 퀸내림 해가지고
0: 퀸내림을 받아서 그 상태로 이제 노래방을 가가지고 제 애창곡들을 네. 이제 막 불렀죠.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다가 제가 소파에서 누워서 막 네. 발차기를 하다가
1: 발차기를 하다가
0: 굴러 떨어졌죠.
1: 굴러 떨어졌어.

0: 어떡해 괜찮아 이랬는데 갑자기 거기서 굴하지 않고 책상 밑으로 기어서 나가가지고 네. 막 노래를 부르는데
1: 테이블 밑으로 기어 나가서 스테이지로 다시 나가가지고
0: 스테이지로 다시 나가서
1: 그 모든 게 저희 연출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0: 진짜 어쩐지
1: 그쵸
0: 눈코 뗄 수가 없더라
1: 네 그 순간만큼은 무대니까 모든 건 저희 그 장치예요
0: 진짜 네. 저는 너무 놀래서 그 노래방 그 한 시간
1: 네.
0: 그 안에 혼자 갇혀서
1: 맞아
0: 그래서 이러고 막 있었어
1: 입을 틀어막고
0: 대박이다 이러고 그냥 막 네. 혼자 웃겨서 자지러지고
1: 그렇죠
0: 너무 잘 노시더라고
1: 저는 네. 비장의 무기 같은 선곡이 있어요
0: 네
1: 체리필터 선배님의 낭만 고양이
0: 그냥 고양이가 돼
1: 네
0: 그냥
1: 그렇게 불러야 돼요
0: 노래를 고양이가 노래를 불러
1: 그리고 그 체리필터 선배님처럼 부를 수 없지만 네. 나름 그 락커의 영혼을 네. 깨워서 부르거든요 내 두 눈 밤이면 별이 되지 이렇게 안 부르고 내 두 눈
0: 어, 맞아요, 맞아요.
1: 밤이면 별이 되지
0: 막 이렇게 그리고 고양이 와 막 이러고
1: 맞아요 고양이 막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부르면 어, 네. 벌써 신나잖아요
0: 어, 너무 웃겨
1: 그쵸?
0: 너무 재밌었어요
1: 그렇게 불러야 또 맛있는 시간
0: 진짜 네. 그래서 제가 그날 혼이 쏙 나와가지고 헤어지고 연락을 안 했잖아
1: 맞아요
0: 헤어지고 맞아요. 아무 연락을 안 했어
1: 맞아요 맞아요 동표씨 그래도 네. 가게 되면 꼭 부르는 선곡 있어요?
0: 저는 10cm 선배님의 콘서트도 되게 자주 부르는 것 같고 저도 일본 노래도 좋아해가지고 오, 막 레몬 같은 것도 레몬 부르고 좋죠.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1: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또 찰떡인 노래로다가.
0: 찰떡 네. 콩떡.
1: 좋고요. 자, 오늘 우리끼리 문자는 여기까지 소개할게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당첨자 명단 어디에서 확인하죠, 동표씨?
0: 네, 방송이 끝난 후 친친방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1: 좋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끼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0: 네.
1: 어떠셨어요 오늘?
0: 오늘 제가 너무 평소에도 우리가 재밌게 놀고 네. 우리가 되게 잘 맞잖아요 코드가.
1: 그죠 그죠.
0: 이런 거를 또 언제쯤 또 네. 이제 대중분들께 또 네. 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런 케미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진짜 찐 남매라는 거를
1: 네.
0: 우리는 그냥 정말. 친누나, 친동생 같은 사이라는 그러니까. 거를 또 보여드릴 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1: 네네.
0: 너무너무 편하게 네.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1: 좋아요. 저는 이제 동표 씨하고 연락을 하게 되면은 오늘 라디오 가는구나 하는 그 뭔가 시간?
0: 네.
1: 그걸 계속 이제 듣다가
0: 맞아요,
1: 실제로
0: 맞아요.
1: 제가 함께 하게 되니까 되게 신기하고 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0: 너무 좋았어요.
1: 네, 그리고 동표 씨에게 얻었던 또 동표 씨의 그 편지가 저에게도 참 용기가 됐었는데 그 마음을 또 오늘 여기서 동표 씨가 있는 자리에서
0: 네.
1: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너무 또 훈훈하네요.
1: 훈훈하죠.
0: 네, 너무 좋은 거예요.
1: 아무래도 낭만.
0: 그러니까
1: 청춘.
0: 의근 낭만.
1: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코너 끝곡 우리 동표 씨 추천곡으로 들어볼게요. 동표 씨가 선곡하는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노래 어떤 곡인가요?
0: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곡은요. 윤마치의 안녕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되게 가사가 너무 동화 같고 예뻐서 이 노래를 듣는 순간에는 잠깐 되게 화창하고 좀 동화적인 여름에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 친친방 친구들도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윤마치의 안녕 들으면서 동표 씨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금방 또 만나요. 누구랑?
0: 우리끼리! 안녕! 안녕.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유정이 이목구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자, 오 덥다. 오늘의 학교 바로 여기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영암군 위치한 미암초등학교. 자, 그럼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옴뇸뇸뇸뇸. 7월 23일 내일 목요일 미암초 점심 메뉴입니다. 전복 낙지 영양솥밥, 맑은 콩나물국, 치커리 사과 유자무침, 죽순 초무침, 오징어 튀김과 치즈소스, 방울토마토, 그리고 미니 이것이 나오는데요. 자,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설탕을 불에 녹여서 빙빙 돌아가는 기계에 넣고 막대기에 감으면 막 돌아가면서 구름처럼 뭉게뭉게 솜처럼 폭신폭신해지고요. 우리가 아는 달콤한 맛, 달콤한 바로 이것이 되죠. 게다가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게 1904년에 처음 만들어진 아주 역사 깊은 간식이라고 합니다. 요정의 시일이라고도 불렸고요. 노래도 있어요. 호호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자, 과연 이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 100원이 추가가 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을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내일 급식 뭐더라? 에 이어서 기현의 So Good 듣고 왔습니다. 약 4년 만에 발매된 몬스타엑스 기현의 미니 2집 보더라인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주변에서 아무리 정답을 강요해도 결국은 나 자신의 감각과 선택을 믿고 나아갔을 때 이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얻게 되잖아요. 그때의 감정을 노래로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이 앨범을 만들 당시에도요. 타이틀곡 후보가 많아서 마감일 전날까지도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이 노래처럼 기현 씨의 감을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역시 그 선택이 맞았던 것 같죠? 자, 그러면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의 퀴즈 정답은요. 솜사탕이었습니다. 예스! 내일 미암초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전복 낙지 영양솥밥, 맑은 콩나물국, 치커리 사과 유자무침, 죽순 초무침, 오징어 튀김과 치즈소스, 방울토마토, 그리고 미니 솜사탕이었습니다. 어, 뭐야, 여기 솜사탕도 줘요? 어떡해? 그, 혹시 그 급식을 받는 그 옆에 이 솜사탕 기계를 해서 진짜 이렇게 뽑아주는 건 아니겠죠? 헉, 맞을까? 맞아요? 맞아요? 어머!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엔 또 왜냐면은 솜사탕이 마냥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썰어먹는 솜사탕도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즉석에서 직접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뽑아서 주는 그런 학교도 있대요. 너무 좋아졌다 세상이. 어떡해. 오, 저는 솜사탕을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사과 주스 이런 거? 그런 거 하나씩 이렇게 주면은 쪽쪽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가고 약간 그랬었는데 많이 좋아졌다. 네, 부럽다까지도 말씀드리고요. 보면은 메뉴가 또 영양솥밥 이런 거 호불호 좀 갈리는 날이네요. 이날 몇 명은 또 떡볶이 먹자고 작당 모의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매점 가자.

좀 야야 매점 가자. 저도 급식 맛없는 날 친구들하고 몰래 이렇게 나가서 교문 앞에서 이모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저희 학교 앞에 떡볶이집 이모가 이렇게 나오셔서 몇 번 뭐죠 이렇게 하시면은 오늘 4번이요 4번 이러면 이제 그 번호마다 메뉴가 있어요. 약간 밥떡이 있고 김떡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밥떡은 다른 거 없이 밥에다 떡볶이만 주는 거예요. 밥을 깔고 떡볶이를 위에다가 국물이랑 이렇게 얹어주는 거고 그 소스도 뿌려주거든요. 머스타드 지금 침 나왔던. 맨날 여기서 나 침만 흘리다가 네. 어떡하면 좋아. 친친해. 친친 아니고 침침 맞죠 지금. 미치겠다. 아무튼 그리고 4번 제가 좋아했던 거는 밥에 김가루를 이렇게 뿌려요. 그러니까 주먹밥이죠. 주먹밥에다가 토핑 약간 좀 이렇게 파도 좀 뿌리고 그 무슨 닭꼬치 소스에다가 머스타드 치즈 소스 이 몽땅 뿌려서 주는 그 폭탄 메뉴 있거든요. 저는 그걸 가끔씩 먹었습니다. 네. 또 침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퀴즈 정답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요. 단체 간식 선물 떡튀순 분식 세트 받을 우리 행운의 주인공은요. 방송이 끝난 후에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이어서 문자도 좀 더 보고 갈게요. 1668님, 유댕아 나 오늘 알바 첫 출근했는데 손이 느리다고 완전 혼났어. 우울했지만 지금 유정이 보면서 힘내고 있어. 으이씨,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손이 느리다고 어떻게 혼날 정도면 얼마나 느릴까. 잠깐만요. 이 사람한테 위로해줘야 되는데 저도 일할 땐 튀어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라는 마음이 있으면 오래 버틸 수 있어요. 그 마음 없으면 사실 버티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1668님 그거 알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아직 배우는 단계고 당연히 충분히 서툴 수 있어 하는 거 알고 있으면 그럼 됐다 그걸로 됐고 좀 혼나도 어떻게 혼나면서 배워야 돼요. 원래 그 시기에는 혼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더 단단해지고 있다 네, 나 자신 잘 버티고 있다 하면서 달래주면서 또 저와 함께 하시죠. 네, 화이팅이다 또 말씀드리고 문자는 여기까지 볼게요. 이제 저는요 노래 웬디의 When This Rain Stops 듣고요.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작년 여름이었다. 갑자기 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신호가 찾아왔다. 젊고 어렸기에 너무 내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걸까? 결국 나는 전신마취 수술을 두 번이나 받게 되었다. 수술대에 누워있으니 살아온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순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과거의 나 자신에게 가장 미안했다. 아프기 전까지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다. 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고 정작 내 마음과 몸은 뒤로 밀어두곤 했으니까. 다행히 긴 회복의 시간을 지나 지금은 이렇게 일기를 쓰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았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까지도 당연한 것은 하나 없고 하나하나 모두 감사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만큼 나 자신도 아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도 많이 했다. 그런데 지나고 돌아보니 그 시간 덕분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나를 사랑하는 법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다. 아팠던 시간이 결코 행복하진 않았지만 그 시간을 지나온 지금의 나는 분명 예전보다 더 단단해져 가고 있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옥상 달빛의 세레모니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준 분은 엄이슬님이었습니다. 일단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다시 건강을 되찾으셔서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이 아픈 시간이요,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시간을 지나왔기에 또 지금의 내가 예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또 나를 사랑하는 법도 알고 감사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몸도 건강이 있지만 마음에도 건강이 있잖아요. 그 모든 뭔가 이제 처음 삶을 살아내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너져도 보고 아파도 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몰랐던 것도 깨닫고 새로운 것도 또 배우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거쳐왔어요.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느낀 건 최근에 이 존박 선배님의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나를 뭔가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단점을 찾고 그렇게 내 자존감이 많이 낮은 이유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약간 뭐랄까 애증처럼 약간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나를 정말 좋아하지 않

0: 않으면 내가 잘 살기를 바라지 않으면 그렇게 나의 문제는 뭘까? 나의 단점은 뭐지? 뭘 개선해야 하지? 하는 마음조차도 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이란 이런 건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자분, 앞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분명 이번에도 잘 극복해내신 것처럼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니까 분명히 잘 극복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어주면서 또 하나하나 답을 잘 찾아가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 보내주신 엄이슬님께는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도 교환 일기는 계속되니까요.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교환 일기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하루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 챙겨드립니다. 그럼 저는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눠볼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 건데요. 이번 주에 우리 친친방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의 밤도 몽글몽글해진 것 같아서 이런 느낌 사실 좀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다음 주가 저 또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번 주 함께 했으니까 좀 더 친해졌다는 느낌으로다가 진짜 짱친 느낌으로다가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재밌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에 다시 만나요. 그럼 오늘의 끝곡 빌리 아일리시의 Your Power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그리고 저는 DJ 최유정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Thank you.
1: 2015년 작품이고요. 아시프 카파디아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이야기, 다큐멘터리 에이미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Moon River 그리고 We Are Still Friends 모두 에이미 와인하우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1살에 데뷔를 해서 2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눈부시게 반짝였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모두가 천재라고 이야기했던 가수였고요. 바로 그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에이미의 시작은 1998년 친구들의 그 생일 파티에 모인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누군가의 홈비디오에 찍혀있는 모습,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도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달랐어요. 아까 들으셨겠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너무 화려한 솔로 파트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시작부터 달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곡은 Moon River.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16살 때 국립청소년 재즈 오케스트라와 함께 부른 노래라고 설명을 해요. 16살 때. 그러면서 자기는 재즈가 좋았다. 뭐 다이나 워싱턴, 세라본, 토니 베넷 이런 가수들 너무 좋아했고 그냥 재즈가 좋았다. 노래하는 게 좋긴 했지만 가수가 될 줄은 몰랐다. 좋아하는 걸 언제든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게 직업이 될 줄은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그 해맑은 소녀의 표정으로 영화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마지막을 향해 영화는 쭉 가요. 2011년 7월 23일, 바로 오늘이죠. 올해가 바로 15주기 되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마지막까지 그 흔적을 정말 꼼꼼하게 재구성하는 작품이 에이미입니다. 보통 셀러브리티 선부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세나 F1의 신화, 그 F1도 무브에도 잠깐 언급이 되는 그 아일턴 세나라고 하는 전설의 드라이버의 이야기, 세나 F1의 신화를 만들었고 마라도나, 네, 디에고 마라도나의 다큐멘터리 디에고를 만들었고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다큐멘터리 에이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감독 작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사용하는데 그들의 얼굴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인터뷰한 사람들의 목소리만 나레이션처럼 영화 속에 흐르고 생전의 그 주인공, 그러니까 아일턴 세나, 디에고 마라도나,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모든 종류의 푸티지를 다 동원해서 화면을 구성해요. 그러니까 관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인공의 실제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0: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는 소리로만 듣게 되고 별도의 나레이션 없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그 증언이 다 나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인물 다큐의 형식이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거죠. 아시프 카파디아 감독이 만들어낸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그 인생 이야기는 그래서 더 깊이 다가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미공개 영상, 뭐 개인 홈비디오부터 시작해서 뉴스 화면까지 닥치는 대로 긁어모은 제작진의 노고가 한편의 멋진 다큐멘터리로 담겨 있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 15주기를 맞이해서 오늘 보기에 좋은 작품은 에이미. OTT에 있더라고요. 에이미.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OTT에 혹시 이 작품 있나 찾아보세요. 7월 23일에 저는 늘 이 작품을 떠올립니다. 다큐멘터리 에이미.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지긋지긋 무조맨
1: 티어실원스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2: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5724번 쓰시는 분, 신청곡 남기려고 문자 보냅니다. 최근에 하트비트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좋았어요. 2010년 작품이던데 빈티지하게 전화와 편지 등으로 소통하는 것, 그리고 배우들의 의상, 또 색감, 뭔가 아날로그하지만 세련되어서 눈이 즐거웠고요. 무엇보다 바흐의 음악들이 아주 감각적으로 쓰였더라고요. 마치 감독이 바흐 음악을 배경으로 한 씬을 미리 구상해 두고 여기에서 스토리를 풀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균형 있고 절제미가 있는 바흐 음악과 슬로우한 장면들에서 감독의 감각이 느껴지더군요. 물론 다른 음악들도 다 좋았지만요. 그래서 바흐 첼로 모음곡 1번 1악장 프렐류드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버전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버전은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이게 제가 좋아하는 버전이라고 하기엔 워낙 명반이고 전 세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버전이라기보다는 저도 좋아하는 버전. 사실 많이 못 들었어요. 제가 집에 갖고 있는 음반이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음반이라서 이 음반을 제일 많이 들어서 이게 좋다고 느끼나 봐요. 그리고 첼로곡을 고른 또 다른 이유는 또 오늘이 노회찬 의원의 기일이기도 해서 제가 에이미 와인하우스와 같은 날이라서 또 까먹진 않거든요. 또 그분이 생전에 첼로를 연주하셨던 모습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머릿속에 그렇게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 이미지를 붙잡고 이렇게 선곡을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겸사겸사 또 골라본 음악이기도 했고요. 영화 하트비트, 자비에 돌란 감독의 영화죠. 자비에 돌란 감독의 다른 작품은 혹시 보셨나요? 로렌스 애니웨이, 또 단지 세상의 끝, 마미도 있고요. 마테아스와 막심도 있고요. 이 자비에 돌란 감독이 좀 연출을 쉬면서 칸 영화제가 살짝 심심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자비에 돌란 영화가 칸에 초청이 좀 되어야 좀 논란도 있고 호불호 갈리고 뭔가 좀 시끌시끌하고 뭐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비에 돌란 감독이 연출을 좀 쉬면서부터 칸 영화제 살짝 좀 심심해진 거 아닙니까? 저는 자비에 돌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의 영화를 또 보고 싶은데 당분간 연기에 집중하겠다고 하더니 연기로도 자주 못 보고 있어요. 자비에 돌란 충전 끝나면 빨리 다시 활동해 주세요. 아니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모르는 것일 수 있죠. 영화 하트비트의 그 장면들 저도 생각나네요. 5724번 쓰시는 분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자비에 돌란의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비에 돌란 영화 음악도 워낙 잘 쓰잖아요. 또 안 듣고 넘어갈 수 없죠. 자, 단지 세상의 끝의 음악과 마티아스와 막심의 음악을 한번 한 곡씩 골라볼게요.

자비의 놀란 영화 사운드 트랙에서 두 곡 들었습니다. 먼저 2016년 작품 단지 세상의 끝에서 I Miss You, Blink 182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2019년 영화 마티아스와 막심에서 Looking for Knives, 다이안의 노래였습니다. 음악 참 잘 쓰고 영화 참 예쁜데 또 만들어주세요. 자비의 놀란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자, Call Me By Your Name 사운드 트랙에서 미처 들려드리지 못한 곡들 가운데 두 곡 준비했습니다. 그날 고민 끝에 이 두 곡은 나중에 한번 이어서 들려드려야지 하면서 뺐어요.

라벨의 피아노 곡들이요. 지난 일요일 밤 매직아워 스페셜 M에서는 사카모토 류치의 피아노 연주나 존 아담스의 피아노 곡이나 아니면 또 바흐의 곡이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들려드리는 대신 오늘은 라벨의 음악 그 사운드 트랙에 두 곡이 있거든요. 라벨의 거울 3번 바다 위의 작은 배 앙드레아 플랑트의 연주 그리고 라벨의 어미 거위 모은 곡 가운데 요정의 정원 발레리아 체르반츠키와 로날드 카바이의 연주 이렇게 두 곡의 라벨 그 피아노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Call Me By Your Name 사운드트랙에서 두 곡의 라벨 음악이었습니다. 라벨의 거울 3번, 바다 위의 작은 배, 그리고 라벨의 어미거의 모음곡 가운데 요정의 정원. 그 Call Me By Your Name 장면들이 머릿속에 스쳐가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김원석 씨는 스파이더맨, 오디세이, 오크스트릿 영화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뭐 볼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다 보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게 뭔가 다 좀 큰 영화고 화제작이라 뭐 하나 거르기가 애매한데요. 스파이더맨, 오디세이, 그리고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저도 최근에 이제 영화 보러 갔다가 이런 그 예고편들을 봤거든요. 이거 볼 수 있으면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호프부터. 지금 여름 시즌에는 그래도 극장에서의 경험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공개되는 시즌이라 형편 떼시면 저는 다 보는 걸 추천드리죠. 당연히 저는 좀 그런 쪽이에요. 보고 나서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순 있어도 그래도 일단 보고 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안 봤지만 별로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망하더라도 내가 직접 보고 내 기준으로 실망하는 쪽을 택하는 쪽이라 뭐 사람마다 그게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뭐 답은 다 같아요. 형편 되시면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편 모두 제가 아직 못 본 영화라 저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저 역시 다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는 영화들이에요. 이번에는 8994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시험 전날에 영화 레미제라블의 원데이 모어를 들으면서 비장하게 준비를 마치고 하루를 끝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원데이 뭐 듣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비장하게 시험을 준비하시나요? 영화 레미제라블 사운드 트랙에서 듣겠습니다. 원데이 모어.

뮤지컬 영화 세 편의 노래였습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원데이모, 그리고 드림걸즈에서 비욘세의 리슨, 그리고 2009년 페임에서 나트리 노튼의 페임이었습니다. 그 다시 만든 페임의 사운드 트랙이고요. 한국에는 뮤지컬 영화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기억 잘 못하시겠지만 2006년에 주현, 박준규, 하정우, 박시연이 가족으로 나온 영화 구미호 가족이라는 영화 보신 분, 방준상 음악감독이 속해 있던 프로젝트 그룹이죠. 복숭아에서 음악을 맡은 구미호 가족. 이런 노래가 있었죠. 서커스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족과 같은 해 개봉한 삼거리 극장 기억하세요? 전개수 감독, 천호진, 김꽃비, 조희범, 박준면. 저는 이 영화를 조금 더 재밌게 봤어요. 자, 봐라 춤을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K-POP 인기 차트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
1: Yeah. Oh, yeah. Supreme team.

Thank you.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0: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너스레를 떤다라는 말을 하죠. 여기서 너스레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엔 사람들이 땅에 구덩이를 파서 음식을 보관했잖아요. 이때 흙이나 물건이 구덩이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했던 막대기, 그게 너스레라고 합니다. 즉 막대기를 교차해서 이리저리 펼쳐놓은 모양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 수다스럽게 말을 늘어놓는 것과 같다고 해서 너스레를 떤다라는 표현이 생겨난 건데요. 오늘은 절기상으로 큰 더위라는 뜻의 대서죠. 이런 날엔 복잡하게 엉킨 막대기처럼 길고 장황한 말보단

0: 7월 23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이석훈의 굿데이였습니다. 맞아요. 여기 날씨가 약간 축축 처지게 사람을 만들어서 그런가요? 사람들도 말을 할 때 요즘 모임이 있어도 좀 말수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다들 지쳤나 봐요. 아, 이 날씨가 어떻게 되면 좋을지. 오늘 대서입니다. 근데 서울은 좀 더위가 꺾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다른 지방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편으론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새 아침 모닝루트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절기 박사 김신지 작가님과의 즐거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티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0472번님, 오늘도 힘들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 내일 어머니와 일본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는지라 견딜만하네요. 비행기 타러 공항 갈 상상하면서 회사로 고고싱 할게요 하셨네요. 하루 남았으면은 뭐 버틸만하죠. 일본 어디로 가시나요? 또 더운 지역은 많이 더울 텐데 부디 시원한 지역으로 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맛있는 음식 많잖아요. 어머니와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김명선님, 막내 직원이랑 둘이서 밤샘 근무를 한 후 콩나물 국밥 먹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아닙니다. 잠시 쉬다가 씻고 또 출근해야 하는데 잠이 쏟아지네요. 아이고 너무 고생을 하시네요. 밤샘 근무하고 또 나중에 출근을 하셔야 된다고요? 중간에 좀 쉬실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주무실 시간이라도 지금 짬이 나는 건가요?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하게 배 채우셨으니까요. 잠시 쉬다가 또 출근 파이팅 하시기를 또 응원할게요.

연님. 갱년기 증상 때문인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그래도 영디 목소리 들으며 힘내서 출근 준비하러 출발합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아, 갱년기 힘드시겠어요. 갱년기 증상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오늘 밤을 좀 뒤척이셨군요. 아이고, 오늘 또 좀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실 수 있나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출근 잘하시고요. 오늘 밤은 부디 꿀잠 주무실 수 있길 바랄게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5479번님, 새벽에 사춘기 애들 깨워서 외가에 갑니다. 외할머니가 허리와 다리가 많이 쇠약해지셔서 거동이 불편하신데 저희를 보고 힘내셔서 기력을 얼른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은 레몬트리입니다 하셨네요. 오, 그럼 외할머니께서 증손주로 오늘 보실 수 있는 거죠? 엄청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거동이 불편하시면은 자주 또 찾아가시면 좋죠.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외할머니께 기쁨 많이 드리고는 날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함께 할게요. 박혜경의 레몬트리 듣고 오시죠.

박혜경의 레몬트리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3631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은님, 김포에서 강남까지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노래 들으며 갈 수 있게 다이너마이트 BTS의 노래 신청합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제 이름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김진주입니다. 아이고 진주님, 김포에서 강남까지 지하철이면 굉장히 힘든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늘 출근 또 잘 하시고요. 이 BTS의 다이너마이트 얼마 전에 월드컵 결승전에서 하프타임에 BTS가 이 무대로 노래를 했잖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마돈나와 저스틴 비버 그리고 BTS. 오, 이런 날이 오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BTS의 다이너마이트까지 함께 하셨어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해 분들 가운데 0472번님, 김다연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새싹이신 7294번님이네요. 분명히 처음 듣는 방송인데 이상하게 친근감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도 쭉 출근길에 함께할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 인사드려요.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친근감이 드는 방송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에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친근감이 드는 방송. 제 의도를 잘 파악하셨군요. 앞으로 매일매일 자주 만나 뵙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이대헌님은요. 안녕하세요 영디. 얼마 전 결혼 10년 만에 찾아온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러 다녀왔습니다. 아내에게 임신 소식을 듣고 첫 진료를 보는 날까지 얼마나 생각이 많아지는지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기쁨과 걱정을 함께 경험하고 있을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 사연 남깁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10달 동안 잘 키워서 우리 아기를 세상에 멋지게 초대하자. 정말 고맙고 사랑해. 영디 라디오 들으면서 행복하게 아기 기다릴게요. 모든 예비 엄마 아빠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대호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 만에 찾아오다니 또 얼마나 멋지고 귀하고 예쁜 아이일까요? 소중한 아기 천사가 찾아왔네요. 지금 또 아이가 낳고도 물론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하지만 임신 기간도 정말 행복하고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또 너무 걱정도 걱정이겠지만 잘 즐기시면서 10달 꽉 채워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 10달 뒤에 예쁜 아기 탄생하면은 소식 알려주세요. 4481번님. 영지 안녕하세요. 저는 노아라고 합니다. 대전에 사는 평범한 공대생이던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지금은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MBC 근처에서 촬영이 있어서 라디오를 끝까지 듣진 못하겠지만 저와 가까운 곳에 새아침과 영디가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 제가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오, 노아님 응원하겠습니다. 아침 부지런히 다니시네요. 또 꿈을 위해서 이렇게 먼 길까지 오신 그 열정과 용기 제가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노아라고 하시는군요. 이게 성지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나중에 엄청 빵 터지거나 어떤 그 예언 같은 말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다시 돌아오는 거를 성지글이라고 하거든요. 이 새아침의 사연이 노아님에게 성지글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언젠가 대배우가 되셔서 다시 찾아오는 그날까지 파이팅이에요. 응원하겠습니다. 최효희님, 오늘도 공부하러 가는 아들 아침 차려주는 중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신청해도 될까요? 그 노래는 바로 무한궤도의 여름이야기입니다. 풋풋한 여름날 같이 이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요 하셨네요. 그럼요, 그럼요. 아드님도 공부 잘하시고요. 효희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바로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무한궤도의 여름이야기예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큰 더위라는 뜻의 절기상 대서인데요. 남부지방은 오늘도 푹푹 찌는 가운데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반면에 중부지방은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강원 북부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로는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로는 최고 5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무더위 속에 남부지방도 오후 한때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로 남부지방에 이어서 서울에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춘천은 28도, 포항은 38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곽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볼게요. 평일의 발견. 평일의 발견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주에 저희가 초복 얘기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 보양식이다라는 말 같이 나눠봤잖아요. 네. 작가님 어떤 음식 챙겨 드셨어요?
1: 전 일단 지난주에 속초에 다녀왔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옹심이를 여름에 좋죠. 옹심이 먹으면 또 그 이열치열의 그 느낌도 있고 좋아하는 음식이 보양식이다에 딱 맞게 실천한 거거든요. 네. 가기 전부터 난 옹심이 1일 옹심이 할 테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우리 그 사연 보내주셨던 빵그리 분이 저한테 DM으로 속초에서는 어디 옹심이가 최고다
0: 진짜요?
1: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0: 가셨어요?
1: 거길 못 갔어요. 그래서 다시 가야 합니다.
0: 네, 저도 알려주세요.
1: 알겠습니다. 네.
0: 저도 옹심이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제가 열무국수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거 계속해서 먹고 있고요.
1: 아, 훌륭하네요.
0: 또 냉면도 먹고 있고.
1: 아무래도 또 면의 날이죠.
0: 그렇죠. 여름하니까 이 면이 자꾸 당기더라고요.
1: 그러고 보니까 저는 감자를 거의 뿌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옹심이도 감자 옹심이고. 감자전 이제 핵감자 집에서 가져온 게 있어서 시골집에서 그걸로 감자전을 비 내릴 때 자주 해먹고 있습니다.
0: 진짜 맛있겠어요.
1: 맛있겠죠?
0: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맛있죠? 감자 그러니까요. 그냥 하나 들어간 건데 왜 이렇게 진짜? 맛있는 거죠?
1: 감자는 너무 훌륭한 작물이라는 생각을
0: 그러니까요.
1: 합니다. 여름
0: 구황작물 중에 최고 중에 하나죠. 우리 빵그리 분들께서도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작가님께서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1: 네, 1335번님께서요. 저한테 여름 보양식은 콩국이에요. 콩을 싫어해서 두부도 싫어하는데 왜 때문에 콩국은 이렇게 좋은 건지. 소금 쳐서 마시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보양식은 무조건 콩국입니다.
0: 그 콩국수 먹을 때 그 콩국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1: 그런 것 같아요.
0: 제가 며칠 전에 또 콩국수도 먹었거든요. 저랑 통하시네요.
1: 네, 아마 면을 넣지 않고 이렇게 마시는 스타일로 드신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6857번님께서요.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 보양식이라고 그래서 저도 복날 기

0: 양념으로 불족발 시켜 먹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1: 콜라겐 챙기셨네요.
0: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꼭 이런 숙제는 정말 잘 챙기세요. 잊지 말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 보양식 하면서
1: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냥 갖다가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0: 그렇죠. 그리고 맛있게 즐겁게 네. 먹으면 다 우리에게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많은 분들께서 초복을 아주 행복하게 보내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0: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는 이겁니다. 큰 더위의 계절, 대서의 의미 되새기기. 장마가 올해는 지각장마여서 이 대서라는 말이 좀 무색하긴 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게 큰 대의 더위서여서 이름 그대로 큰 더위를 뜻하는 절기거든요. 근데 여름의 마지막 절기기도 해요. 좀 의아하지 않나요?
1: 벌써요?
0: 7월인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희망찬 소식은 대서가 여름의 마지막 절기라는 것은 이제 더위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뜻하지만 허탈하게 웃으시는데 무슨 소리예요?
1: 그러니까요.
0: 물론 우리에게 복사열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8월에 무더위가 이어질 거예요.
1: 그런데
0: 절기가 만들어진 건 사실 하늘의 천문학적인 계절이기 때문에 이 믿지 못하시겠는 분들은 지금 일출일몰 시각을 확인해 보시면 사실 하지부터 계속 짧아지고 있잖아요.
1: 벌써 그런가요?
0: 그럼요. 지금 해 지는 시각은 1분 남짓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전체적인 기운은 여름에서 가을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8월의 무더위를 견디시는 게 아니야 이게 내리막길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1: 네.
0: 사자성어에 물극필반이라고 있어요. 모든 것은 극에 이르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선다 라는 이런 뜻을 되새기기 좋은 게 또 대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영디가 헛헛하게 웃으신 것처럼 대설을 지나자마자 날씨가 바로 선선해지는 건 아니죠.
1: 그렇죠.
0: 또 장마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무더위, 물과 더위 합성을 했잖아요. 이제 찜통 더위잖아요. 많은 분들이 찜통 속에 만두가 된 것 같다.
1: 저는 이게 그냥 낮에 더운 것도 낮에 더운 건데 열대야가 정말 괴롭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그 8월에 무더위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 이 물극필반 또 한번 떠올려 주시면서 대서가 여름의 정점인 동시에 가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때다. 이렇게 좀 자연의 전체적인 흐름이 다음 계절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출시각. 일몰 시각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더울 때는 날씨 앱에서 일출 일몰 시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실 바뀌는 것부터는 이른 새벽부터 약간 체감이 되거든요. 아침에
1: 그렇군요.
0: 우리 뻥그리 분들은 일찍 나가시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아침이 변하고 있다는 거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 되새겨 보시면서 대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대서 무렵이 되면 잠자리들이 활동을 시작한 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0: 잠자리 올해 첫 잠자리 언제부터 보는가? 이것도 사실 우리 자연을 요즘 관찰하고 있는 빵그리들과 함께 하기 좋은 숙제인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0: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부터 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물속에서 자라던 잠자리 애벌레들이 성충을 우아해서 활발히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충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 또 있지만 이 잠자리가 아주 기특한 것은 이 잠자리가 모기를 정말 열심히 잡아먹는다고 해요.
1: 그렇군요.
0: 네, 그런 것들도 우리 아주 기특한 곤충이기 때문에 잠자리 딱 확인하시면은 대설을 지나서 이제 또 원래 고추 잠자리 생각하면 우리 가을 아니에요?
1: 그렇죠. 맞아요.
0: 잠자리가 나타나는 것도 가을로 이게 우리가 다가서고 있는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또 요즘 매미가 그렇게 울어대더라고요.
0: 8월 이제 또
1: 밤에 자야 되는데 요즘 매미들은 잠을 안 자나 봐요.
0: 도시에 있는 매미들이 또 불빛 때문에
1: 그쵸.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안타깝긴 한데 정말 크게 울어 제끼더라고요.
0: 약간 여름의 정취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창문 열어놓고 지내는 계절이 그렇게 또 길진 않아요.
1: 그건 맞네요.
0: 네, 그래서 매미 소리 들린다라고 그냥 약간 여름을 미화하는 방법 정도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여름의 마지막 절기인 대서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제레곤플라이의 사진 함께 하시죠.

0: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듣고 오셨습니다. 평일의 발견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해주세요.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름날의 고전미, 내 주변의 배롱나무 찾아보기.
0: 배롱나무요?
1: 배롱나무, 여름에 또 우리 능소화 이야기 했잖아요. 네. 능소화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꽃이 배롱나무 꽃이에요.
0: 그렇군요.
1: 네, 다른 나무들이 좀 짙은 초록으로 서 있을 때 홀로 진분홍 화려한 꽃을 피워서 막상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면은 내 주변에 있다 이런 걸 발견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한 7월부터 9월까지 약 100일 가까이 꽃을 피우기 때문에 백일홍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0: 아, 그렇군요.
1: 우리가 백일홍 하면 그 국화과 꽃이 네. 풀인 그 백일홍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0: 맞아요, 맞아요.
1: 이름은 같지만 다른 식물이고요. 이게 한 송이가 100일 동안 피어있는 게 아니라 꽃이 차례차례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데 그게 나무 전체로 봤을 때는 100일 동안 피어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 백일홍 나무라고도 불립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 한 궁 이런 경복궁이나
1: 맞아요.
0: 그렇죠. 그런 데 있는 거 맞죠.
1: 있고, 네.
0: 맞아요. 공원이나 이런 데 한 송이 한 그루씩 피어있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귀여운 별명 하나 더 있는데 간지럼 나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배롱나무 가까이 다가서서 보시면 숲이 이 나무 껍질이 되게 부드러워요.
0: 어.
1: 그래서 가지를 살짝 흔들거나 줄기를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잎 끝까지 미세하게 이렇게 바르르 떨리는 모습을 보고 나무가 간지럼 타는 것 같다고 해서 이 간지럼 나무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해요.
0: 사실 배롱나무, 이 배롱이라는 이름 자체도 뭔가 메롱 생각나고 이름이 너무 귀엽거든요. 근데 간지럼나무라는 별명도
1: 귀엽죠.
0: 있고 귀여운 나무네요. 검색을 좀 해보니까 원숭이도 미끄러지는 나무라는 별명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0: 이제 미끄럽다는 얘기겠죠?
1: 네, 그래서 사실 수피가 미끄러운 만큼 되게 보면 맨질맨질해서 아름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셨다면은 좀 가까이 다가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나무들이 자라면서 이 겉껍질이 두껍고 투박하게 갈라지는데 배롱나무는 거의 뱀이 허물을 벗듯이 겉껍질이 얇게 조각나면서 떨어져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주 매끄럽고 부드러운 줄기인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맨들맨들하다 보니까 나무를 제일 잘 타는 원숭이도 붙잡으면 미끄러질 것 같다라고 해서 원숭이도 미끄러지는 나무라고 한다니까요. 한번 배롱나무 수피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네. 원숭이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이 배롱나무가 이렇게 귀여운 이름도 갖고 있으니까 아이들이랑 얘기하기도 좋겠어요.
1: 맞아요.
0: 원숭이도 여기서 미끄러진대.
1: 맞아요. 우리 만져보자. 간지럼 나무래 간지럼 태워보자.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0: 네.
1: 근데 이 배롱나무가 선비들이 사랑한 꽃으로 예로부터 더 궁궐뿐만 아니라 서원이나 향교나 고택에 유난히 어허.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 이유로 이야기된 특징이 있는데 일단 아까 백일홍나무라고 한 것처럼 네. 오래 피잖아요. 공부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하기에 사실 서원 같은 향교 같은 데서 이 마당에 있으면 그 나무를 좀 본받아서 꾸준한 공부를 하는데 좀 영향을 주었겠죠? 그런 설도 있고요. 또 여름에도 이 흐트러지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모습에서 끈기와 절개를 떠올리기도 했고 우리 아까 계속 얘기한 줄기 깨끗하고 매끈한 줄기에서 청렴함과 단정함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배롱나무 그 명소들이 아까 영지도 얘기한 서울 궁궐들
0: 네.
1: 일단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가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 서원이나 고택이 유명한 곳이어서 SNS에 이 무렵 되면은 어디 찾아가 봐라 어디 찾아가 봐라 막 그쵸. 배롱나무 명소 5 뭐 이런 거 뜨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담양에 있는 명옥헌이나 강진의 백운동 원림, 안동의 병산서원, 논산 명재고택, 대구 서계서원 등이 꼽히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 그 전통 건축물과 이 배롱나무가 있는 정원 마당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앞에 이 여러 가지 이유들 얘기했지만 그냥 아름다워서 심은 건 아닐까.
0: 맞아 결국에는 보기 좋으니까
1: 맞아요.
0: 많이 심은 거죠.
1: 무더위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으로 좀 마음을 식힐 수 있었던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꼭 이 방금 언급한 곳들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 공원이나 뭐 아파트 화단이나 정자가 있는 곳 옆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아름다운 배롱나무 찾기 한번 전격적으로 내보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택이나 이런 곳들은 뭐 기와도 그렇고 담벼락도 그렇고 무채색에 가깝잖아요.
1: 맞아요.
0: 그럼 무채색 옆에 진분홍의 나무 한 그루가 딱 있으면 너무 눈에 띄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우리 SNS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 위에서 드론으로 촬영하고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물결 치면서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 또 이게 멀리서 바라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매끈한 줄기나 이런 게 잘 안 느껴질 텐데 딱 가까이 다가서서 보면은 배롱나무 꽃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무더기로 피어 있을 때 꼭 프릴처럼
0: 맞아요. 약간 뭉쳐 놓은 맞아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1: 되게 얇고 꽃잎이 그래서 배롱나무 꽃이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 하고 한번 가까이 다가서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인증샷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작가님은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의 러블리 듣고 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이혜숙님.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49 주부입니다. 갱년기가 왔는지 얼굴에 홍조도 생기고 온도 변화도 있지만 운동으로 재밌게 이겨내고 있네요. 제가 사연을 예약하는 이유는 다가오는 7월 25일은 남편의 53번째 생일이고 26일은 또 아들의 17번째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은 아주 바쁠 것 같은데요. 어떤 식당에서 외식을 할까 벌써부터 고민이네요. 남편, 더운 여름에 돈 벌어온다고 고생이 많아. 그리고 아들, 항상 건강하고 웃음을 잃지 않길 바란다. 둘 다 미리 생일 축하해. 신청곡은 로이킴의 너와는입니다. 오, 그 사연을 손편지로 사실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글씨체가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하트도 붙여주시고 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편지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사연 읽어드릴 수 있었네요. 근데 어떻게 남편분이랑 아드님 생일이 하루 차이죠? 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한 번에 생일을 치를 수 있어서 좋으신가요? 아니면 또 아드님 입장에서는 안 좋으려나? 어릴 때는 싫어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미리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로이킴의 너와는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이네요. 우리 방글이 분들도 웃음 잃지 않는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테입니다. 그림책 할머니의 여름휴가를 보면요, 거동이 불편해서 휴가를 가지 못한 할머니를 위해 손주가 소라껍데기 속에 여름의 소리를 담아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귀를 기울여 그 안에 담긴 파도소리, 갈매기소리, 꽃게가 바스락거리며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되고요, 생생한 여름을 마주하게 되죠. 상암동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긴 한데요, 여름은 덥고 비 오고 습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연이 들려주는 이 생생한 소리로 우리의 일상이 더 풍성해지는 계절이기도 해요. 오늘은 큰 더위를 뜻하는 절기 대서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더위 속에서 파도소리, 매엄매엄 매미소리, 그리고 탈탈탈탈 얼음소리까지, 여러분은 어떤 여름의 소리를 마음 안에 담고 싶으신가요? 뭐가 됐든 그 소리들 사이사이에 굿모닝 FM도 슬쩍 피처링 해보겠습니다.

0: 싹쓸이 그 여름을 틀어줘 듣고 오셨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예 열려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도 여러분들 저와 인사 나누실 수 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딱 클릭하시면 되고요.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무흐즈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김민정 님이 오늘 연차냈는데 테디 보러 7시에 일어남. 느낌표가 뒤에 너무 많아가지고 읽다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예, 화나신 거 아닌가요? 본인이 선택한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요? 고마워요. 고마워. 김정아 님이 비 안 오는 대구는 아침부터 사우나예요. 유유 뜨거워도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비 내리는 곳은 약간 습도 높은 더위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안 오는 곳보다는 시원한 편이죠. 안 오는 곳은 진짜 너무너무 덥죠. 8457번님이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방학이지만 아이들 방학 특강 수업하러 가는 중이에요. 여름 휴가만을 기다립니다. 커피로 충전. 지금 아침 모닝커피 드시면서 예 많이들 파이팅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요. 어디서든 파이팅밖에 없습니다. 파이팅은 스스로 하는 거라 가지고 이게 또 막 옆에서 막 이렇게 해줘도 조금 도움은 돼도 이게 원래 엔진을 내가 돌리는 수밖에 없는데 엔진 돌릴 준비 되셨죠? 가야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시간 동안 그 화이팅 함께합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수현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4부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이 열립니다. 아, 게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즘 가장 핫한 출판사죠. 민음사의 박혜진, 이한솔 편집자가 와주십니다. 특별히 굿모닝 가족들을 위해서 책 추천도 해주신다고 해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도 책을 죄송스럽게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추천받은 책 꼭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읽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이렇게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KB국민은행, GS건설, SK케미칼,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경기도청, 3일제약, 키움증권, 에어비앤비, 유엔난민기구,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극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4만원
6: 회계관리,
7: 4만원
6: 재고관리,
7: 4만원
6: 생산관리,
7: 사업성공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어실 원스야.
11: 딱 한 번만
12: 티어실 원스야.
11: 싹 한 번에
12: 티어실 원스야.
11: 무조맨
1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7시 11분 딱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6: 네, 테디. 여름철 날씨 정말 어렵습니다.
15: 맞죠?
16: 네. 워낙 좁은 지역이 비구름이 발달하다 보니까 호우특보도 발효 해제가 실시간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남부지방은 비보다 폭염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은 정체전선이 북한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도권 강원 북부로 지금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하루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북부 지역으로는 낮까지 강하게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가뭄이 우려되는 영남지방 포함해서 남부지방으로는 오늘 절기 대설을 맞아 어제보다 낮 기온이 1, 2도가량은 더 높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포항이 38도, 울산 35도, 광주, 전주 34도, 서울은 28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곳곳으로 오후 한때 강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5: 매일 자는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0: 다음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들으시고 이거 뭐다? 그 작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신의 영역부터 열어볼게요. 스피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자,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 인물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 민경 PD 준비됐죠? 들려주세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웬일이야?
2: 결혼 축하해요. 좀 뵐 수 있을까요?
1: 내가 오늘은 바쁜데?
2: 언제쯤 시간 괜찮으세요?
1: 글쎄.
2: 그럼 시간 나실 때 전화 한번 주실래요?
0: 울지 마요. 자, 1등 정답자 가장 빠르게 보내주신 분은 문자였습니다. 문자번호 6560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진짜 빨리 보내주셨고, 신의 영역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행운 영역 있습니다. 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 건데요. 그동안 지금 들으신 장면 어떤 작품인지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중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에게 블루베리 스무디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약간 구현을 하면서 힌트를 드렸는데, 이 작품의 제목 힌트 드리면 이곳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곳, 예, 그 장소만 맞춰주셔도, 이 단어만 맞춰주셔도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세계 최고의 휴양지 중 하나죠. 정답 받는 동안 이 드라마 OST 이현섭 My Love 듣고 올게요.

0: 이 노래 나올 때그 무드가 아 가장 좋았을 때 같아.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설레임, 뭐 사랑, 이별 이런 감정을 대하는 자세가 가장 진중했을 때 그런 시대였던 것 같은데. 이 드라마 OST의 이연섭 My Love 난 안 되겠니? 저러네. 로테이션 퀴즈.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명장면을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함께하고 있는데 정답 맞아요. 발리에서 생긴 일. 그러니까 발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내가 오늘은 바쁜데?
2: 언제쯤 시간 괜찮으세요?
1: 글쎄.
2: 그럼 시간 나실 때 전화 한번 주실래요?
0: 아, 이렇게. 문현정님이 정답 발리에서 생긴 일 처음엔 몰랐는데 보라에서 힌트 테디가 주는 거 보고 알았어요. 크크크크. 예, 제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화 받는 그 포즈 하면서 예, 그 주먹을 또 입에 넣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드라마 안에서는 이제 조인성 씨는 주먹 넣고 뭐 이러진 않아요. 그냥 울음 참는 게 다였는데 이거 제 기억으로는 이제 세윤이 형이 유세윤 형님이 세바퀴인가에서 흉내 내면서 갑자기 주먹을 그 오버 액션을 하시면서 주먹을 떴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다 조인성님이 주먹 넣는 걸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7132번님이 여전히 멋진 조인성님 어제 정오의 희망곡에 나오셨더라고요. 굿모닝 FM에도 초대 부탁해요. 정답 발리에서 생긴 일. 제가 고백을 합니다만 20살 때였나요. 예, 처음으로 어떤 연예인의 팬카페에 가입을 합니다. 그 사람 사진 좀 더 보려고. 그게 바로 조인성. 아, 별을 쏟아 보고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정도로 팬인데 예 아침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어제 심지어 나오셔가지고 대표로 우리 정오의 희망곡에서 초대를 한 거라 믿고 그냥 예 가겠습니다. 아 우리 민영 PD가 봤대요 실제로. 부럽다. 민영 PD 부럽죠. 부럽죠. 예.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있어요. 방송국에 있어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블루베리 스무디 보내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로테이션 퀴즈 대신에 새로운 코너 있는 거 아시죠? 불금엔 모닝 나이트 있는 날이에요. 내일도 즐겨주세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1: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What's grooving? I'm moving. Boom, bo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5191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구독자 수 가장 많은 너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결혼한 거 봄? 혼전 계약서가 화제인데요. 미스터 비스트가 외도를 할 경우 아내에게 약 73억 원을 준다는 조항이 있대요. 바람 피우지 말고 100년 해로 하시길 바랍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초대형 챌린지 기획으로 유명한 미국 너튜버이고 구독자 수 최고입니다. 무려 5억 명. 5억 명이에요. 혼전 계약서 스케일이 일단 남다른데 계약서 조항들 잘 지키면서 사실 서류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이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많이 힘들어질 때니까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고하나 고하나버님 초콜릿 드립니다. 78822번님 국립중앙박물관 새로운 굿즈 나온 거 봄? 조선시대 국쇠 모양의 키캡 키링이 나왔더라고요. 진짜 국중밥 감다산 인정. 사진 찾아보시면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고급스럽다. 국쇠는 원래 국가를 상징하는 도장이잖아요. 키캡은 키보드 스위치에 얹어있는 캡 모양의 부품인데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이 키캡 모양의 키링 유행하거든요. 국중박이 유행을 진짜 잘 따라갑니다. 여기 일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네요. 멋집니다. 7882번님 약과 선물로 드립니다. 자 프로미스나인의 바이타민 미 띄워드릴 거거든요. 이 노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어제 보내주시고 계속 보내주시면 이따가 소개해드립니다.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좋네요 노래. 프로미스나인의 바이타민 미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7608번님 일본의 인간 냉장고 봄 4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는 일본에서 인간 냉장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성인 한 명이 들어가서 앉아있을 크기에 가격은 14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벌써 150대나 팔렸다고 해요. 5분만 앉아있어도 찬바람으로 온도를 내려줘서 몸이 한결 나아진다고 하는데요. 야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야, 이게 약간 이게 미니 찜질방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1인용. 그것처럼 1인용 이제 냉방실이, 냉장실이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라도 열을 내려서 건강만 찰 수 있다면. 7608번님, 오징어 다리 쏩니다. 0207번님, 싸이 강남스타일 뮤비가 K-POP 최초로 60억 뷰.

0: 와, 기록한 거 봄? 무려 14년 전에 발매된 노래인데 아직도 조회수가 오르고 있다는 게 세계적인 명곡이란 증거겠죠? 저도 흠뻑 쇼 가서 같이 말춤 추고 싶네요 하셨는데 하, 최고의 노래죠. 0207번님 짜장라면 드립니다. 시간이 없네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혜 리포터.
5: 네 테디, 많이 더워지면은 비가 그리워질 수도 있겠죠?
0: 그렇겠죠?
5: 근데 참 운전하는데 계속 빗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정체가 아주 심한 건 아닌데요. 평소 걸리는 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광진구와 한남동 일대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은 구리 암사대교부터 밀리는데 한강대교까지 구간 계속 속도 내려가고요.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한 30분 사이에 차들이 확 늘어서 도봉지하차도 입구에서 성수까지 밀려 있고요. 의정부 방향은 월계일교에서 상계교까지 지체입니다. 인천에서 서울 쪽으로 경인고속도로는 부천에서 신월까지, 반대 인천 쪽은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지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니까 네. 또 카메라를 향해 인사.
1: 안녕하세요.
0: 깜찍한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아니, 자영 리포터가 동화구연 잘한다고 했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동화, 어떤 연기 이런 게 좀 자신 있고 어떤 건 좀 어렵고 있어요? 이런 게.
1: 어제도 읽어줬는데 이 토끼와 거북이에서 동물 친구들은 진짜 자신이 있거든요.
0: 아, 동물 친구들?
1: 토끼야 그만 놀려. 하, 진짜 못 달리는구나. 막 이렇게 하는데
0: 진짜 잘해. 와.
1: 네, 그 착한 할아버지 역할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0: 착한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1: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요. 네. 허허 그래 얘들아 뭐 이렇게 하는데 착하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 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래? 착한 할아버지 좀 말을 천천히 하면 되지 않나?
1: 하하 이렇게요.
0: 하하
1: 오
0: 그래
1: 오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같아요.
0: 산타 할아버지 많이 지쳤는데 자 어쨌든 아 구연 동화 하니까 또 동화책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1: 네.
0: 오늘 또 출판사의 분들 오셔가지고 동화책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자 깨알뉴스 자영 리포터랑 시작해보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빌라 가격과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0: 오, 아파트에 의해서 빌라까지요? 전세 사기 여파

0: 로 거래가 좀 줄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 네, 이 빌라 시장은 2022년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 이후로 이른바 빌라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극심한 침체를 겪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빌라로 불리는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4.26%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보다 아주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음흠. 또 거래량도 늘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서울의 연립 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19,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8%나 증가를 했습니다.
0: 오, 가격도 오르고 거래도 늘고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 매물 부족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빌라로 실수요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전세 물건까지 부족해지면서 아파트의 대체 주거지로 빌라를 선택 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해요.
0: 전세 사기 여파로 외면받던 빌라가 다시 새로운 선택지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따가 오키뉴스에서도 자세히 다뤄볼게요.
1: 다음 소식입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서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소아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0: 예, 어떤 예방 수칙을 지키면 좋을까요?
1: 네, 먼저 아이를 위해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의약 외품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보통 이 뽀로로 같은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모기 팔찌나 패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의약 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기피제 가운데에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합니다.
0: 아, 진짜요?
1: 네, 그리고 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아이 피부에 발라주는 것이 좋고요.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을 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먼저 바르고 모기 기피제를 나중에 발라야 한다고 합니다.
0: 네, 아이들 피부에 이제 직접 바르는 제품인 만큼 꼼꼼히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중요하겠네요.
1: 네, 협회는 또 여름철에는 물이나 음식 때문에 걸리는 감염병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어요. 해외에서는 가급적 끓인 물이나 개봉하지 않은 생수를 마시는 게 좋고요.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과일이나 생채소, 또 상온에 오래둔 음식, 덜 익힌 어패류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로바이러스는 알코올 손소독제가 잘 듣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누를 이용해서 2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0: 예, 아이가 아프면은 가족 모두 좀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수칙 챙기시길 바랍니다.
1: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비번이던 간호사 두 명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한 생명을 구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0: 아, 진짜 다행이네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1: 네, 며칠 전 경기 부천 송내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0: 네.
1: 그런데 그 현장을 목격한 오경민 간호사와 조예본 간호사가 즉시 심폐소생술에 나섰고요. 역사 내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 이 AED를 활용해서 응급처치를 이어갔는데요. 다행히 남성은 두 간호사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자발순환을 회복을 했고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0: 두 간호사의 침착하고 빠른 대처가 진짜 소중한 생명을 살렸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심정지의 경우에는 발생 후 4,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손상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데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초기 응급처치가 생존율을 좌우하는 만큼 평소에 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알아두면 위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교육은 각 지역 보건소나 소방서 등에서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한 번쯤 배워두시는 것도 좋겠죠.
0: 예, 응급 상황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만큼 심폐소생술 교육 꼭 한번 받아주시는 거 추천합니다.
1: 네, 이수키님이 아, 여행 가면 모기기피제 팔찌형 꼭 사갔었는데 허가받은 게 없다니 충격이네요.
0: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사는 것 같던데
1: 네.
0: 허가받은 건 아직 없다는 소식입니다. 6433님이 와, 모기기피제 마침 오늘 사려고 했는데 오늘 깨알리스 큰 도움이 됐어요.
1: 네,
0: 그러니까요.
1: 의약 외품 꼭 확인하세요.
0: 예. 자,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밤만 맞춰도 성공이 개꿀 퀴즈쇼 반발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즈의 러브119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모르는 문제 나오면 빨리 패스를 외치는 게 유리해졌습니다. 조금 바뀐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바로 신청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나주에 살면서 매일 아침 굿모닝 FM을 듣고 있습니다. 아들, 딸과 함께 등교 준비를 하는 두 아이의 아빠예요. 오늘은 우리 집 보물리로 큰딸 라연이의 8번째 생일이자 신나는 여름방학의 첫날입니다. 이벤트를 잘 못하는 서툰 아빠지만 오늘만큼은 딸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행복한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신청합니다. 나연아, 생일 정말 축하하고 아빠 딸로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아, 다정한 아빠. 자, 이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동고 치킨 받자 바라바라 바라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너무 급하게 불렀죠 제가. 예.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저는 전남 나주에 살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0: 네 태훈님 반갑습니다.
1: 네.
0: 아 첫째 딸의 이제 생일인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어 나연이 옆에 있어요 지금?
1: 네 지금 옆에 있어요.
0: 어
1: 나연아
0: 그러면...
1: 나연아.
0: 나연아 안녕.
1: 인사.
2: 안녕하세요.
0: 생일 축하해.
1: 생일 축하해.
2: 감사합니다.
0: 아 예뻐, 아 예뻐. 어 생일 선물을 그러면 준비를 따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옆에 있어가지고
1: 아, 생일 선물이요? 예. 어 일단 갖고 싶은 게 없다고 해가지고 못했는데 다른 것도 이제 나오면 생각나면 하기로 했어요.
0: 어 원래 나연이 뭐 먹는 거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1: 아 예쁜 거 좋아해요.
0: 예쁜 거 하라 그러면 또 마련해야겠네.

0: 아, 그래도 우리 보물 1호 때문에 이렇게 용기 내서 또 신청해 주셨는데 아, 네네. 지금 어때요? 좀 떨리신가요?
1: 아, 예. 생각보다 긴장 안 할 것 줄 알았는데 너무 긴장되는데.
0: 그죠. 이게 막상 연결되면 또 네네. 생각지도 못한 긴장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자, 네. 반반은 계속 잘 풀어가지고 네. 선물 한번 가자고요, 우리.
1: 예, 알겠습니다.
0: 아이들 응원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나연아 응원.
3: 아빠 파이팅.
1: 루아야 아침을.
0: 아침을.
3: 아침을 집어 먹자.
0: 귀여워.
1: 매일 하고 있어 이거.
0: 너무 귀여워. 아침을 씹어 먹자. 5184번님이 코맹맹이 소리 너무 귀여워요. 사랑스러운 나연이네요. 나연 아빠 파이팅 하셨고.
1: 감사합니다.
0: 7022번님도 오 저는 나주로 출근 중이에요. 반갑습니다. 오. 퀴즈 파이팅 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많은 분들이 예, 응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반반은 퀴즈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데 모르면 네. 빨리 패스하세요.
1: 네네.
0: 예 제한 시간 77초입니다. 77초 동안 저랑 호흡 맞춰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1: 네.
0: 들어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35 빼기 23은?
1: 12.
0: 사자성어예요. 기운이 만길의 이을 만큼 치솟음. 기고?
1: 만장.
0: 고량주는 어느 나라 소리일까요?
1: 중국이요.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 아주 나이스.
1: 패스.
0: 어허, 속담을 이어주세요. 똥 묻은 개가?
1: 묻은 개가 화물 보 나무란다?
0: 그렇지 그렇지. 뭐 다른 거 묻은 개를 나무라는 건데.
1: 패스. 일단 패스할게요.
0: 뱀이 그 깨물면 마이 아파. 이 대사가 나오는 영화 제목은?
1: 마이 아파.
0: 패스 패스.
1: 아, 패스.
0: 24절기 중 소소와 입추 사이인 이날입니다. 오늘 몹시 심한 더위를 뜻하는 이날은?
1: 대서.
0: 교회를 영어로 하면?
1: 처치.
0: 대한민국 여자 배구 최초로 해외 프로리그에 진출한 선수는?
1: 박세리?
0: 배구.
1: 아, 배구. 이현경?
0: 365개의 섬이 있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에 위치한 도시는?
1: 진도.
0: 아니야. 아니.
1: 신안.
0: 아니야. 빨리 아무거나. 바쁘다. 맞아. 이 노래로 아. 좋았어. 그래도 우리 잘 풀었어.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10문제 중에 나이스. 무려 7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힐링 소맥 치킨의 콜레스테이트 획득하셨습니다.
1: 7개 맞췄습니다.
0: 아, 7개 맞췄어. 다 맞출 뻔했어.
4: 10개씩 맞춘다는.
0: 자, 오답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나이스. 이 노래는 세븐틴의 노래였고요. 속담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리고 뱀이 깨물면 마이 아파. 이 대사가 나온 영화 제목은 웰컴 투 동막골이었습니다. 아우. 문제 잘 푸셨어요. 차분하게 그래도.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대우님.
1: 네네.
0: 멋졌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나연아 오늘 생일 너무 축하하고 이따가 또 재밌게 우리 놀러 가자.
0: 또.
1: 사랑해 나연.
0: 또 가족들 또 있잖아요.
1: 아 항상 같이 고생하는 저는 이제 나주에서 출퇴근하는데 와이프는 좀 멀리 출퇴근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진짜?
1: 항상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0: 예 그리고요
1: 사랑해 여보.
0: 아 좋다 태우님 너무 좋아요. 잊으면 안 돼.
1: 마지막으로 아침을
3: 뭐래?
0: 아침을 씹어 먹자. 다들 안녕.
1: 예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0: 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대서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대서는 장마가 끝나고 땡볕더위가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대서에는 이 동물 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영어로 그럴 뻔했다. 영어로 goat라고 부르며 매매 하면서 우는 이 동물 무엇일까요? 자, 오늘 힌트 객관식으로 내드립니다. 1번 염소, 2번 졌소, 3번 이겼소. 3번 하지 마라. 진짜 3번.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번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 계속 보내주십시오.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옥상 달빛에 이것 4만원. 아프리카에선 염소 한 마리 4만원이래. 싸다.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대사에는 이 동물 뿔도 녹는다 해서 이 동물 정답은 바로 1번 염소였습니다. 김진희님이 염소, 우리 집에 염소 3마리 있어요. 염씨, 아빠, 딸 둘이요. 테디 화이팅! 아, 염가이시군요 여기가. 0076번님이 정답 염소. 동생이랑 누구 번호가 소개되나 내기 중이에요. 으아, 과연... 둘 다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됐어요. 이겼네요 오늘. 승자의 하루 보내십시오. 패자에게도 예, 관용과 사랑을 베푸시고요.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문제로 나왔던 노래를 띄워드리려고 하는데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염소, 저 어릴 때 외갓집에서 염소 출산 제가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 다 밭에 일하러 나가시고 저 꼬마였는데 염소가 이제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통이 막 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집 있는 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출산하는 거 제가 이제 목격했거든요. 처음으로 본 거예요. 동물이 아이를 낳는 거. 네 마리, 다섯 마리인가 네 마리인가 낳았는데 아, 그 케어가 중요하다는 걸 몰랐어 꼬마 때. 그래서 반은 먼저 가고 밥만 살았어요. 너무 신기한 경험과 너무 슬픈 경험과 너무 죄책감과 너무 막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동물이 저한테는 염소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태어난 염소 꼬마 아이들하고 놀았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냥 저의 이야기였어요. 세븐틴 아주 나이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컵라면에 카레까지 3분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꽤 많죠. 어느 작가는 그 3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봤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창문을 열고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들을 수 있고, 시를 한 편 읽을 수도 있겠구나. 3분이면 평소에 못하거나 안 하던 걸 꽤 많이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짝 틈이 나면 뭘 하나. 아, 습관적으로 바로 핸드폰. 점점 할 줄 아는 건 딱 하나, 핸드폰. 되게 막 서글픈데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신림에 살고 있는 쿠쿠입니다. 브랜드 매니저로서 담당 브랜드 맡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많이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거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전 8시에 거의 제가 담당하는 브랜드 실적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요. 업무적으로 중요한 일정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 중간에 반차를 써서 어디 가볼까 하고 있어요. 제가 창원이 고향인데 같은 고향인 강동원님 많이 좋아합니다. 창원의 자랑은 강동원입니다. 강동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해버 굿테이.

0: 네, 식품 회사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세요. 닉네임이 쿠쿠입니다. 그 관련 없어요. 쿡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식품 마케팅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는 일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또 시식도 해봐야 되고 테스터로서 역할도 해야 되니까 좀 부럽기도 했는데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음식 개발하면서 많이 먹어보니까 또 일로 먹는 건 또 다른 느낌이라. 근데 저는 그쪽으로 이제 재능이 많은 거죠. 사실 테스터를 아주 충실히 짧은 시간에 많이 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다 배불러서 잘 모르거든요. 맛도 막. 근데 저는 계속 배가 안 부르니까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반찬에서 어디로 떠나볼까 이제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 마음 한쪽에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 다 품고 사는 것 같네요. 저도 어디론가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안 간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어디 가야 되나? 어쨌든 예, 멋진 하루 멋진 아침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 FM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남겨주셔도 좋고요. 문자로 남겨주셔도 돼요.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듭니다. 여러분들 인사 남기고픈 분들 신청해 주시면 저희 굿모닝 FM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고운 목소리 곱게 담아오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면 보일 수 있고요.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무흐즈를 통해서도 지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인사하는 거 안녕. 많이 보러 와주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어쩌다 보니 얄미운 연기 전문 배우가 됐습니다. 네.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휘준입니다.
0: 아, 카메라 보고 인사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0: 전면
1: 여러분.
0: 전면.
1: 아, 전면. 네, 전면. 안녕하세요. 카메라 어색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0: 카메라가 왜 어색해 안 하는 거예요?
1: 아직
0: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1: 아직 낯가려요.
0: 아, 네. 정말? 네,
1: 친해지는 중입니다. 10년
0: 제일
1: 동안.
0: 사실 네. 클로즈업밖에 안 담겨요. 아나운서는 풀샷을 담을 일도 없어.
1: 그것도 맞아요.
0: 뉴스는 맞아요. 바스트샷인데 이게 어색하다고?
1: 안녕.
0: 자, 알겠습니다. 상황극에서 어제 얄미운 친구 연기 아주 제대로 해주셨어요.
2: 제가요?
0: 얄미운. 있네. 이 안에 있네 원래.
2: 저요?
0: 네.
2: 없어요?
0: 실제로 얄밉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2: 많죠.
0: 많아? 아, 이게 어쩔 수 없나 보다.
2: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놀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0: 놀림 받는 것보다 놀리는 걸.
2: 둘 다 좋은데. 근데 막 그런 이렇게 막 얄밉게 막
0: 개구쟁이 막 개구쟁이.
2: 네, 분위기를 이렇게 놀리면서 푸는 걸 좋아해요. 많이 혼나요, 많이 혼나.
0: 희준 아나운서는 우상이고 네. 서로 놀리고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한때 별명이 짜스였어요, 짜스.
2: 짜스요?
0: 예, 네, 짜증나는 스타일. 얄미운 거보다 한 단계 민 거지.
2: 아, 약간 비호까지.
0: 아, 약간 그,
2: 위험한
0: 그 선에 있는 거죠. 아, 아, 아, 제 싫진 않은데 약간 짜증난다 이런 이유. 아, 친구들한테 짜스였습니다.
2: 짜스 연기 한번 나중에 해주세요. 우리 제작진들.
0: 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다 공개하는데 아니에요. 평소에 다정합니다. 평소에 좋아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중간중간 아, 얘 짜스라니까. 이렇게.
2: 뭔지 알아, 뭔지 알아.
0: 언어유의, 자, 짜스와 얄스 함께합니다.
2: 네, 짜스, 얄스. 자, 목요일은 복습하는 날입니다. 배웠던 것들 잘 기억하고 계신지 저희가 검사해드릴게요. 퀴즈 내드릴 테니까요. 가볍게 풀어보면서 함께해주세요.
0: 자, 복습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문제 가볼까요?
2: 네, 과음한 휘준은 편의점에서 마지막 남은 숙취 해소제를 집기 위해서 1번 재빨리 손을 뻗었다. 2번 재빨리 손을 뻗었다.
0: 아하.
2: 어허.
0: 자, 정답. 이 완벽한 정답 맞추는 분들은 정말 들으신 분들이고. 아하.
2: 재빨리와 재빨리.
0: 일단은 임성자님이 미니에서 정답.
2: 감사합니다.
0: 아, 지금 여러분 언어 유희의 짜스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제 개인 얘기고.
2: 짜스 그만.
0: 짜스 처음 들어봐요 하시는데 아 처음 듣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언어 유희에 산 적이 없어요.
2: 없어 없어.
0: 재발리랑 재빨리 중에 옳은 표현 네. 무엇인지 문자 샵 8000번 짧은 걸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이니까 보내주십시오.
2: 네.
0: 마치시면 특급 칭찬 드립니다. 일단은 한 가지로 선택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2: 아.
0: 그리고 임경은님,
2: 네.
0: 이은경님
2: 네.
0: 이렇게 완벽한 정답도 있고요.
2: 네.
0: 정답 발표해 주시죠.
2: 당당하게 하나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재발리 재빨리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동작이 제고 빠르다는 뜻이에요.
0: 3510번님이 정확하게 네. 둘 다예요. 속도에 따라 다르게. 정확하게 들으셨다.
2: 그렇습니다. 재빨리는 재빨리보다 조금 여린 느낌을 주는 표현이에요. 좀 더 이제 다급할 때는 재빨리라고 쓰면 되겠죠.
0: 자, 여러분들 맞힌 분들 일로 오세요. 자, 특급 칭찬이. 다음 문제 갈까요?
2: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소개팅에서 만난 태순이 마음에 든 휘돌은 태순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태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번. 아, 제가 여기서 집이 머지 않아 괜찮아요. 2번. 아, 제가 여기서 집이 멀지 않아 괜찮아요.
0: 자, 머지 않아와 네. 멀지 않아 중에 이 네. 표현 안에서는 어떤 게 옳은 표현인가? 네. 집이 머지 않아. 집이 멀지 않아. 어떤 표현이 옳은 표현일까요? 여러분들도
2: 보내주세요. 과연 거리 때문일까?
0: 거리 때문일까? 연애할 때 거리 상관없는데, 그죠?
2: 그러니까요.
0: 어떻게든 더 오래 같이 있고
2: 다 싶어. 이유가 있겠지, 그죠? 네.
0: 자, 여러분들 정답을 보내주시는데
2: 네.
0: 이분은 늦게 지금 보내시는 거겠지? 둘 다 정답이라고 보내시는 분은?
2: 아, 아직 재빨리에 있군요.
0: 아직 재빨리에. 빨리 재빨리 2번으로 그러니까, 오세요.
2: 빨리 오세요.
0: 2번 문제로 빨리 넘어오시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답을 보내주십니다. 다들 모범생.

0: 우등생들
1: 좋아요 좋아요.
0: 아 오답도 있어요.
1: 한번 살짝 언급 한번 할까요? 오답.
0: 오답?
1: 네 누구?
0: 아, 오답. 괜찮나? 박은경님 괜찮으실까요?
1: 박은경.
0: 예 이렇게 자꾸 틀리시는 거 괜찮나?
1: 박은경.
0: 자 정답 네. 발표하겠습니다. 자,
1: 정답은 2번 멀지 않아가 맞습니다. 멀지 않다는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을 말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제시된 문장에서 집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있으니까 멀지 않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멀다에 안타가 붙은 형태라서 뛰어서 씁니다. 근데 이제 머지 않다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됐기 때문에 합성어입니다.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써요. 머지 않다는 꼭 좋습니다. 기억해주세요.
0: 예, 우리 선생님 설명해 드리는 동안 제가 특급 칭찬 다 드렸거든요. 네.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1: 자, 치킨 배달을 시킨 태희는 주문이 한참 밀려있다는 얘기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번 아 치킨 오려면 한참 멀었네. 2번 아 치킨 올려면 한참 멀었네.
0: 아 어렵다 어려워.
1: 네.
0: 최고 난도입니다. 치킨 오려면이 맞을까요? 치킨 올려면이 맞을까요? 네. 오려면 보내주십시오.
1: 보내주세요. 아. 이거는 둘 다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치킨. 아 참.
0: 치킨 한 번에 몇 마리 드세요?
1: 아, 갑자기요?
0: 예. 아 저는 이게 늘 네. 신기해.
1: 치킨 그냥 한 마리 아닌가요?
0: 그러니까 어떤 집은 4인 가족 치킨 한 마리를 시켜도 남는 집이 있대요.
1: 아 그거는 조금 선 넘었다.
0: 아 그게 말이 되나?
1: 최소 2인 1닭.
0: 2인 1닭.
1: 저는 1인 1닭.
0: 저는 1인 2닭.
1: 어?
0: 아 그렇다고요.
1: 닭과 사람이 바뀌었는데?
0: 1인 2닭. 심지어 저는 어? 닭을 반찬으로 먹습니다.
1: 아 어?
0: 밥이랑 같이 치밥스.
1: 아 치밥스.
0: 자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치킨 얘기하다가. 예. 예. 자 정답은 1번. 오려면이 맞습니다.
0: 지금 대부분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동사 오다에 연결음이 뭐뭐 려면이 붙은 형태인데요. 이 려면 하려고 한다면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올려면 가려면 등과 같이 리을이 없는 동사에 리을을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오려면 가려면 이렇게 받침 다 없이 쓰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0: 예. 아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정답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1: 네.
0: 장성희님이 테짜스 오늘도 언어유희 재밌었어요. 휘알스.
1: 휘알스.
0: 내일 봐요.
1: 네.
0: 그런데 장성희님도 약간 짜스네요.
1: 아 그러네. 예. 짜스인지 알스인지 모르겠지만.
0: 짜짜스. 자 비전 네. 아나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1: 네.
0: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0: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AOA의 날 보러 와요.

0: AOA 날 보러 와요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소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자, 오늘 4부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게미 초대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핫한 출판사 민음사의 박혜진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문학의 세계로 풍덩 빠져볼까요? 감사한 분들 만나볼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유니베라, 음주유엔 팀앱 대리, 빙그레,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대자동차,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8시 17분 11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0: 네, 오늘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으로 오려면 우산부터 제발리 챙기셔야겠고요. 반대로 중부지방에서 남부로 가신다면 머지않아 폭염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입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로 장맛비 이어지겠고요. 주로 수도권 강원도로는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오락가락 강하게 내릴 때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 어제보다 더 더워서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포항이 38도, 광주가 34도, 서울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오후한때 소나기 지날 때가 있겠고요. 중북부 지방의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단신편 MBC FM4U 날씨와 상황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보이는 라디오로 또 우리 소연 기자님의 미모 자랑을 또 하는 시간.
1: 적응이 안 되는.
0: 적응이 안 돼서요?
1: 적응이 안 되네요. 예,
0: 오늘 다들 보시고 전투복 어디 갔냐. 오늘 발레리나 오셨냐.
1: 발레리나.
0: 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니까 또.
1: 이렇게 튼튼한 발레리나가 어디 있습니까.
0: 아, 어디가. 뭐가 살짝. 예, 뭐가 튼튼해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근해 주셨는데 키워드 뉴스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벌금 1,000만 원, 두 번째 키워드 근저당, 마지막 키워드는 보안 수사권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벌금 1,000만 원입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았었는데 어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법원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2,1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추징은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을 금전으로 징수하는 사법 처분이죠.
0: 예.
1: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 이게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그러니까 법원의 첫 판결인 건데요.
0: 예,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2021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오 시장이 이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그 비용은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 이 내용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0: 그 혐의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1: 네, 법원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5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이에 대한 비용 2,100만 원을 아까 말씀드린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게 맞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법에 맞지 않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이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0: 예, 오 시장은 그동안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이제 자신의 무죄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여론조사도 김한정 씨가 의뢰한 거고 비용도 자신 모르게 김 씨가 납부한 거다. 이런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오 시장이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법의 취지와 내용을 잘 알았으면서도 범행을 주도하고 재판에선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와 주장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 다만 이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땐 공소장을 제출하는데요. 이 공소장엔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 즉 피고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자세하게 적습니다. 오 시장의 공소장엔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가 10건으로 적시가 돼 있다고 해요. 법원은 그 가운데 5건의 여론조사만 유죄, 그러니까 오 시장의 요구에 따른 거였다 이렇게 봤고요.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의뢰한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 네, 벌금 1,000만 원.
1: 네.
0: 이게 이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을 하나요?
1: 네, 법에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고요. 향후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오 시장의 1심 선고 결과가 벌금 1,000만 원이었으니까 이게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요. 2030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0: 오 시장은 일단 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을 재판에 넘긴 특검팀도요.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근저당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최근에 팔았어요. 네. 그 거래 방식이 알려진 뒤 약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집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난 14일 29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16일에 소유권이 매수자, 그러니까 새 집주인에게 이전됐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 대통령 부부가 이 집, 그러니까 자신들이 판 집에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0: 근저당을 설정을 했다?
1: 네. 채무자는 이 대통령 부부의 집을 산 사람, 그러니까 새 집주인이고요. 채권자는 이 대통령 부부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0: 예.
1: 이 상황을 조금

0: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새 집주인은 잔금을 다 치르지 못한 상태, 즉 29억 원의 집값을 온전히 다 치르지 못한 상태였고, 이 대통령 부부가 이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자신들이 판 집을 담보로 잔금 받을 권리, 근저당을 설정했던 건데요.
1: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 일단 소유권은 네. 넘겼어요. 네. 그리고 잔금은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이 집을 담보로 잡았다.
0: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였다고 설명했고요. 이 매수자, 새 집주인은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1: 네, 그런데 이제 요걸 두고 네. 꼼수, 편법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새 집주인이 대출 규제로 인해 당장 잔금 치르기 위한 대출을 받기 어렵다 보니 근저당이란 방식으로 사실상 사적 대출을 해줘서 규제를 우회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는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라면서 당명을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서민 대출사들인 다 끊어놓고 본인은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팔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거래는 통상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오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려요.
0: 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와 국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대통령 근저당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대출 규제 관련 논의 뜨거울 걸로 예상되고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 또 주택 공급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1: 네, 이따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보안수사권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0: 네,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필요한 수사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검찰 보안수사권.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찰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완성이라고 말했는데요.
1: 예, 장윤길 사건 이후에 민주당 안에서도 보안수사권 남겨둬야 된다라는 논의가 나왔었죠.
0: 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한 대행은 이에 대해선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닌 두터운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의원총회와 전문가도 참여하는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추가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네. 핵심 한 줄 대신 네. 보너스 한 줄 뉴스를 주신다고요?
0: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모두 진화됐습니다. 화재 발생 109시간 40여 분 만입니다.
1: 어쨌든 완전 진화라고 하니까 좀 다행인데.
0: 너무 다행이죠. 소방대원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셨어요.
1: 너무 진짜. 고생하셨어요. 네. 자, 양승 기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예,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다음 주에 봬요.
1: 손보의 홈레커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굿모닝 FM 초대석 아깨미 민음사의 박혜진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 들어올게요.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 오늘 외모가 되게 인문학적이세요. 지적인 느낌.
2: 또 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네, 안경을 좀
3: 신경 쓰셨네요.
2: 왔습니다.
3: 네. 도로가 좀 전 시간보다 많이 밀립니다. 올림픽대로도 고장차가 있었고 차들도 늘었는데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지체고 이후 여의도 통과하는데 20분 더 걸리고 있고요. 압구정동 일대도 밀립니다. 강변북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도 쭉 밀리는데 1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은 마장동 부근 2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가 많이 혼잡하고요. 이 전으로 홍지문 터널 일대 지체고 반대쪽도 정릉 지나면서 성산 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은 성수 다 가서 고장차가 생겼는데요. 도봉지하차도 중간부터 성수 쪽으로 지체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도 외곽 쪽으로 고장차가 생겨서 중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누군가는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독서 붐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출판사입니다. 민음사의 박혜진, 이한솔 편집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또 두 분 모습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정면 카메라를 향해서도 또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요쪽 카메라. 요쪽 카메라. 네, 지금 카메라를 찾고 있는 모습까지도 네. MBC 공식 노트북 채널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미니로도 보실 수 있고요. 자,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음사 해외문학팀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0: 환영합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환영합니다. 네.
2: 네, 저도 같은 민음사 해외문학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한솔 편집자입니다.
0: 환영합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른 아침에 활동은 괜찮으신가요? 컨디션이?
1: 저희는

0: 직장인이기 때문에 네. 평소에 이 시간이면 회사에 출근한 지 저는 1시간 반이 넘은 시간으로
1: 커피 한 잔 마신 시간입니다.
2: 7시에 출근하세요?
0: 네, 7시에 출근합니다.
2: 아니, 어쩜 그렇게 일찍 출근을 하시죠?
0: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겠다는 야심으로.
2: 아, 그 본인이 설정하는
0: 네,
2: 거군요.
0: 네.
2: 아,
0: 네.
2: 노동 시간은 정해져 있고.
0: 네, 네.
2: 좋네요. 일찍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7시 출근은 쉽지 않은데.
1: 혜진 씨는 7시까지 출근하고 예. 저는 8시까지 출근해서 8시까지 하고 네. 둘 다 애기 엄마라서 애기 데리러 가야 돼가지고
2: 아이가 우선이구나. 네. 스케줄이 아이가 우선이 됐군요.
1: 네. 예.
2: 그래도 이렇게 일찍 또 아침을 열어주는 많은 분들 중에 두 분이 계셨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많이 반겨주고 계신데 한선미 님이 와우 민음사 편집자님들 너무 기대돼요. 5137번 님이 태희의 고향 울산에 사는 혜진 씨의 조카 예준 맘이 응원합니다. 민음사의 엘레강스 박혜진 목소리가 너무 고급지시다.
0: 저희 사촌 오빠의 아내이신 것 같습니다.
2: 예, 아.
0: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새언니이신 것 같습니다.
2: 예,
0: 조카 가족. 이름도 똑같고 울산에 사시는 것도 똑같고
2: 아, 그렇네요.
0: 가족이 동안됐고
2: 인증됐어요. 인증.
0: 네. 네.
2: 서보람님은 어제 민음사 이한솔 편집자님 나온다고 해서 낯술 낭독 책 미리 와. 보기로 예습했어요.
1: 너무 감사합니다.
2: 낯술 낭독의 저자이시기도 네. 하시니까 저도 이 책을 선물 받았던 것 같아요.
1: 와. 책 훌륭한 많이. 책인데 읽어보셨나요?
0: 선물 받았던 것 같아요 해서 이미 저희는
2: 제가 이 부분에서 갑자기 굳어지는데
1: 마음의 균열이
2: 아니에요. 그 책이라서 안 읽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보다 책 읽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 만나가지고 조금 좋은 영향을 좀 받고 싶어요.
0: 많이 읽으실 것 같은 이미지인데.
2: 네. 제가 책을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근데 책 안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어린 시절에 이걸 못 벗어났어요. 아직도.
0: 예. 그림책 너무 좋죠.
2: 그림책. 예.
1: 훌륭합니다.
2: 그림이 있어야 일러스트가 중요해요.
0: 한솔 과장님 아버님이 예. 되게 유명한 또 그림책 작가님이세요.
2: 아주
0: 이억배 작가님이시라고 세계적인 작가님이십니다.
1: 네. 예. 이번에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한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이억배의 딸 이한솔입니다.
0: 와 멋있다.
2: 그럼 제가 이혁배 작가님의 책부터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0: 아,
2: 너무 훌륭합니다.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 영광이네요 정말. 요새 독서는 힙하다.
0: 네.
2: 예, 텍스트 힙 열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진짜 제 주변에도 진짜 많은 분들이 책을 끼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고 원래 읽지 않았던 친구들 같은데 이거 폼 아니야?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유행에 민감한 우리 청취자분들은 민음사라는 출판사 이름을 또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민음사 덕분에 편집자라는 직업도 이제 핫해졌습니다. 편집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편집자.
1: 편집자는 PD랑 비슷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2: 네네.
1: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책이 되기까지의 모든 걸 다 총괄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작업자와 계속 소통하고 그리고 이 작업물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면서 개선하고 그게 그래서 한 권의 책이 될 때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저는 이제 편집자라고 해가지고 후반 작업, 중반 이후 후반 작업에 참여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1: 네.
2: 마지막까지 함께 있는 분이군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어떤 책을 낼까 하는 그런 기획 단계부터 책임을 지는 역할입니다.
2: 엄청 중요한 역할이네요.
1: 네.
2: 바탕이네, 진짜 바탕.
1: 네.
2: 편집자가 되려면은 일단 필요한 자질, 또 편집자를 꿈꾸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1: 자질이요. 자질은
2: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느낌이 나면 편집자의 재능이 좀 보인다.
1: 아 일단 책벌레여야 되고.
2: 아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야 되네. 맞아, 그건 맞네.
0: 놀림을 받아야 돼요. 책벌레, 너 책벌레지? 너
2: 주변에서
0: 책벌레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1: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2: 네,
1: 네. 점심 시간에 운동장 나간 대신 도서실 가서 책 정리해야 되고 도서부 출신들 너무 많고요.
2: 정말
1: 도서반.
2: 정말 책을 사랑해야 되네.
1: 네, 네.
2: 본능적으로 책과 가까워야 되는
1: 네.
2: 어릴 때부터 그런 추억들이 있어야지 또 편집자의 재질이 있다. 재질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두 분은 그러면 그런 경험들 다 했겠네요. 놀림 다 받고.
0: 그렇죠. 놀림도 받았고 친구들이 놀려도 아 이게 놀리는 건지 칭찬인지 문제로.
2: 아 그렇겠네. 난 좋아서 하는 건데.
0: 네, 네. 이게 뭐 막 맨날 별명이 책벌레 아니면 뭐 문학소녀 막 이런 거였는데 그게 놀리는 건가 아니면 칭찬해 주는 건가 긴가민가 하면서
2: 네,
0: 10대를 지났던 것 같아요.
2: 네. 아 이런 기분을 다들 느끼셨구나.
1: 네.
2: 편집자가 돼요 그러면 직업병이 뭐가 있어요?
1: 직업병은 네. 직업병이라기보단 왠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편집자다 이렇게 딱 밝혔을 때 맞춤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은 게 압박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카톡 보내기 전에 검수하고 보내고
2: 아 그거 틀리면 또 약간 모양 빠지는 느낌 네. 드는 거구나.
1: 네, 네.
2: 상대방도 찝기 좋고 어, 그런 게 또 있구나. 저도 이제 가수라다 보니까 직업병으로 노래방

0: 자꾸 만져요.
1: 아 진짜요? 네,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0: 있는지 모르죠. 네. 그래서 친구들이 또 손가락질합니다. 저 병이다 병.
1: 아, 저 그렇게, 정확하게.
0: 네, 그렇게 하는 게 또 병이 됐습니다. 아 맞춤법이 또 그렇게 했구나. 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한수 편집자 낯술 낭독이란 책을 내신 작가이시기도 한데 네. 편집자일 때와 저자일 때 이게 동시에 그럼 같이 하는 건가? 네, 아니면 네. 다른 분에게 좀 기대사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2: 아 이제
0: 이거 너무 좋아.
1: 아, 내가
0: 어, 처음 기획부터 나는 필요해. 아, 너무 궁금한데 뭐 어떻게 하는
2: 아 근데
0: 거예요?
2: 약간 그런 과정이 자체적으로 일어나긴 했어요.
0: 아 그럼 있어야지. 당연히.
2: 이 책이 왜 있어야 되지? 이제 그거에서부터 아 이 책은 이래서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었고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민음사 사내 모임으로 낯술 낭독회라는 모임을 8년째 하고 있어요.
0: 아 있군요.
2: 이제 뭐 낯술 낭독회 뭐냐면 주말 한두 달 한 번 주말 낮에 모여서 낮술 마시면서 책 낭독을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0: 엄청 낭만적이다.
2: 그러니까요.
0: 어, 낭만적이야.
1: 회사 사람들끼리.
2: 회사 사람이야.
0: 아, 이 회사 사람들 정말 미친 사람들이야.
1: 주말에 만나서 회사 사람들끼리.
0: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2: 그렇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 일하고 사무실에서 얼굴 보고 그럼 내일 봐. 이러고서는 토요일날 각자 집에 모여서 하루 종일. 난 12시에 만나면 새벽 2시에 가요. 봐.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근데 이 책 왜 있어야 되지 했을 때 이제 저는 아 이 책은 일터에서 만난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희가 보낸 시간으로 나름의 답을 이렇게 보여드린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회사 사람이랑은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회사가 또 너무 나의 삶에서 큰 지분
0: 사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2: 나의 머리를 막 지배하고 있어. 맞아, 몸과 맞아. 마음을 다. 근데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안 지내고 혹은 뭐 그렇게 일과 삶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1: 그쵸, 그쵸.
2: 그래서 나이 들고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0: 맞아.
2: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좀 뜻밖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좀 새롭게 관계 맺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좀 제안을 드리는 네, 그런 책입니다.
0: 저는 낯술 낭독 제목만 보고 죄송해요.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1: 근데 그 편견 그대로긴 해요.
0: 꼭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술 드시는 분들 여기 또 합리화 가득하겠구나 이 생각을. 이 생각을 했어. 술의 낭만에 대해서 막
1: 아, 시중 진단 막 이런 거.
2: 맞아요.
0: 술 마시는 이유 너네가 아니 뭐 이런, 이런 건 줄 알았어. 아니었구나.
2: 그 부분 조금 적고 사실 전 술도 끊었어요. 근데 끊었는데 술 안 먹고 거기 그냥 계속 야. 12시간 놀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술 끊는 분들도 하실 수 있다.
0: 이 짧은 얘기 안 해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친구는 어릴 때 이야기할 때 맞아요. 잠깐 즐겁고 현실 얘기할 때 사실 멀어지거든요. 각자의 삶에 따라 너무 다르니까. 근데 동료만큼 그거 공유하기 좋은 친구가 또 없죠. 일단 박혜진 편집자는 유명한 짤의 또 주인공이십니다. 민음사 TV 너튜브 채널에 자주 출연하고도 계시고 최근 화제가 된 영상 영국에서 주인공 못 맡은 딸에게 박혜진 편집자가 해준 말 이라는 쇼폼이 와 70만 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못 드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요즘 이제 아이가 유치원에서 연극 이런 걸 하는데 뽑기로 역할을 정하는 거예요. 연극은 항상 똑같아. 인어공주야. 모두가 인어공주 하고 싶어요. 인어공주가 뽑힌 날도 있지만 인어공주 아빠가 뽑히기도 하고 동물이 뽑히기도 해. 세파스타 뭐 이러지. 그리고 관객이 뽑히기도 해.
1: 관객?
2: 그거 뽑기 꽝 아니에요?
4: 아니지. 누군가에게는 꿀이야.
3: 애들은 항상 그 꿀이라는 걸 모르고 인어공주 뽑고 싶어 하잖아요.
2: 그렇죠.
3: 이제 애가 집에서 막 이런 거예요. 오늘도 관객이었어. 근데 제가 막 걔한테 늘 해주는 말이 아무리 너가 인어공주 역할을 잘해도 인생에서 10번 중에 9번은 관객을 하게 된다. 근데 관객일 때 박수를 크게 쳐야 인생이 재밌다. 너가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있으면 인생의 10분의 9를 그냥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부러워하면서 맞아. 보내게 되는데
2: 맞아.
3: 이왕 치는 박수를 크게 쳐라 이렇게 했더니
4: 설득됐어요?
3: 설득됐어. 관객도 재밌는 것 같다고. 그럼에도 에리얼을 하고 싶어 해요. 에리얼 옷을 집에서 입고 놀면서.
0: 야, 오, 엄청난 통찰이 있는.
3: 아, 너무 민망하네요.
0: 이런 게 제일 좀 민망하긴 네, 합니다만. 네. 이게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감 너무 하시고 감탄도 많이 하셨어요.
3: 감사합니다.
0: 이런 생활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처음부터 이러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3: 그냥 아이를 키우면서 아무래도 성격이 저랑 좀 비슷하고 아이가 좀 소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좀 마치 어린 저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말을 해주는 것처럼 아이에게 말을 해줄 때

0: 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공감해 주신 것 같아요.
1: 아 그렇네. 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나의 부모는 나의 인생 2회차네요. 아. 어 그분들의 말이 그래서 다 맞는 거구나. 내 맞춤 말이라서 다 맞는 거였구나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사실 그 공연할 때 요즘 관객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이 위에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은 무조건 100% 1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 이 추억을 완전히 매듭짓는 건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있는 거. 맞아요. 얼마나 이게 잘 즐기고 오늘 좋았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 멋진 추억이 될 거다.
0: 그쵸.
1: 이 얘기를 하는데 오, 똑같은 얘기를 딸한테.
0: 아, 정말.
1: 어쩌면 돈 벌려고 한 얘기였는데. 야 이거를 딸한테 딱 얘기해 주셔가지고 맞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 이민혜 님이 그래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두 번의 아이들도 책을 좋아하나요? 꼬마 책벌레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어때요?
2: 아, 저희 아이는 지금 5살, 3살인데 이제 3살은 아직 뭘 모르고
1: 5살, 3살이요? 책 읽기에는 예.
2: 근데 5살은 책을 좋아하는데 이제 자기가 책을 만든다 그래요. 나도 엄마처럼 책 만들 거야 하면서 이렇게 색종이 접어가지고 8쪽짜리 만들어서 아, 그 안에 세상에. 그림이랑 글씨를 아직 잘 쓸 줄 모르는데 예. 써가지고 어머, 어머. 내가 만든 책이야 봐 이렇게 막 하거든요.
0: 할아버지, 엄마 약간 이 그 유전자가 있나 봐요.
1: 집안에 또 분위기가 대단하다. 그래서 네. 오, 그렇게 또 즐기는 분위기가 네. 되나 보다.
2: 그래서 와. 좀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편집자를 넘어섰네요. 일단 기술자까지 책 만드는 기술자까지 실제로 물리적인 기술자까지 데리고 있네요. 또 있나요?
0: 저희 딸은 아무래도 영상의 1순위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게 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책을 가지고 오는 굉장히 평범한 아입니다.
1: 몇 살이죠?
0: 6살이에요. 아, 딸이에요.
1: 한 살 더 올라갔는데도 네. 이제 영상 매체를 누리기 시작하고
0: 빠져 있는.
1: 근데 이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죠?
0: 맞아요.
1: 어떻게 이게 출판사 하시는 입장에서도 보이는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사용에 대해서도 이걸 막 멀리하자라고 하는 주의 어때요? 그것도 너무 궁금해 사실.
0: 저는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TV로 보여주는데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이나 그 스토리가 아이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다 보니까 또 모르면 약간 대화에 끼지 그렇죠. 못하는 게 아닐까?
1: 시대 흐름 안에 있는 네. 매체니까. 그러니까
0: 저도 다 둘리를 보고 짱구도 모마리를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지. 비슷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좀 편히 보여주는 편이에요.
1: 편히
2: 저도 그냥 같이 봐요. 근데 제가 모르는 걸 보는 거는 아직 너무 어리니까 좀 마음에 걸려서 항상 같이 보고 그냥 옆에서 야 저거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봐요.
0: 근데 이게 정석이에요. 같이 보는 거.
1: 같이 보는 거. 네. 쉽지 않죠 근데.
0: 전 같이 못 봐요. 너무 유치해서.
1: 쉽지 않아. 네. 함께 즐기는 게 어마어마한 희생이었다는 걸 나이 들고 보니까 알겠어.
2: 저도 30분만 보고 이제 끄자 이래요.
1: 근데 이 두 분 대화에서 확실히 네. 그런 게 있네. 이거 뭐 매체를 줄이거나 미디어를 줄인다고 책을 더 보지 않는다. 책이 재밌다는 걸 알려주면 더 알아서 챙겨보는 거지.
0: 다 스토리니까.
1: 그러니까.
0: 이야기, 다 이야기니까.
1: 그렇네, 그렇네. 네. 깨달음이 많습니다. 저희 아침 시간이라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좀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아깨미 출판사 민음사의 세계문학팀 박혜진, 이한수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책 이야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독서를 좀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좀 무거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 계신 두 분께 직접 추천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두 분이 담당하고 있는 세계문학이 다른 책보다 어때요? 읽기가 좀 어렵다는 편견이 있는데 그건 맞긴 맞나요?
0: 그게 아무래도 읽어야 한다라는 압박이 있는 책인 것 같아서 그래요.
1: 아 그렇네.
0: 왜냐하면 청소년기에도 항상 청소년 필독서에 고전문학, 뭐 세계문학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 솔직히 그때 얼마나 읽기 싫었어요.
1: 이게 왜 읽기 싫냐면 한국 거는 그래도 경수가 뭐 이렇게 하면 쉬워. 네네. 근데 이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캐릭터 인지부터가 너무 어려워. 못 달려요. 그래서.
0: 맞아요.
1: 그래서 좀 그런가.
0: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 느껴지면 누구나 좀 어렵게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 압박을 네. 좀 벗어내 주게 좀 도와주십시오. 책 추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학, 인문학이 좋은 책을 좀 하나씩 추천해 주실까요?
0: 제가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 그러면 읽어야 한다라는 어떤 압박감 말고 읽어야 하는 동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어릴 적에 뭐 그림책이나 아니면 이렇게 추격본으로 읽어봤던 책을 원전 그대로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0: 책이
1: 예.
0: 바로 이제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1: 단편 마음에 든다.
0: 짧고 유명하고.
1: 예.
0: 네. 이 소설은 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죄로 땅에 떨어진 타락천사 미아일라가 인간 세상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을 썼을 당시에 작가인 톨스토이가 뭐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같은 대작을 쓰고 경력에 절정에 있었다고 해요. 나 이런 중년이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게 깊은 우울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톨스토이가 조실 부모 했는데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본능적인 공포심이 있는 채로 성장을 했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인생의 전성기 때 작가로서의 경력이 이제 절정에 있을 때 바로 그 공포심이 이제 톨스토이 발목을 잡고 이제 놔주질 않았던 거죠. 이렇게 힘든 방황의 시기를 다 겪고 나서 톨스토이가 자기가 깨달은 어떤 궁극의 진리,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로 써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자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작품입니다. 과연 천사가 인간 세상에서 찾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아, 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또 생각을 해보시고, 비교하면서 독서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엄청 설득 잘하시네요.
0: 네.
1: 저 이미 지금 담았어요. 지금. 담았어요. 책 담았어요.
0: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책 담았어요.
0: 이거 듣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1: 다음에 뵐 때는 제가 읽은 거 확인까지
0: 아,
1: 못했어요.
0: 네.
1: 시간이 너무 없네. 한솔 편집자님의 또 픽을 한번 들어볼까요?
2: 네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길면은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짧은 거 단편집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리고 또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달과 육펜스로 유명한 서머싯 몸의 대표 단편을 모은 서머싯 몸의 단편선을 추천드려요. 이게 몸은 타고난 이야기꾼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읽는 재미를 굉장히 보장하는 작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안 읽어봤는데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에게도 참 적합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실려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책택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권태기처럼 책 많이 읽었었는데 아 이젠 지겹다 못 읽겠다 하는 분들 사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아 맞다 나책 읽는 거 좋아했지 이렇게 딱그 감각을 불러 딱 일깨워주는 그런 되게 좋은 청량한 책이어서 서머싯 몸 단편선 추천드립니다.
1: 진짜 두책다 너무 읽고 싶은. 예. 자, 시간이 계속 시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광고를 들을 시간이 됐어. 두 분이 추천하신 책 제가 꼭 읽고
0: 네.
1: 두분 다음에 뵐때 제가 꼭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지적인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1: 감사한 분들 만나고 얼른 돌아와서 마무리 같이 할게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클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요리 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게임이 오랜만에 이 아침에 교양이 좀 넘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두 분 덕분입니다. 출판사 미름사의 박혜진 이한수 편집자와 함께 했습니다. 윤정민님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바로 장바구니 담았어요.
4: 와. 팀장님 보고 계시죠?
3: 이윤희님은 미음사 팬이에요. 47년 인생 살면서 출판사 보고 책을 사는 것도 처음이고요. 책 맨 끝 페이지를 펼쳐 편집자가 누군지 찾아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생소한 나의 모습을 보고 웃고 있습니다. 미음사 편집자님들 복 받으세요.
4: 아,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4: 복 받으세요. 아.
3: 저희가 사실 도파민 넘치는 책도 좀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시간 조절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우니까 책 제목이라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4: 아, 네. 저는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의 그 원류가 되는 패트릭 해밀턴의 희곡 가스 등을 준비했었고요. 한솔 네. 과장님은?
5: 저는 일본의 대문호 나스메 소세키의 도련님을 준비했었는데요.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통쾌한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여서 읽으면은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3: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멋진데 친구가 좀 없지 않나.
5: 그래서 사람들이 도련님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3: 그렇네. 네.
4: 제목이.
3: 궁금해. 가스등과 도련님도 도파민 필요하신 분들 책으로 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이 짧은 게 너무 아쉽네요. 그런데 네. 다행히 또 일요일에 다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일요일에 음악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한 시간 동안 뮤직 펼쳐지는데 두 분 모시고 주제 책벌레 뮤직이라고 네, 선정을 해주셨네요. 기대를 하면서 일요일날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감도 눈물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해보 그 테이만 같이 외쳐주셨는데 네. 너무 죄송해요. 미련 없이 사과하겠습니다. 같이 외칠게요. 여러분 해보 그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7: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8: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남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0: 횡성 새말 토종 순대.
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작년 공개 방송 때 출연해 주셔서 우리 아침 가족들과도 내적 친밀감이 꽤 높으신 인지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 얘기 중에요. 한국인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아가 매우 크고 주인공 의식이 강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탈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내 음식이 어디까지 배달 왔는지도 알아야 되고 나를 태우러 오는 택시가 어디를 지나갔고 기사님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자, 주인공 역할 하느라 애쓰고 계시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건 내가 모른 채 그냥 흘러가게 둬도 별일 안 생기더라고요. 7월 2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